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깊은

양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4개 사용한다. 자동충전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우리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지.
1: 맞아. 그동안 딩동댕 요정들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들 중 특히 더 재미있는 노래들만 쏙쏙 골라서 함께 불러보는 시간.
2: 이름하여 다시 부르는 딩동댕 힙송.
3: 아니 근데 그동안 재미있는 노래들이 엄청 많았잖아. 뭐부터 불러볼까?
0: 그건 지아가 알려줄 거야. 힌트 소녀 나와주세요.
4: 안녕.
3: 아, 저게 뭐지?
1: 저게 힌트인가 본데?
3: 어? 이렇게 두 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아하!

0: 딩동댕 히트송. 첫 번째 노래는 지풍가도.
1: 이 노래 부르면 그냥 막 용기가 불끈 불끈 솟는 기분이야.
2: 자, 그렇다면 용기가 솟으면 어떤 말을 하지?
0: 어? 난 할 수 있어.
1: 도전 파이팅.
3: 걱정 마, 괜찮아.
2: 오, 그래서 이번에 부를 노래는 바로 괜찮아요.

0: 꽁꽁 마녀가 심술 부려서 우리 다 꽁꽁 얼어버렸었잖아.
1: 맞아. 꽁꽁 마녀 진짜 무서웠는데.
2: 아, 그러게. 지금은 꽁꽁 마녀님이 그립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꽁꽁 마녀님이 찬바람을 쌩! 쌩! 불어주시면 얼마나 시원할까.
3: 와, 정말.
4: 그럼 우리 꽁꽁 마녀를 불러보자. 다 같이
5: 오홀링딩.
6: 나는 내가 뭐든지 꽁꽁 얼려버리는 꽁꽁 마녀. 너희들을 모두 얼려버리겠다.
0: 진정하세요 마녀님.
6: 진정해? 그럼 너 왜 불렀어?
2: 꽁꽁 마녀님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꽁꽁 얼어붙는 찬바람을 쌩쌩 불어주실 수 있나 궁금해서요.
4: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6: 꽁꽁 마녀는 못하는 게 없다. 히컷 더위 아무것도 아니지. 꽁꽁 찬바람 불어라. 꽁꽁.
3: 와, 너무 시원하냐.
6: 어떠냐 이 꽁꽁 마녀의 엄청난 파워가.
0: 정말 대단해요 마녀님. 근데 꽁꽁 찬바람은 불게 할 수 있어도 흰눈이 펑펑 내리게는 못하시겠죠?
6: 참나, 위대한 꽁꽁 마녀는 못하는 게 없다. 그루마, 흰눈을 내려라. 꽁꽁!
1: 눈이 아니라 빈데?
4: 날씨가 더우니까 눈 대신 비가 오냐?
6: 아니야. 꽁꽁 마녀의 파워가 이렇게 약해질 리가 없어. 꽁꽁 마녀 파워 충전! 우와!

0: 그래도 꽁꽁 마녀님이 비를 내려준 덕분에 달팽이가 외출도 하고 다행이다.
1: 맞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귀여운 동물 노래도 참 많이 불렀냐? 개구쟁이 개구리 개순이
2: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울던 아기 염소들
3: 늑대 꼬임에 빠져버린
1: 아기 오리
0: 그리고 꿈속에선 뭐든 다 되는 문어

0: 이 노래 부르니까 개순이 보고 싶다. 개순이 잘 지내겠지?
1: 그럴까? 아, 너흰 또 누구 보고 싶은 친구 없어?
2: 나 있어. 신데렐라.
3: 아! 변비로 고생했던 그 신데렐라. 그때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서 왕자님과 춤을 추다가
4: 신데렐라, 나 아무래도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 같소. 신데렐라,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주시겠소? 아니, 이 냄새는? 여봐라, 이 궁전에 독가스를 살포한 자가 있다. 당장 잡아오거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여봐라, 모두 코 막아.
0: 아유, 그게 다 신데렐라의 변비 때문이었잖아.
1: 맞아, 이것저것 다 잘 먹어야 이런저런 똥이 다 잘 나오는.

0: 신데렐라, 대체 어디 있는 거요?
1: 까꿍! 그 유리그드 내 건데.
0: 신데렐라 공주님!
1: 왕자님, 지난번엔 제가 실례가 많았어요. 그 지독한 가스 냄새, 실은 제가...
0: 이제 나 다 알아요. 누구나 변비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이제는 잘 먹고... 똥도 잘 누는 거죠?
1: 아이, 그럼요. 오늘 아침에도 황금빛깔 누런 똥을 넣는걸요.
0: 좋아요, 좋아요. 그거면 돼요. 나의 사랑스런 신데렐라 공주님!
1: 왕자님!

0: 내가 얼마 전에 신데렐라랑 얘기했는데 지금은 변비 싹 다 고쳤다. 밥도 잘 먹고 채소를 아주 많이 먹는다던데.
1: 우와, 그거 정말 다행이다. 채소가 몸에도 좋지만 맛도 아주 끝내주잖아.
2: 어? 채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떠오르네. 요리 천재 그분.
1: 내가 아는 그분? 야채가 들어가야지만 제 맛이.

0: 노래 부르니까 댕댕님이 해준 요리 또 먹고 싶다.
1: 그렇게 지아가 원한다면 당연히 만들어주지. 대신 유치원 다녀와서 와!
2: 오늘 축제다 축제.
0: 그럼 빨리 유치원 갔다 와야겠다. 요정들 오늘도 신나는 노래 많이 불러서 너무 즐거웠어. 나 갈게. 안녕.
3: 안녕.
4: 유치원 다녀요.
5: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포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6: 이거 실화야?
7: 에이, AI 같은데.
6: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큰집.
1: 팔팔랑 조지가 방에서 놀고 있어요. 둘이서 신나게 노는 게 참. 소리만 들면 싸우는 것 같네요.
0: 공룡은 여기 오면 안 돼.
2: 왜 이렇게 시끄러워?
0: 엄마, 아빠, 조지랑 방 따로 쓰게 해주세요.
3: 공룡, 공룡, 공룡.
4: 안 그래도 언제 말할까 했는데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죠?
2: 어, 맞다. 아기가 태어나면 방이 필요하니까 우리 이사를 가야 해.
0: 뭘 가요?
2: 너희도 이제 각자 방 쓴다고.
4: 반응이 왜 저러지?
0: 예! 드디어 내가 생겼다!
1: 파파 가족이 새로 살 집을 구하러 레베카 이모를 찾아왔습니다.
5: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 집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진짜 보기 드문 집인데.
0: 집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4: 그래서 여기는 무슨 방인가요?
5: 원래는 거실인데요. 주방 겸 식당, 사무실, 심지어 침실로도 변해요.
2: 아우, 저거 안전한가요?
5: 안전은 좀 그런데 공간 활용에는 정말 최고죠.
0: 여기로 할게요.
4: 여긴 좀 그렇지. 페파, 방이 더 늘어야 하는데 줄었잖아.
5: 걱정 마세요. 볼 집은 많으니까요. 그럼 이 집은 어떠세요?
0: 우와!
5: 방 많고 넓은 집을 원하죠? 차고 넘치는 집이죠.
0: 차고 넘치는 집이죠.
5: 맞아요.
2: 이 집은 정확히 방이 몇 개죠?
5: 68개요. 서로 얼굴 안 보고도 살 수 있죠.
2: 그건 좀 다른 집을 봐야겠어요.

0: 죄송해요.
1: 하나는 너무 작고 하나는 너무 크다.
0: 그럼 이번에 보실 집은
2: 어쩜 나 좋은데요.
3: 저 꼭대기 방 내꺼.
0: 식구가 느는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답니다.
4: 오, 그러네요.
0: 제 말이 맞죠?
3: 식구가 느는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답니다. 어, 근데 우리 집은 바로 저건데.
1: 아, 정이 많이 들었는데.
4: 페파 말이 맞아.
0: 그냥 가신다고요?
2: 죄송해요, 레베카이머. 집 보여줘서 고마워요.
0: 할 수 없죠. 같이 일해서 즐거웠어.
5: 페파 가족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 이렇게 아담하고 정이 가는 언덕 위에 있는 집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4: 그러게 말이에요.
3: 아, 조지랑 내가 다락방에서 자면 좋을 텐데. 그럼 아기가 우리 방을 쓰잖아요.
4: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2: 우리 페파 천재 아니야?
3: 이제 아셨어요?
4: 우리 집을 더 크게 만들면 되는데. 가자! 좋아, 이게 우리 집 도면이거든. 확장 공사를 하면 방이 더 생기지. 지붕 및 다락에는 방을 두 개 만들고
2: 놀이방도 만들면 어떨까요?
3: 네, 만들어요.
4: 그것도 문제 없어.
3: 문제! 우리도 해봐도 돼요, 아빠?
4: 그럼. 정말 대단한데. 이건 기념으로 인쇄해야겠군.
3: 안녕 조지, 나는 로봇 집이야.
4: 아빠 것도 다 만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
2: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이 나왔네.
4: 그럼 이대로 지어달라고 황소 아저씨한테 설계도를 보내자. 됐다, 보냈다.
2: 페파, 조지, 너희도 이제 자기 방이 생기는 거야.
3: 이야! 대박!
5: 페파랑 조지는 새 집을 볼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새 집이 생긴다면 누구나 다 신이 나죠.
3: 살던 집 넓히기.
5: 페파랑 조지가 정든 집에 인사를 하면 바로 확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3: 나도 참아, 골디. 곧 돌아올 거야.
4: 너무 걱정 마, 페파. 집이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바뀌는 건데 뭐.
2: 당신 울어요? 임신한 나도 멀쩡한데.
4: 오, 그쵸. 모두 이쪽으로. 여기가 우리 캠핑카입니다. 다른 말로 공사 본부지요. 집 공사가 끝날 동안 잠깐 여기서 지낼 거야.
2: 전에 봤을 때보다 좁네.
4: 미안해. 잠깐만. 아야. 좋아. 이제 고칠 때를 설계도에 표시해 볼까? 어디 보자. 여기를 살짝 고치고.
3: 여기를 살짝 고치고.
6: 살짝.
4: 저기도 살짝 고치고. 오, 왔나 보네. 가자, 얘들아. 나가보자.
5: 황소 아저씨가 엄청 큰 크레인을 몰고 왔습니다.
3: 우와, 도네!
4: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7: 안녕하세요, 페파 아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새 방들은 다 만들어 와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조립하기만 하면 돼요.
4: 아, 그게요, 실은 제가 설계도를 살짝 고쳤거든요.
3: 살짝.
7: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4: 아, 참, 페파, 조지, 큰 기계들이 일할 동안은 위험하니까 안전한 본부로 돌아가 있기다. 알았지?
3: 가자, 조지. 우린 들어가 있으래.
6: 마, 제나!
4: 걱정 마.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면 되잖아.
6: 제나! 그래!
2: 맞다. 캠핑카에 들어가서 만들게 할까?
6: 네!
2: 착하지? 들어가자.
6: 제나, 제나, 제나!
4: 싫기는 가자니까, 조지.
7: 저 페파 아빠, 이렇게 집을 바꾸라는 건가요?
4: 예. 큰 틀은 바뀐 게 없고요. 여기저기 아주 조금 선봤어요.
7: 디자인이 좀 많이 독특하긴 하네요. 좋아! 그럼 다들 일 시작하자!
6: 그네!
4: 미안한데 조지, 넌 아빠가 입은 안전장비도 안 입었잖아. 너희는 방문객이라 노랑이 아니라 파랑이지만.
3: 파랑이라? 조지, 좋은 방법 있다.
2: 어? 너무 걱정 말아요. 어, 근데 당신 감독하러 안 가도 돼요?
4: 어, 맞다. 가야죠.
7: 조심조심해요.
2: 얘들아, 우리 만들기 놀이 할까?

0: 이제 우리도 기계 보러 갈 수 있다.
1: 만대.
2: 오, 페퍼 아빠.
3: 나와서 봐줘야 할 것 같은데.
0: 네, 도울 준비 됐어요.
3: 어, 그래.
2: 우리가 생각한 집이랑 너무 다른데요?
3: 황소 아저씨한테 설계도를 잘못 준 것 같은데 진짜 설계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으니.
0: 제가 알아요, 아빠. 우리가 입고 있어요.
4: 야, 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니.
0: 이제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일하러 가요.
4: 좀 더 왼쪽, 아, 좀 더 오른쪽. 그대로 내려요. 이제 들어요. 옳지, 좀 더. 공사 끝.
5: 완치.
4: 저게 우리 집이라니.
0: 정말 완벽해요.
1: 아빠, 로봇 집보다 훨씬 좋아요.
6: 페퍼 가족은 새 집이 정말 좋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도 새 집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플이랑 꼭꼭 약속!

0: Hooray! Oh, 맞다, 맞다.
1: 어?
0: 얘들아,
1: 어.
0: Joy, Melody.
1: 어?
0: It's gone. 없어졌어.
1: 뭐가 잃어버렸어, 또?
0: 진짜 몰라?
1: 어!
0: 몰라?

0: alphabet dice. It's gone.
1: What? What? 알파벳 주사위가 없어지다니.
0: 그러니까 my alphabet dice. Where is it?
2: Oh, let's find it together.
3: 그래.
0: Okay.
2: Now where are you?
1: 어디니?
0: Alphabet dice. Come out, come out.
1: 나와줘.
4: 여기.
1: 아이고, 소라는 빨리 줘요.
4: 아니 아니.
1: 지금 뭐 하는 거야?
4: 알아서 잘해요 친구들.
3: 아이 안 되겠다.
4: 알아서 냅둬. 어, 냅둬요. 아, 잘해봐요. Go go. 어, 어디 갔어?
0: 와! Look, look. It's the alphabet dice.
1: 재밌게 놀 수 있겠다.
3: 오예!
5: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1: 오!
0: Whose turn?
2: My turn.
1: Me.
2: You went last.
1: No. No.
0: Whose turn?
1: 얘들아, 그러면 우리 가위바위보부터 하자.
0: Okay. Rock, paper, scissors.
1: Ready. Rock, paper,
0: scissors. Scissors, 가위.
2: You win.
1: Okay, your turn.
0: Yay. 내가 던질 거야. Okay.
2: Throw the dice. One, two, three. Catch me if you can.

0: have I?
1: 와우! 와, 놀이방이다!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에, 에, 에. 에, 에, 에. Catch me if you can. 어, 아기 하마다.
2: Baby hippo, what are you doing?
3: 장난감을 못 만들겠어.
0: 저거 블록 장난감 키트잖아.
2: That's right. That's called a kit.
1: A kit. A kit.
0: 이제 만들 수 있겠지?
3: 아니, 못하겠어.
2: I'll help you. Super duper, super duper, make the toy.
3: 와, 고마워.
1: Catch me if you can.
0: 병 안에 있는 거 압정 아니야?
2: You're right. It's a pin. Pin. Pin.
0: 와우! 어, 핀이 움직이는데? 병마개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2: Yeah, that's right. You have to open the lid.
0: 아, lid. Lid.
3: 내가 열어볼게. 안 돼! 내 자동차!
0: 어, 어떡해. 하마가 엉덩이로 자동차를 부셨어. 엉덩이? 헵!

0: hip. Hip.
1: Yeah. 엉덩이가 아파.
2: Whoa, whoa, whoa, whoa, whoa. Calm down, please.
1: 다 너 때문이야.
3: 병뚜껑은 돌려서 열어야지.
4: 아이고, 맞아요. 힘으로 열려면 되나?
5: 힘으로 해결하려는 건 에너지랑 한바랑 똑같네요. 아우. 수준이 똑같아요. Same level.
4: 자자, 아이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죠?
6: A.
3: 화나는 자기가 자동차 망가뜨려놓고 왜 우리한테 화를 내고 그래?
4: 맞아.
5: 제 말이 왜 우리한테 화풀이야?
4: 그러니까.
5: 내가 그걸 마법으로 만들어졌는데. Anyway, 오늘 어떤 단어들 찾아낸지 확인할까?
7: 오키조키.
3: 자, 아이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소리내는지 잘 들어봐.
4: It hit.
8: Good job.
5: Super duper.
4: 완전 좋아.
3: 맞아.
4: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땐 노래 들으고 싶은데.
3: That's right. Let's sing a song.
5: Okay, let's sing together.
4: Here we go.
3: Yay! Woo!
4: 이렇게 알파벳의 비밀을 하나씩 알게 되는군요. 맞아요. 우리 Super Duper Wizard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슈퍼 듀퍼 쿨입니다.
5: Now, do you want to see today's magic picture?
4: The hippo has a kit. There is a pin in the bottle.
5: The lid is closed.
4: The hippo is moving.

0: and it's in between letters.
1: That's right, kids. What's that sound?
2: Kit.
1: That's right. 어떤 도구, 장비, kit.
0: Pin. Pin.
1: 그래, 맞아. 뾰족한 바늘은 영어로
2: pin. Pin.
3: Lid. Lid.
4: 병을 닫는 마개는 영어로 lid. Say it.
2: Lid. Lid.
0: Hip. Hip.
1: 엉덩이는 영어로 hip. Let's dance.
2: Hip.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What's wrong?
1: 아, 벌레! 벌레!
0: 벌레?
2: 빵빵!
0: 벌레가 어디 있는데?
2: Over there!
0: 괜찮아. Look, it's just a ladybug. 아, 무당벌레잖아.
1: 맞네. 무당벌레네. 오, 예쁘다.
0: 예쁘지.
2: 뭐가 예뻐? What should I do? Help.
0: 아, 에너지 잠깐만. 어? 그러면 우리가 무당벌레를 밖으로 나가게 할까?
1: That's a good idea.
2: 오케이.
0: 에너지 잠깐만 참아봐.
3: Super duper magic door.
1: 보내주고
0: 진짜? 그래도 같이 했잖아. 같이 도와줬잖아.
2: 같이? Together?
0: Teamwork!
3: Great!
4: Thank you. 맞아, 맞아.
2: 오! 오! Alphabet dice!
3: That's right, the alphabet dice!
5: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4: 오늘은 내가 던질래.
1: 어? 왜? 에너지, 오늘 멜로디가 좋은 일 했으니까 멜로디가 던지는 게 어때?
4: 오케이, fine. 오케이.
0: 진짜? 완전 신나.
4: 네가 던져.
1: 네?
4: Don't throw the dice. Don't throw the dice. Don't throw the dice. 와!

0: secret of you.
1: 와! 예쁜 공원이다.
2: 유는 어디로 갔을까?
1: 지금 소리 들었어?
2: No, I couldn't hear anything.
1: 멜로디가 들었다면 여기 있을 거야. 자,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Catch me if you can.
3: 저거 해다.
2: Sun?
1: 응, 하늘에 저렇게 떠 있는 건 해야.
4: sun. sun.
1: 해 때문에 눈이 부셔.
3: 해가 쨍쨍 빛나네.
2: It's so hot.
1: 나도 더워.
3: 우리 저기 그늘에 가서 쉬자.
1: Catch me if you can.
3: 물이다.
2: I'm thirsty.
3: 잘 됐네. 우리 물 마시자.
1: 잠깐. 이거 컵이잖아.
2: That's right. It's a cup.
1: A cup.
5: Yay!
1: 컵에 물 따라서 마시자.
3: 어? 벌레가 갇혀 있었네?
1: 벌레? Bug? Bug. Bug.
2: Huh? It's that bug again!
3: 아! Melody! 네가 이 벌레를 두 번이나 도와줬어! 그러네!
2: Wow! The bug is saying thank you!
3: 진짜 진짜 안녕! Goodbye!
1: Catch me if you can!
3: 어? 유가 또 나타났어!
2: Where are you going?
3: 어? 버스다! 버스 맞지?
1: Yes! That is a bus!
4: Bus! Bus!
5: Yay!
6: Wow!
2: The bus is moving!
7: Why is this bus coming to our side, Yamage?
8: 아, 답답해, 진짜 답답해. 저 에너지가 매직 파워를 써서 버스를 멈췄어야지.
7: 그러게요. 버스를 멈추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8: 하긴, 저 에너지가 이만한 벌레 한 마리도 무서워하는데. 그 매직 파워 무슨.
3: 벌레다, 벌레다.
8: 어디?
3: 어디?
8: 어디?
7: 없어요. 아유, 참. 아유, 없어.
8: 야, 놀랐잖아!
7: 아유, 벌레는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9: 아이고, 자자, 그만하세요, 그만. 우리 애들이 U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으면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아냈잖아요.
7: 아, 그렇긴 그렇네요.
10: 네, 그래요, 그래요.
9: 자자, 오네요, 오네요.
3: 그거 안 썼어.
7: 그러게.
2: 왜 화를 내? 필요 없었어.
7: 어?
2: We found the secret of you.
7: 유의 비밀을 다 찾아서 매직 파워를 안 썼다고?
2: Yeah, that's right. 맞아. Boys and girls, let's repeat the words we learned today.
5: 오키토키.
9: 친구들, 유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내는지 잘 확인해보자.

0: sun. Sun.
1: Cat. Cat. Bug. Bug. Bus. Bus.
2: Good job.
0: Now it's time to sing a song!
3: Come on, Amanda! Let's sing together!
4: Okay!
0: Woo-hoo! Come on, everybody!
5: Ah, 일부러 매직 파워를 안 썼다니 저렇게 게을렀어요.
6: 아이고, 게으른 게 아니라 영리한 거죠.
7: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영리.
5: 너 영리, 게을러.
6: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5: 아, 그럼, 그럼. 바로, 바로. 대마법사들의 슈퍼 두퍼 매직 픽처!
6: Let's start!
8: The sun was shining bright.
6: The bug was on the cup.
8: The bus arrived.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신비한 돈 레시피 스톤.
1: 이곳은 냠냠 시티. 만약 냠냠 시티에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번에도 냠냠 시티에서 데이트칠 요리를 만들자.

0: 제이크, 많이 바빠?
1: 네, 무지무지 바빠요.
0: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한테 네 소개를 직접 하는 게 어때?
1: 그럴까요? 안녕, 내 이름은...
2: 제, 신선한 냠냠 카드들을 어서 가져와.
1: 네. 지금은 용용 레스토랑에서 용용 요리사님의 보조를 하고 있지. 나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사실 나는... 히어로 협회 신호다. 용용 요리사님, 퇴근 시간이라 가보겠습니다.
2: 잠깐, 남은 냠냠 카드는 주고 가야지. 짠!

0: 슈퍼제!
1: 너무 늦게 받는군요, 슈퍼제.
0: 죄송합니다.
1: 명심하세요. 무명 히어로일수록 성실해야 해요.
0: 아, 그럼요. 알고 있어요.
1: 냠냠시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어서 출동해요.
0: 봄? 네, 출동하겠습니다. 좋아, 빨리 히어로 폰슈를 모아서 세계 최고의 슈퍼 히어로가 되겠어.

0: 슈퍼잭, 이래서 히어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까? 어?
1: 슈퍼잭, 지금 냠냠시티 박물관에 궤도폭스의 경고장이 도착했어요.
2: 나는 궤도폭스. 오늘 냠냠시티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을 훔치겠다. 슈퍼잭, 나 잡아봐라.
1: 박물관이 위험해요. 어서 출동해요, 슈퍼잭.
0: 박물관 노리는 악당이라니. 히어로 포인트가 많겠는데?
3: 궤도폭스, 내가 있는 한 어림없다.
0: 슈퍼잭, 박물관은 반대쪽이야.
1: 어?
4: 누구야?
5: 몰라, 슈퍼히어로래.
3: 어서 나와라, 궤도폭스!
6: 저기 궤도폭스의 경고장이다!
3: 열심히 날 찾고 있군, 슈퍼잭. 하지만 날 잡을 수 있을까? 궤도폭스! 벌써 박물관에 숨어들었나?
7: 슈퍼잭! 여기도 경고장이 있어요!
2: 슈퍼잭! 운동 좀 해야겠어. 배가 많이 나왔네.
3: 요즘 조금 바빴다고.
6: 슈퍼잭, 여기 경고장이. 여기도 경고장이. 여기도. 여기도요.
7: 여기도.
6: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3: 경고장 좀 그만 가져와요.
6: 정말 여기에 궤도폭스가 나타날까요?
3: 틀림없어요. 이 박물관에서 가장 귀한 유물은 보석 달걀이니까 여기에 꼭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와, 너무 예쁘다. 달걀들의 크기가 모두 달라요. 우와, 이렇게 큰 달걀도 있다니. 우와, 너희는 뚱뚱 치킨이잖아.
4: 너 어떻게 알았지?
3: 누가 봐도 뚱뚱 치킨이잖아. 이 녀석들! 그럼 궤도폭스의 정체는?
6: 어? 스승님!
3: 어?
6: 왜? 어?

0: 이야, 어서 날 좀 꺼내줘.
1: 누구세요?
0: 난 냠냠시티 박물관장이야.
1: 그런데 왜 거기에 계세요?
0: 궤도 복수가 날 여기에 잡아놨어. 지금 유통하는 시한폭탄이 장치돼 있다고. 똑딱똑딱.
1: 예? 시한폭탄?
0: 유통은 저 열쇠가 필요해.
1: 어?

0: 이게 뭐지?
1: 이건 내 거야.
0: 어? 어?
1: 수고했어, 슈퍼잭. 우리 기념사진 찍을까?
0: 어? 제 이름을 아세요?
1: 당연하지. 유명 히어로잖아.
0: 아이, 그렇게 유명...

0: 자, 이쪽을 봐. 카메라를 보라고. 움직이지 마. 웃어요.
1: 근데 짜잔.
0: 나를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다. 열쇠가 무거워서 틀 수가 있어야 말지.
1: 으아! 매우 박사! 힘이 안 들어가.
0: 소용없어. 너를 위해 만든 특수 감옥이거든.
1: 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야?
0: 세계 정복! 아주 멍인. 음식의 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수많은 요리들을 만들었지. 신들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는 특별한 요리들. 드디어 오늘 내가 찾아낸 거다. 그 신들의 요리들을 기록한 신비한 돌 레시피 스톤. 이 레시피 스톤에 맞는 냠냠 카드들을 꽂으면 나도 신의 힘을 얻을 수 있다.
1: 안 돼!
0: 뭐야?

0: 슈퍼젯 레벨업!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1: 예?
0: 뭐해?

0: 슈퍼잭 또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1: 잘 가요 레오, 잘 가요 뚱뚱치킨.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0: 달라진 세계. 우리 다이노스트는 다이노피아에서 QCA 요원들과 함께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우며 퀀텀코어를 지켜냈다.
1: QCA의 임무는 다이노피아의 퀀텀코어를 보호하는 거다.
0: 우리는 엑스헌터, 아니 데모스를 물리쳤고 다이노피아는 평화를 되찾았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2: 내가 말했지, 널 반드시 파괴할 거라고.
0: 제모스? 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 그자!
0: 응?
3: 휴, 다친 데 없지? 무사해서 다행이야.
0: 넌 누구야?
3: 누구냐고?

0: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1: 그럼, 너 말고 누구겠어.
0: 외계에서 왔어? 어떻게 날 몰라? 나 제나잖아. 산싸우리오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다이노스터 말이야.
1: 새 멤버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내가 다이노스터라고.
0: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다이노스터 멤버라고? 미안한데 난 다이노스터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너 같은 멤버는 본 적이 없다고.
1: 세상에, 말도 안 돼.
0: 루시오!
1: 로디, 무사했구나.
0: 그럼. 잠깐, 이 녀석 퀀텀 랩터 맞지?
1: 어? 이게 뭐지? 로디 이마에 이상한 무늬가 생겼잖아.
0: 그만해. 간지러워. 이 마크는 다이노스터의 파트너인 퀀텀 다이노라는 표식이야. 오, 이런. 너 때문에 티렉스를 까먹고 있었잖아. 흩자, 흩자. 파라디스크 볼륨 업. 워워, 진정의 티렉스. 다이노 실드로 가자.
1: 아, 잠깐만, 나도 같이 가.
0: 너도 임무를 5만 개쯤 완수하고 나면 나처럼 멋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을 거야.
1: 내가 너보다 다이노스터 훨씬 오래 했거든.
0: 그러시겠지.
1: 안 돼, 기다려. 나 아직 말 안 끝났다고. 잠깐 멈춰봐. 여긴 뭐 하는 곳이야?
0: 여긴 다이노 실드야. 트렉스 잘 가.
2: 수고 많았다, 제나. 근데 새로운 친구를 데려온 모양이네.
0: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 사이도 아니고요. 신입 다이노스터래요.
2: 환영한다, 신입 다이노스터. 뭐, 일단은.
1: 루라이모! 여기 계셨군요!
0: 여기 책임자인 소장님을 안다고?
1: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모인걸?
2: 내가 이모랑 닮았나 보구나.
1: 아,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루시오잖아요. 이모 조카요.
2: 나한텐 조카가 없어. 난 로라야. 다이노 실드의 총 책임자지. 만나서 반갑다.
1: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2: 다이노스터 생활이 아직 낯선 모양이구나.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제나, 네가 좀 안내해 주겠니?
0: 왜 하필 저예요?
2: 아마 근처에 돌봐줄 공룡이 있을 거야. 레벨업에 도움이 될 텐데.
0: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어서 가자, 루시오. 내가 특급 투어를 시켜줄 테니까.
2: 퀀텀 랩터라. 그 다이노스터 이후로는 처음 보네.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
0: 몇 년 전부터 코어에 감염된 공룡들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이노 실드에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거야.

0: 여긴 다이노우스랑 완전 똑같네.
1: 다이노우스? 그게 어딘데?
0: 다이노우스는 공룡들의 낙원이야. 안녕. 간지러워.
1: 공룡이랑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사람은 처음 봤어.
0: 난 여러 차원들의 공룡들을 만나봤거든. 공룡들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곳도 가봤어. 정말 대단했지.
1: 그럼 진짜 다른 우주에 다녀온 거야? 말도 안 돼.
0: 내 말은 다 진짜야. 이거 봐.
1: 뭐야? 공룡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
0: 그뿐만이 아니야.

0: 그곳 공룡들은 말도 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꼬리를 이용해서 농구도 한다니까?
1: 다른 차원에서 왔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0: 그렇다니까.
1: 어?
0: 아기 푸처런 우돈이네? 정말 귀엽다. 어.
1: 안 돼, 루시오. 만지지 마.
2: 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0: 말을 할 줄 알아? 설마 너도 퀀텀 다이노인 거야?
3: 그래, 잘 알고 있네. 다이노스터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다른 다이노스터의 퀀텀 다이노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
1: 아, 또 시작이네.
0: 재민? 재민, 어? 나야! 루시오!
3: 어? 멈춰! 루시오라고 했지. 내 퀀텀 다이노를 왜 멋대로 만지려 했는지부터 설명해.
2: 맞아, 설명해!
0: 재민... 너도 날 기억 못하는 거야?
1: 이 친구는 신입이야. 그래서 규칙을 몰랐던 거고. 기분 풀어 붙여라.
3: 뭐? 신입 다이노스터라고?
0: 정말 날 기억 못하는 게 맞구나. 우리 친구였잖아.
1: 그래, 맞아, 제이민.
3: 퀀텀 랩터?
0: 제이민, 너 괜찮아? 대체 왜 이래?
3: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1: 제이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루시오는 진짜 다이노스터 멤버야. 소장님도 확인해주셨고.
3: 그건 직접 상대해보면 알겠지.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네가 다이노스터라고? 그럼 증명해봐.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공격을 전부 피할 수 있겠지.
1: 루시오, 할 수 있어.
0: 뭐? 제이민,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3: 싸워? 넌 내 털끝도 못 건드려. 프테라 에로, 발사!
0: 왜 날 공격하는 거야?
3: 프테라, 썬더 포켓!
0: 제나, 좀 말려봐!
1: 우린 가끔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배틀을 하기도 해. 행운을 빌어.
3: 테라, 썬더 포켓!
0: 난 싸우겠다고 한 적 없어!
1: 뭐 하는 거야, 루시오? 얼른 변신해야지!
0: 좋아. 정 그렇다면 실력을 보여주지! 다이노 슛! 변신!
3: 그럴 줄 알았어.
0: 변신 시작!
1: 루시오, 뭐 하는 거야?
0: 이상하네. 작동을 안 해.
1: 퀀텀 다이노 파워! 네 퀀텀 다이노를 불러!
3: 이제 끝장을 내주지! 스테라, 썬더 포켓!
0: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1: 루시오! 내 몸에서 빛이 나!
0: 이게 뭐야?
1: 이제 시계를 터치하고 외쳐! 다이노 슈트 변신!
0: 다이노 슈트! 변신! 하!
3: 말도 안 돼.
0: 됐어. 바로 이거야.
3: 진짜 다이노스터였다고? 상관없어. 프테라 스카이폴!
0: 이쯤에서 끝내자고!
1: 말도 안 돼. 제이민이랑 막상 막 하잖아.
3: 헤라, 썬더 브레이크!
0: 이런. 안 돼!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시계탑의 도깨비불.
1: 어떻게 또 빠져나간 거야? 골든 AI, 이번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줘. 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히 알아야겠어.
2: 네, 주인님. 월드우즈 본부는 망가졌지만 대신 맥스의 슈퍼박스가 슈퍼윙스를 돕고 있습니다.
1: 그 말은 맥스의 슈퍼박스가 녀석들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2: 맞습니다. 게다가 슈퍼박스에서 나오는 슈퍼윙스 볼이 명예 홍보대사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맞서 싸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1: 맥스를 여기로 데려와야겠어. 골든 AI, 베티가 만든 것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 게임을 준비해.
2: 알겠습니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드리죠.
1: 거기 딱 기다려, 맥스.
3: 나도 베티의 게임 속 세상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다음엔 나도 꼭 데려가줘.
4: 장담하는데 직접 들어가서 겪어보고 나면 다신 그런 말 못할 거야.
5: 그래 맞아. 우린 게임 속에 평생 갇히는 줄 알았다고. 어?
6: 호기, 아리, 도움이 필요해.
5: 오빠, 무슨 일이야?
6: 미넨 시내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도깨비불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얘들아, 빨리 와서 도와줘.
4: 알았어, 금방 그쪽으로 갈게.
3: 얘들아, 꽉 잡아. 독일 민헨으로 지금 바로 출발!
7: 어?
8: 이 이상한 불을 어떻게 꺼야 하지? 어? 또 사라졌잖아. 난 최고의 소방관인데 어떻게 이걸 못 끌 수가 있지? 믿을 수가 없어. 어? 얘들아!
4: 루니!
8: 너희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4: 안녕, 루니. 오랜만이야.
5: 오빠, 도깨비불을

0: 여기는 어디에 있어?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은데.
1: 그런 게 진짜 있다고? 말도 안 돼.
2: 어? 저기 봐.
1: 이럴 수가. 정말 도깨비 불이 있잖아.
2: 이번엔 반드시 불을 끄고 말 거야. 불이나 피해.
3: 뭐야, 이건 도깨비 불이잖아.
4: 도와줘.
5: 조심해.
4: 고마워, 호기.
5: 다들 괜찮아?
6: 머리에 불이 붙었어.
5: 머리에 뭐가 붙어? 불이잖아. 내 머리에 불이 붙었어.
2: 진정해, 호기. 내가 바로 꺼줄게. 슈퍼 물대포 스프레이 액션.
0: 어떡하지? 불이 계속 안 꺼져.
5: 잠깐, 하나도 안 뜨거운데?
2: 어? 그게 무슨 소리야?
5: 어? 이거 홀로그램이야.
2: 홀로그램이라고?
0: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럼 홀로그램을 없앨 방법이 필요하겠네. 오빠, 홀로그램 불을 어떻게 끄는지 알아?
2: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떡하지?
1: 걱정하지 마. 완벽한 도구가 있으니까.

0: 잡았다!
1: 우와! 이거 완전 최고인데?
2: 이제 홀로그램 불꽃들을 한 번에 없앨 수 있을 거야.
3: 좋았어. 지금부터 도시 곳곳에 퍼져있는 도깨비불을 싹 다 정리해보자고.
0: 그러자. 맥스랑 나는 앞 도로에 있는 도깨비불을 책임지고 없앨게. 너희는 지붕 위에 있는 도깨비불을 맡아.
3: 알았어. 이따 보자.
4: 우와, 이 레이저 총 진짜 좋은데?
3: 게다가 아주 재밌어.
5: 어?
3: 조심해! 우와! 뭐야? 불이 커져버렸잖아. 아리, 동시에 공격하자.
4: 좋았어.
6: 레이저 총 맥시멈 파워!
3: 됐어! 역시 우리 남매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4: 남매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자고.
0: 홀로그램 레이저 총 발사!
2: 또 비디오 게임 하는 것 같은데? 완전 재밌다! 야호! 퓽퓽! 오호! 도깨비 불이 늘어나고 있어.
0: 나한테 맡겨. 홀로그램 레이저 총 발사.
2: 뭐?
0: 우와.
2: 와. 아. 고마워 호기.
6: 얘들아.
3: 동쪽 도깨비 불은 깨끗이 정리했어.
4: 남매 파워를 최대로 발휘했지.
0: 잘했어. 이쪽 도로도 정리됐어. 그럼 다음은 어디야?
4: 어? 저쪽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건가?
2: 우와, 이거 정말 게임 같은데. 게임은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길을 알려주잖아.
3: 누가 뮌헨을 이런 게임으로 만든 거지?
0: 아직은 모르지. 응? 하지만 이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알게 될 거야. 가보자. 여러분,

0: 안 피하지?
1: 저게 뭘까?
0: 저기 말이야.
2: 호기.
0: 미안해. 겁지려던 건 아니었어.
2: 괜찮아. 좀 놀랐을 뿐인데 뭘. 난 타냐야.
3: 안녕, 타냐. 만나서 반가워.
2: 나도 만나서 반가워.
0: 근데 타냐,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어?
2: 난 매일 글로켄슈필 시계탑을 보러 오거든. 근데 오늘은 꼭대기에서 이상한 빛이 나고 있었어.
3: 이상한 빛이라고?
0: 지금은 안 보이는데.
2: 기다려봐. 곧 나타날 거야. 어? 봐! 저기 보이지?
4: 도깨비불이 시계탑 꼭대기에서 시작된 거였구나.
5: 내가 탑 내부를 조사해볼게.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함정이 가득해.
6: 내가 직접 꼭대기에 가서 확인해볼게. 뭔가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
2: 안쪽에 계단으로 가는 다른 길이 있어. 걸어서 올라가면 돼.
4: 어서 올라가보자.
2: 좋았어, 아리.
6: 출동!
0: 맥스, 금방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5: 나만 두고 간다고?
0: 우와, 이게 뭐지?
2: 이건 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추야.
0: 왜 양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야?
2: 이 추가 움직여야 시계 전체가 작동하거든.
4: 우리가 추를 멈춰볼까?
2: 어? 안 돼. 하지 마. 이걸 멈추면 시계 바늘도 멈추게 돼. 탑을 망가뜨리지 말아줘. 나한텐 아주 소중한 곳이거든.
4: 알았어. 그럼 시계 추를 건드리지 않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겠네.
6: 근데 움직임이 빠른데?
0: 대신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해. 타이밍만 제대로 맞추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모두 준비해. 다냐는 나랑 같이 가.
7: 하나, 둘, 슈퍼윙스. 여기까지 무사히 오다니 제법인데.
3: 골든보이?
7: 그랬나야.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2: 어쩌지? 시계추가 여러 개로 늘어났어.
6: 게다가 추마다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이 모두 달라.
4: 상황이 어려워졌어.
0: 진짜 시계추는 하나뿐이야. 나머지는 홀로그램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다들 집중해. 하나, 둘, 셋, 출발!
8: 시계탑에 도깨비

0: 시계추가 많아도 너무 많아. 저걸 다 어떻게 통과하지?
1: 진짜 시계추는 하나뿐이야. 나머지는 홀로그램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다들 집중해. 하나, 둘, 셋, 출발!
0: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와!
1: 이 레이저 총으로 홀로그램 시계추를 없앨 수 있어.
2: 전속력으로 날면서 쏘자. 난 오른쪽을 맡을게.
0: 왼쪽은 나한테 맡겨.
1: 그럼 난 가운데.
3: 우와,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 슈퍼윙. 응.
1: 저게 진짜야! 저걸 피해!

0: 이 스케츄 날 좋아하나 봐. 손을 안 놔주네.
1: 내가 도와줄게.
0: 고마워, 아리.
1: 우와, 시계추를 멈추지 않고 무사히 통과했어. 정말 대단해.
0: 계속 올라가자. 시간이 없어.
2: 어? 우와, 여기 엄청나게 복잡한데?
1: 자세히 보면 톱니바퀴들이 전부 연결돼 있어. 하나가 움직이면 전부 같이 움직이는 거지.
0: 내가 좀 볼게. 출구는... 아, 저쪽이야. 나만 믿고 뒤를 따라와. 이번엔...
1: 우와!
0: 이제 출발해.
1: 알았어.
0: 잘했어, 아리.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지? 너무 빨라.
1: 괜찮아?
0: 괜찮아.
1: 우리 영영 갇히는 거야?
3: 핀볼 게임기 속 구슬이 된 기분이야.
1: 진정해, 얘들아. 위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생각해야 해. 그거야! 방법이 생각났어! 톱니바퀴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저 사각판은 매번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0: 그럼 톱니바퀴를 잘 피하면서 저 사각판을 밟고 점프한다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1: 우선 이 스프링 매트로 점프해. 그 다음 저 사각판들을 밟으면 출구로 나갈 수 있을 거야.
4: 좋은데? 해보자. 다냐 말 잘 들었지?
0: 내가 먼저 갈게. 성공이야!
4: 잘했어, 루니! 우리 차례야! 가자! 됐어!
0: 타냐, 정말 완벽한 작전이었어!
1: 고마워!
4: 이제 다음 층으로 올라가자!
1: 서둘러! 시간이 별로 없어!
0: 이건 또 뭐지?
3: 인형이 엄청 많네. 저 뒤에 있는 문까지 인형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나 봐.
1: 살아 움직이면서 우릴 공격하는 거 아니야?
5: 걱정 마.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 정각에만 움직일 수 있거든.
1: 기사들 무기를 조심해. 트럼펫은 건드리지 마. 엄청 크게 울릴 테니까. 거봐, 내 말이 맞지? 페어 드럼이야.
4: 나 먼저 갈게.

0: 무사히 잘 통과했어. 고마워, 타냐.
1: 천만에. 그럼 계속 올라가자. 서둘러야 해.
0: 드디어 꼭대기층에 도착했어. 저기 봐. 저게 바로 도깨비불을 만든 홀로그램 발사기인가 봐.
1: 그럼 저 기계를 멈추게 하면 다 끝나는 거지?
2: 우선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1: 타냐, 여기서 기다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0: 알았어. 으악! 기계가 갑자기 켜졌어!
3: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대단해. 하지만 이 마지막 스테이지는 진짜 어려울 거라고. 최대 출력 발사!
0: 불꽃이 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레이저 총으로 맞서!

0: 인형들이랑 신나게 춤추고 놀아. 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갈게. 잘 있어.
1: 골든보이, 어디 가는 거야?
2: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얘들아, 내 말 들려? 무슨 일 있어? 제발 대답 좀 해봐. 아,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어? 계단으론 못 올라가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자. 어? 또 홀로그램 함정인가? 야, 홀로그램이 아니잖아. 부러져.
0: 골든 AI가 네 에너지가 엄청나다고 했는데 그냥 웃기기만 하잖아.
2: 골든보이, 친구들이 구하러 오기 전에 날 풀어주는 게 좋을 거야.
0: 네 친구들은 지금 춤추느라 바빠. 널 구할 시간이 없다고. 이제 내 진짜 계획을 보여주지.

0: 뭘 하려는 거야? 어디로 데려가는 건데? 어지러워서 못 날겠어.
1: 거기 섀도우 스틱 잡았다.
2: 괜찮아?
1: 아, 너무 어지러워. 골든보이를 못 잡아서 아쉽네. 어? 시계탑 지붕에 저게 뭐지? 탑에서 로켓이 발사됐어. 골든보이가 타고 있을 거야.
2: 맥스, 저 로켓을 추적해줘. 골든보이의 계획을 알아내야 해. 맥스? 맥스? 맥스?
3: 이건 맥스의 레이저 총인데?
1: 어우, 설마 골든보이한테 잡혀간 거야?
0: 도와줘!
2: 맥스를 빨리 구해! 고기! 일렉트릭 스피드! 골든보이! 멈춰! 맥스를 놔줘!
4: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지! 내 주먹 맛이나 보라고!
0: 고기!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0: 활동을 위한 벌써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철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펫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를 눈이 달린 도시를 찾아서 사건의 시작 평화롭던 세계에 미스터리한 사건이 계속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 쏟아져 나온 공룡뼈 탈출하는 동상들 그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
1: 이빨해! 세계 평화는 끝났어! 왜? 전설의 좀비 이빨 해적님께서 세계의 보물을 뭔가 훔쳐낼 거랄까? 슈슈슈! 어디부터 시작해볼까? 눈 달린 도시! 너무 참였다! 도시 눈이 달렸다는 거지! 어디냐고? 안개를 치지! 오지!
2: 도와줘요!
3: 위험한 일이 생길 때
4: 번개맨!
5: 안녕, 세계의 친구들. 이 번개맨이 지켜줄게. 번개맨은 해적 따윈 두렵지 않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번개 파워가 차오르고 있거든.
0: 번개 파워!
5: 그런데 눈이 달린 도시가 대체 어디지?
6: 번개통에 전송되었습니다.
7: 미스터리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8: 하이 번개맨, 난 엘리자베스 여왕. 닉네임은 번개맨 덕후.
5: 아니, 여왕님이 보낸 톡?
8: 번개맨, 저의 조국 영국을 지켜주세요.
5: 오케이, 근데 영국에 눈이 달린 도시가 있나요?
8: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없었는데.
5: 네, 일단 알겠습니다. 친구들은 눈이 달린 도시가 어딘지 알고 있어? 안 되겠군. AI라면 다 알고 있을 거야. 번개아이, 눈이 달린 도시 알려줄게.
7: 눈이 달린 도시 말씀입니까? 좀비 시티와 해골타운, 그리고 영국 런던이 검색되었습니다.
5: 영국 런던? 아, 그래서 여왕님이 나에게 톡을 보낸 것이었구나. 영국 런던. 그래, 런던이 틀림없어. 예, 이동!
9: 유럽의 제일 서쪽에 자리 잡은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모두 합친 섬나라예요. 런던 빅아이예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관람차에선 영국의 수도 런던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런던 빅아이, 즉 런던의 커다란 눈이란 이름이 붙었답니다. 영국의 시계탑 빅벤도 보이고 여왕님이 사는 버킹엄궁도 보여요. 정해진 시간마다 궁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헛둘헛둘 행진하며 교대식을 한답니다. 어? 저기 저 번쩍이는 금리. 혹시 설마 이빨 해적?
5: 이빨 해적을 찾았다고?
1: 야, 번개맨! 따라올 테면 따라오시지. 우린 지금 보물 훔치러 갈 것 같음.

0: 기다려, 이빨 해줘. 영국의 보물은 번개맨이 지킨다. 근데 어디에 숨은 거지?
1: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0: 이빨 해적의 이빨 스타그램?
2: 우와! 영국 왕관 특템! 어때? 어울려? 나는 야 이빨 해적 왕!
0: 이 사진에 힌트가 숨어있는지도 몰라. 어, 높은 탑이 보이는데? 한때는 감옥, 한때는 왕궁, 한때는 죄수를 처형하는 처형장이기도 했던 영국의 보물창고. 그래, 바로 거기!
3: 런던탑이에요. 영국의 정보강 윌리엄이 런던을 지키고 왕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지은 건물이랍니다. 영국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탑이기도 해요. 놀라지 마세요. 11세기에는 왕궁이었지만 13세기에는 감옥이었다가 14세기에는 처형장으로 사용했답니다. 지금은 영국의 왕관과 귀한 보물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2: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내가 왕관 득템. 슬슬 돌아가 볼까?
0: 어디서? 찾았다, 이빨 해적.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영국의 왕관은 정의롭고 용기 있는 자의 것이어야 해. 너 같은 좀비 악당에겐 어울리지 않아.
2: 번개맨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나 못하고 집에 가? 엄마야!
0: 친구들, 이제 걱정 없어요. 번개맨이 영국의 보물을 지켜냈으니까.
4: 영국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번개맨 팬카페 가입 완료!
1: 번개맨 덕후 인증샷, 번개맨 만세, 번개맨 최고, 번개맨 안 본 사람 업계해주세요.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번개처럼 날카롭게 팟팟팟.
1: 영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이 다리는 둘로 쩍 갈라졌다, 쫙 붙었다 할 수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2: 우와,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대체 왜 다리가 이렇게 열리도록 만들었을까요? 아, 그건 바로

0: 커다란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개 퀴즈 두 번째.
1: 영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200년 전 나폴레옹을 무찔렀던 배가 지금도 있다. 에이, 200년도 더 됐는데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0: 번개맨과 함께 무적타워 빅토리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영국을 지켜준 배 빅토리아호. 200년 전 트라팔가 해전 때 넬슨 제독이 이끈 배.
2: 빅토리아호여, 영국을 지켜주소서. 제 군들이여, 나폴레옹의 해군을 무찌르자.
1: 병사들은 먹다가 대포 팡, 자다가 대포 팡. 밤낮으로 나폴레옹 군대와 맞서 싸웠어요. 넬슨 제독은 총을 맞고도 병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이순신 장군처럼. 지금도 넬슨 제독은 트라팔가 광장에서 빅토리아호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영국을 수호하는 비밀 수호대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2: 안 돼! 위험해! 번개맨, 나의 빅토리아호를 지켜주게!
0: 대체 무슨 일이지?
3: 영국 역사를 바꾼 거라 이깟지. 그렇다면 비싸겠네. 내가 타고 가야지.
0: 그렇게는 안 되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3: 왜 저래? 번개 파워 시더잉. 도망가자.
0: 역사를 바꾼 배를 좀비 악당 따위에게 뺏길 순 없지. 그렇죠, 레슨 제독님.
2: 번개맨, thank you so much.
0: 아주 멋진 모험이었어. 이제 돌아가 볼까?
4: 번개통이 전송되었습니다.
1: 영국을 지켜준 비밀 수호대원 번개맨에게
2: 넬슨이 기프티콘 쏜다.
1: 번개맨에게 기프티콘이 도착했습니다.
0: 우와, 오후의 홍차 타임?
1: 티타임은 영국의 오랜 전통이랍니다.

0: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가.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쏘대 번개맨.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전투.
1: 사건의 시작. 평화롭던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이 계속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 쏟아져 나온 공룡뼈. 탈출하는 동상들. 그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
0: 걱정 말아요. 세계 평화는 이 번개맨이 지켜낼 테니까. 어? 뭐지? 이 붉고 끈적끈적한 액체는 설마?
2: 도와줘요!
3: 위험한 일이 생길 때
4: 번개맨!
0: 번개야이, 사건 현장이 어디지?
5: 스페인. 스페인이 검색되었습니다.
0: 스페인. 좋아. 스페인으로 출동. 번개.

0: 놀라지 말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전투.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전투. 스페인 토마토 축제. 매년 8월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에서 열린답니다.
1: 바닥에 떨어진 토마토로 피자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0: 토마토 축제는 1944년 토마토 가격이 너무 떨어지자 농민들이 항의의 표시로 토마토를 집어던진 데서 유래한 축제라고 해요. 다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토마토를 으깨서 던지고 토마토 말고 다른 걸 던지면 절대 안 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2: 규칙? 그런 건 난 몰라. 난 춘솔의 악당 이빨 회장님이니까.
3: 이빨 회장?
2: 저 토마토를 딱딱한 돌덩이로 바꾸면 무시무시한 전투가 벌어지겠지? 진짜 좀비들의 전투 말이야. 많이 아프겠지.
3: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니 용기, 지혜, 침대, 웃음을 모아 환기.

0: 여러분, 악당을 물리쳤으니 이제 마음껏 축제를 즐기세요.
1: 세계 비밀 수호대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2: 땡큐 번개맨, 스페인을 지켜줘서 고마워. 가우디가 기프티콘 쏜다.
0: 가우디?
1: 구엘공원 입장권이 도착했습니다.
2: 번개맨, 그럼 부탁해.
1: 동화의 나라를 닮은 이곳, 바르셀로나에 있는 구엘공원이에요. 가우디가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을 떠올리면서 만들었다는 집. 파도에 떠밀린 것 같은 파도 동굴. 구불구불 파도 의자. 금방이라도 피웅 튀어나올 것 같은 도마뱀은 쓰고 남은 타일로 만들었어요. 모두 자연의 곡선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0: 와, 가우디 선생님 정말 대단해. 마치 파도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야. 정말 감동인걸? 아, 셀카 한 컷.
3: 하시! 하시! 하시!
2: 번개맨, 도와줘! 이빨 해적의 복수가 시작됐다!
1: 가우디님이 방을 나가셨습니다.
0: 어? 위험신호? 이빨 해적, 대체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지? 이빨 해적의 이빨 스타그램?
4: 여기가 어디게? 왕옥수수 먹고 말 거야?
0: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해시태그를 조합해보면 가우디가 만든 왕옥수수 성당. 그래, 바로 거기.
1: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꼭 커다란 옥수수를 세워놓은 것 같죠? 안으로 들어가면 환상의 숲에 들어온 것 같은 신비한 풍경이 펼쳐진답니다. 야자수처럼 쑥쑥 뻗은 기둥, 나뭇잎이 엉켜있는 것 같은 천장, 마치 신들이 사는 정글에 온 듯한 느낌. 스테인드 글라스의 오색 빛깔이 실내를 가득 채우도록 설계된 빛의 성당. 자연과 빛을 사랑하는 가우디의 작품이랍니다.
5: 아니, 저 번쩍이는 금이빨은?
4: 나야, 이빨 해적. 왕옥수수는 내가 먹고 말 거야.
0: 그렇게는 안 되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맨, 스페인을 지켜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초상화 좀 그려봤지. 내가 누구냐고? 그건 곧 알게 돼. 세상을 바꾼 사람들 뮤지컬에서 만나?

I say, Isabel, you say, 여왕. 이사벨 여왕, 스페인의 여왕, 최강의 카리스마. 그녀가 여왕일 때 부흥기, 그때가 스페인의 황금기. 콜럼버스도와 신대륙 발견했지. 대단해.

유세이 가 유세이 우디 가 우디 가 우디 건축의 이단아 구불구불 곱선을 사랑했지 조화로운 자연을 사랑했지 그 모든 걸 건축에 담아냈네 대단해요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스페인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스페인의 햄은 만드는데 2년 이상 걸린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스페인의 햄 하모는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인 후 2년에서 4년 정도 걸어놨다 먹는 음식이랍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최초로 발견한 건 활세 소녀였다. 진짜? 가짜?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1879년 아마추어 고고학자이던 마르셀리노 산스테 사우투올라가 8살 딸 마리아와 함께 동굴 조사를 하다가 마리아가 우연히 천장에 그려진 동물의 그림을 목격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승아, 나 느낌 왔어.
1: 느낌?
0: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하면 재밌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1: 아이, 당연한 얘기잖아. 오늘은 누구 하지? 오? 표트르 1세?
0: 오, 코스염이다. 승아, 나 또 느낌 왔어.
1: 재밌을 것 같은 느낌?
0: 어떻게 알았지?
1: 빨리 해보자. 시간을 달리는 표트르 1세 이야기. 1695년.
0: 여긴 어디야?
2: 몰라? 아니 그런데 얘네들은 누구야?
3: 그러니까!
0: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기리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스관이에요.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5: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4: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0: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5: 오늘은 제가 먼저.
1: 잘해.
5: 많이 나와라. 얍!
6: 네 칸이네. 네 칸 나왔네.
2: 오, 머리 움직인다.
6: 근데 좀 아쉽기는 한데
0: 신기는 하다. 아니, 그래도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이제부터 우리 러시아는 강한 나라들이 있는 유럽으로 진출한다.
4: 유럽의 변방이었던 러시아를 강국으로 만든 표트르 1세가 차르가 되어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제일 먼저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0: 차르? 차르가 뭐지?
1: 아, 너희들 그 차르를 모르는구나.
0: 네.
1: 그러면 로마의 카이사르는 알아?
0: 알아요, 알아요.
2: 너희 카이사르는 아는구나.
1: 네.
2: 그 카이사르가 나중에는 황제라는 뜻으로 쓰이거든. 독일에서는 카이저,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지.
3: 그게 우리 러시아에서는 말이야. 차르, 차르라고 하지, 차르.
1: 아유, 언제까지 그 차르 얘기를 할 거야. 암튼 우리 러시아 영토는 유럽에 인접해 있었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유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큰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그리고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대항해를 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 우리 러시아는 뒤처져 있었지. 그런데 1694년 표트르 1세가 차르로서 나라를 본격적으로 다스리면서 바뀌지.
7: 이제부터 우리 러시아는 강한 나라들이 있는 유럽으로 진출한다. 가서 무역도 하고 선진 문물도 가져오고.
3: 네? 아니 유럽이랑 무역을 하려면 바다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바닷길도 없고 항구도 없는데요?
1: 그랬어. 러시아의 항구는 죄다 북쪽에 있어서 1년 내내 거의 얼어 있었기 때문에 항해가 불가능했거든.
7: 그래서 흑해로 가는 아조프 항을 가져와야겠도다.
3: 네?
8: 거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갖고 있는 항구인데요.
7: 어차피 오스만

0: 제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야. 바닷길을 확보해야 우리 러시아가 강해진다. 가자 아조프로, 가자 바다로. 가자 아조프로, 가자 바다로.
1: 가자 아조프로,
2: 가자 바다로.
3: 목소리들 봐라.
0: 가자 아조프로, 가자 바다로.
1: 가자 아조프로.
4: 큐트르 1세는 용감무쌍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아조프항으로 갔지만 해군이 없었던 러시아는 크게 지고 돌아와.
0: 이렇게 해선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5개월 안에 함대를 만들라.
5: 네?
6: 그건 불가능하다.
0: 그 다물라. 영국이랑 네덜란드에 가서 배 만든 사람을 데려오고 해군도 만들어라.
5: 5개월 안에요?
0: 하란 말이다.
4: 너무 강압적이시오.
0: 뭐라고? 한답니다. 한답니다.
4: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표트르 1세는 5개월 만에 함선을 만들었어. 그리고 러시아 최초의 해군들을 이끌고 다시 아조프항을 공격했어. 그리고 아조프항을 차지하면서 러시아 해군이 바다로 진출할 계기를 만들지.
0: 자, 뭐라고 하면 된다. 뭐라고
1: 하면 된다.
3: 아, 근데 아조프항은 차지했지만 흑해로 나갈 수 없는 게 문제란 말이야.
4: 여전히 흑해는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조프항을 통해 무역을 하기 쉽지 않았어. 그래서
3: 유럽으로 가서 흑해 문제도 말해보고 서유럽에 발달된 문물도 직접 보고 와야겠어.
0: 유럽으로 갈 준비를 해라.
5: 네? 네.
4: 표트르 1세는 1697년 사절단을 직접 이끌고 유럽으로 떠났는데
3: 이슬람이 차지한 흑해를 기독교 국가들이
0: 힘을 합쳐서
5: 오신 김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4: 흑해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 하지만 표트르 1세는 네덜란드에서 직접 배도 만들어
3: 온 김에 함선 만드는 것을 배울 것이야. 우리나라는 함선이 필요한 나라니까.
4: 표트르 1세는 서유럽 나라들의 과학기술과 여러 문물들을 배워 바닷길을 더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
1: 아, 정답!
7: 표트르 1세가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제일 먼저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1: 바닷길!
7: 정답! 맞습니다! 표트르 1세는 아조프항을 확보하고도 흑해의 바닷길을 개척하지 못하자 러시아 해군의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유럽에 발달된 여러 기술을 배우고 도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8: 우와, 많이 갔어.
7: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4: 내가 공부해줄게. 잘해야 돼.
0: 많이 나와라.
5: 많이 와라.
0: 열두.
7: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부강한 서유럽처럼 되려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특히 그걸 없애버려야 돼.
7: 유럽으로 사절단을 데리고 갔다 온 표트르 1세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추진하게 될까요?
5: 뭘 했을까?
4: 그 표트르 1세가 유럽을 다녀왔잖아. 갔다 와서 깨달은 게 컸던 거야.
0: 부강한 서유럽처럼 되려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특히 서유럽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놀리던 그걸 없애버려야 돼.
9: 네? 아니 폐야, 뭘 없애신다는 것인지.
0: 그 수염.
10: 아니 수염이 없어지면 신이 노하셔서 천국에 못 가는데요.
0: 그럼 서유럽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 나도 지옥 가나? 그리고 그거 다 몽골의 잔재 아닌가요?
4: 그랬지. 러시아는 예전에 몽골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풍습과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었어.
0: 그 모든 백성들 다 수염 깎고 옷도 서유럽식으로 다 바꾸라고 해. 다 잘라. 나처럼 깔끔하게.
11: 네?
0: 그리고 여자들도 연애 결혼하라 그래. 요즘에 누가 중매를 하나? 학교도 세우고 군대도 확 바꿔. 우리도 서유럽처럼 선진국이 돼야 해.
4: 서유럽식으로 옷도 바꾸고 여성들의 결혼 문제까지 모든 걸 바꾸려고 했는데 수염이 제일 문제였어.
10: 나를 이제 지옥 가네. 아이고 나를 인간도 아니야. 짐승이야.
12: 얘들아. 잠시만.
10: 이들은 부모도 없냐.
13: 얘들아. 차라리 너무 하시네.
4: 러시아의 정교를 잃던 사람들이 수염을 자르는 건 신을 거역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반발이 심했거든.
0: 좋아. 좋아. 깔끔하니 얼마나 좋아. 아니 경. 경은 뭐 하시오?
10: 폐야.
0: 수염! 솔선수범해야 될 자가 수염을 안 깎으니 백성들이 저러는 거 아니오? 여봐라!
14: 예, 폐하!
0: 이거 잘라도 천국 갑니다.
10: 아, 아니 됩니다, 폐하! 아이고!

0: 수염 잘렸고 그냥 천국 가고 싶었을 뿐이고 입 안 붙어지고 난 이미 짐승 될 것 같을 뿐이고
1: 이렇게 사람들이 반발을 했지만 표트로 1세는 강하게 밀어붙였어.
2: 폐하, 백성들의 거부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3: 전 그렇게 수염 기르고 싶으면 세금 내라 그래. 특히 귀족들은 더 많이 내라고 해.
2: 예.
1: 사람들이 계속 수염 깎는 걸 거부하자.
4: 어, 여기 수염!
5: 수염세 냈소이다.
1: 수염세를 거뒀고 수염세를 낸 사람들에게는 궁전 모양의 진표를 발급했지. 그러는 한편 여러 제도를 서유럽처럼 개혁하면서
6: 고기야! 고기야!
1: 최강자인 스웨덴과의 대북방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새로운 유럽의 강자가 되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일어서게 된 건 서유럽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표트르 1세의 정책 덕분이었어.
7: 아, 정답!
8: 유럽을 다녀온 표트르 1세가 추진하는 것은
7: 서유럽화 정책!
8: 네, 정답입니다! 예! 표트르 1세는 모든 분야를 서유럽화시키면서 뒤처진 러시아를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9: 저때 임페라토르, 아, 그러니까 황제라는 칭호를 받아서 우리는 표트르 대제라고 부르게 됐지.
8: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야!
10: 어, 문 열렸다. 어,
3: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0: 아우 냄새야.
3: 야, 왜 이렇게 쫄쫄쫄쫄? 아니야, 아우 냄새, 아우 냄새. 안녕하세요.
8: 네, 오늘 어땠나요?
11: 재밌었어요.
8: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12: 쭉쭉.
8: 와, 수염을 기르려면 세금을 냈어야 된다니. 오.
3: 맞아, 진짜 재밌다.
13: 영길승환, 보쌈 먹자, 얼른 내려와.
10: 어, 보쌈, 보쌈 내가 먼저 가야지.
14: 같이 가, 같이 가, 홍아 같이 가. 아이, 같이.

0: 빨리 와.
1: 오늘은 뭐 하지? 어?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2: 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함락됐다고?
1: 궁금한데? 오늘은 이거 해보자.
3: 아니야. 난 꼭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
4: 시간을 달리는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이야기. 1453년.
5: 여러분, 지금 중국 배가 왔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6: 갑시다. 갑시다.
5: 아, 여기가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저는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7: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8: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4: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9: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먼저 야,
2: 야, 이거 저절로 야, 완전 진짜 신기하다.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0: 아, 동로마 제국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 왕궁을 털자. 아, 그럼 되겠군.
4: 서로마 멸망 후 1000년 넘게 더 이어온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어디일까요?
2: 오, 얼마나 강한 나라길래.
11: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봐. 그 동로마 제국은
4: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무역으로 점점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해지면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지.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은 뒤 동로마 제국은 점점 쇠퇴해져 5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영토가 작아져버렸어. 그런데 이때 신흥 이슬람 강국인 셀주크 티르크 제국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예루살렘에서 셀주크 티르크 제국이 유럽의 성지 순례객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야. 당시 동로마 황제였던 알렉시오스 1세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
12: 셀주크 티르크, 가만 안 둬. 우리 영토도 자꾸 뺏어가고 부셔버릴 거야.
4: 마음이 급해진 알렉시오스 1세는 바로 서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청했지.
12: 예루살렘에서 이슬람 세력이 우리 신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같이 찾읍시다.
2: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13: 그렇죠. 예루살렘 찾아와야겠죠.
2: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어보자.
4: 동로마의 기독교 신자들을 자신의 영향 아래 두고 싶었던 교황은 예루살렘 찾는 걸 도와주기로 했어.
14: 신이 원하십니다!
4: 교황의 이 한마디에 십자군이 결성되었고
15: 신이 원하십니다!

0: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약탈을 했지. 이렇게 해서 200여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는데,
1: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0: 1차 전쟁에서는 십자군들이 이겼지만, 와! 3차 전쟁에서는 계속 쳤어. 그러다 4차 십자군 전쟁이 또 벌어지면서 동로마 제국의 비극은 시작되었지.
2: 사람들이 너무 조금 모여서 전쟁 자금이 부족하겠군.
3: 어떡하지? 이러다 예루살렘 근처도 못 가겠는데.
2: 아, 동로마 제국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 왕궁을 털자.
3: 아, 그럼 되겠군.
0: 어이없게도 전쟁 자금을 마련한다며 4차 십자군들이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해버렸고,
1: 있는 몸을 다 가져가자!
0: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의 침략과 약탈로 동로마 제국의 힘은 크게 약해지고 말았지.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1453년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도시국가로 전락했지만, 주위는 새로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둘러싸고 있었어. 그나마 튼튼한 삼중의 테오도시우스 성벽과 무역 덕분에 동로마 제국은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당시 오스만 제국의 새 황제, 그러니까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갖고 싶어 했어.
4: 아니, 그 넓은 땅들도 다 차지했는데 그 조그만한 콘스탄티노폴리스 하나를 못 가져와!
5: 아니, 거긴 삼중성벽이 너무 튼튼해서 무너지지도 않고 그 바다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4: 아니야, 그래도 난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6: 거긴 선대 술탄들께서도 함락시키지 못한 곳이옵니다. 그냥 두시지요. 말도 잘 듣는데.
4: 아니야, 난 꼭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해지지.
0: 그랬지. 그동안 오스만의 여러 술탄들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었던 거야. 하지만 메흐메트 2세는 거대한 우르반 대포까지 사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격을 감행했고, 1000년 넘게 그 어떤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던 동로마 제국의 삼중성벽을 무너뜨려버렸어. 오스만 제국은 결국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면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켜버렸던 거야.
5: 아, 정답!
0: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5: 오스만 제국!
0: 네, 정답입니다. 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1000년 넘게 제국을 지켜왔던 동로마 제국은 4차 십자군 전쟁 때 큰 타격을 입고 점점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한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차지한 오스만 제국은 이후 유럽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5: 이번엔 제가.
7: 아, 잘해.
5: 많이 나오게.
7: 많이
5: 간다.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이대로는 안 되겠어.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8: 예, 폐야.
0: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된 후 유럽에서는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될까요?
5: 어? 유럽에서요?
9: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서양의 무역이 일어나는 가장 큰 국제무역 도시라고 했잖아.
6: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0: 이름도 이스탄불로 바뀌었지.

0: 이스탄불을 차지한 오스만 제국은 무역 상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올려받아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었지. 그런데다가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1: 또 먹어요.
2: 후추 안 뿌린 고기는 안 먹어, 안 먹어. 냄새난다고.
1: 그놈의 후추 타령, 후추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0: 이슬람의 음식 문화를 접한 일반 사람들까지도 후추를 찾으면서 유럽에서는 후추의 수요가 크게 늘었어. 하지만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길목을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무역이 힘들어졌고 후추값이 금값만큼 비싸졌던 거야. 그러자 포르투갈의 왕은 새로운 생각을 했지.
3: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0: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스탄불을 거치지 않고 후추와 향신료를 가져올 새 바닷길을 찾기로 했던 거야. 결국 바스쿠 다가마라는 모험가가 포르투갈의 새로운 바닷길을 찾았고 또 다른 모험가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여왕을 만났는데
4: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지?
5: 맞습니다. 육로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 말에 따르면 동쪽에는 수많은 금이 있다고.
0: 에스파냐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팔루스항을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인도라고 생각한 신대륙 아메리카를 찾아냈어. 이렇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내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 바닷길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걸 바로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거야.
6: 아, 정답!
7: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된 이후 유럽에서 열리게 되는 시대는
6: 대항해 시대!
7: 네, 정답입니다. 온 유럽이 바다로 뛰어드는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면서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식민지를 건설하는 등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2: 잘 돼 있어. 나는 간다.
8: 안녕하세요.
7: 네, 오늘 어땠나요?
8: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9: 저도 즐거웠어요.
7: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10: 영기라, 승환아, 순대 따뜻할 때 먹게. 얼른 내려와.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이게 내 차례지?
1: 아. 야, 좋았어.
0: 누나.
1: 호떡아.
0: 미안해, 누나. 아까부터 계속 기침이.
1: 야! 호떡아, 너 왜 이렇게 기침해?
0: 몰라. 아까 나갔다 와서 그때부터 계속 기침도 나고 콧물.
1: 어? 갑자기 왜 그러지? 어? 혹시 꽃가루 때문에?
0: 꽃가루?
1: 어,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꽃가루 알레르기 심한 꽃도령 이야기 기억 안 나?
0: 꽃가루 알레르기 심한 꽃도령 얘기?
1: 아!
0: 기억 안 나.
1: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0: 좋아.

0: 알레르기. 옛날에 꽃도령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워서 꽃도령이 아니고 꽃놀이를 하도 좋아해서 꽃도령이었지.
1: 아니거든. 나 꽃미남이어서 꽃도령이거든. 뭘 잘 모르시네. 나 꽃미남이야.
2: 자유.
1: 꽃향기 좋다.
2: 갑자기 꽃이 활짝 폈어라.
1: 그래 그래. 봄 하면은 바로 꽃놀이지. 그럼 보러 가볼까?
2: 예, 저짝이에요.
1: 아, 좋다. 가보자. 아, 좋아, 좋아. 꽃향기 좋구나.
0: 꽃가루가 휘날리는 날에도 꽃놀이를 멈추지 않았어.
1: 아, 꽃향기 좋다. 아.
0: 그러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1: 알았던지.
0: 콧물도 줄줄 멈추지 않는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거야.
3: 꽃가루 알레르기가 뭐야?
0: 꽃가루 때문에 콧물도 줄줄 나고 기침도 계속하는 거야.
3: 응? 근데 왜 머슴은 괜찮지? 같이 꽃놀이 다녔잖아.
4: 그치?
3: 누나는 왜 괜찮지? 왜 그렇지? 왜 괜찮은 거지? 왜요?
0: 그게 그러니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알레르기 딱지. 알레르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백혈구다.
5: 얘들아, 안녕.
0: 백혈구, 사람들이 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니죠?
5: 전부 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니야. 유난히 꽃가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
3: 그렇구나.
0: 근데 왜 그런 거예요?
5: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1: 좋다.
5: 꽃도령이 숨을 쉬면 아주 작은 꽃가루들이 좋다. 코로 들어오는데 어떤 꽃가루는 코에 걸리지만 어떤 꽃가루는 더 깊이 들어와서 콧물이 나오는 코 점막에 붙어 이렇게 꽃가루의 성분이 점막 안으로 들어오게 돼.
6: 가루.
5: 난 몸속에 들어온 나쁜 녀석들과 싸운 백혈구.
6: 가루.
5: 근데 도대체 뭐가 들어온 거지?
7: 몸에 해롭지 않은 꽃가루입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꽃가루입니다.
5: 해롭지 않은 꽃가루들이군. 다행이야.
8: 다행은 무슨 다행? 다행은 무슨 다행? 어떻게?
5: 비만세포?
0: 비만세포요? 뚱뚱하게 만드는 세포?
5: 아, 아니야. 이름만 비만세포지. 비만과는 상관없는 세포야. 백혈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8: 저런 무시무시한 게 몸에 들어오다니.
5: 꽃가루들은 해롭지 않아. 저 해맑은 표정들 좀 봐. 하지만 예민해진 비만세포 눈에는 꽃가루가 금방 터질 것 같은 폭탄처럼 보였어.
8: 아, 무서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꽃가루 폭탄이야! 저 폭탄이 터지면 꽃가루도 죽게 되고 말 거야! 어떻게 해!
5: 정신 차려, 비만세포! 꽃가루도 해롭지 않다니까!
8: 아, 무서워! 저리가!
0: 비만세포가 이상해요.
5: 그렇지. 머슴처럼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의 비만세포는
7: 몸에 해롭지 않은 꽃가루입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꽃가루.
0: 무슨 얘기래?
4: 걱정하지 마. 해롭지 않은 꽃가루야.
0: 아, 몸에 해롭지 않은 꽃가루구나. 아, 진짜 다행이다. 걱정은?
5: 이렇게 꽃가루가 들어와도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런데 꽃도령의 비만세포는 이상하게 꽃가루에 예민해져 있더라.
8: 뭐야! 무서워, 어떡해.
5: 예민해진 비만세포가 호들갑을 떨며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거야.
8: 저 꽃가루 폭탄제 터지기 전에 없애버릴까?
5: 바로 그때 꽃가루들이 더 코로 들어왔지. 그러자
8: 밖에서 꽃가루 폭탄들이 몰려온다. 안 되겠다. 비상사태 발동. 얘들아 빨리 와, 빨리.
5: 이렇게 히스타민을 쏘면!
0: 히스타민을 쏘면 어떻게 되는데요?
5: 콧속은 아수라장이 되지. 비만세포들이 뿌린 히스타민이 코 점막을 자극하면 계속 재채기를 하고 엄청난 콧물이 쏟아져 내리게 되는 거야. 꽃가루 알레르기는 민감해진 비만세포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꽃가루가 심한 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알았지?
3: 아, 근데 꽃가루 심해도 못 나가고 미세먼지 심해도 못 나가고 그럼 도대체 언제 나가?
0: 콧물이 줄줄 나는 것보단 낫지. 정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꽃도롱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지.
3: 빨리 들려줘. 빨리.
0: 꽃도령은 그 후로 꽃놀이를 갈 때 꼭 마스크를 하고 나갔어.
1: 이렇게 꼭 마스크를 써야 된다니까.
2: 맞아요.
1: 꽃놀이
2: 킁킁 맞지 말고요.
1: 눈에 양보하세요. 나 잡아봐라.
2: 진짜 잡히면 죽어요.
1: 그래.
2: 죽어요. 아, 진짜 죽어요.
3: 마스크를 하면 되는구나.
0: 그래도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지?
3: 응, 알았어. 그럼 이제 알레르기 딱지 줄게요,
0: 좋아.
6: 먼저 노래부터 하고.
3: 빨리 하자, 빨리.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야호!
0: 꽃가루 날리면
3: 코로 들어오지.
0: 코에 들어오면
3: 히스타민 나와.
0: 콧물이 줄줄
3: 채채기 안 멈춰.
0: 우와, 잘하는데.
3: 또또또.
0: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꽃가루 알레르기
3: 예방하는 방법.
0: 꽃가루 심하면
3: 나가 놀지 말자.
0: 꽃가루 심하면
3: 마스크를 쓰자.
0: 우와. 자, 여기.
3: 우와, 알레르기 딱지 망했다.

0: 갖고 말 거야.
1: 초대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2: 다리가 안 빠져!
3: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해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사탕 맛있겠다. 꼭 먹고 말 거야.

0: 조심 조심.
1: 아, 일로 앉아봐. 어디 보자. 어떡해.
0: 왜 그런데. 이마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지?
1: 이마를 세게 부딪혀서 혹이 난 거지.
0: 혹? 그게 뭐야?
1: 어? 혹 몰라?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혹이 이따시만하게 난 친구 이야기 기억 안 나?
0: 어? 혹이 이따시만하게 난 그 친구 이야기?
1: 어?
0: 기억 안 나.
1: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0: 좋아, 좋아.

0: 자르는 천하제일 이마대회에서
1: 이마하면은 나 맞박이지.
0: 한국의 박치기왕 맞박이와
1: 이마로 이마까라다.
0: 일본의 박치기왕 이마까라가 만났지. 먼저 한국 대표가 땅콩 가기에 도전했어.

0: 일본 대표는 호두 까기에 도전했지.
1: 이 정도는 기본이문이다. 그깟 호두 갖다가 뭘? 나는 이마로 바위도 깰 수 있다.
0: 맞박이는 단단한 이마 덕분에 바위 깨기도 성공했지. 그런데
2: 뭐지?
0: 머리에 아주 큰 혹이 나고 말았지.
3: 난다요.
4: 어? 어떡해, 어떡해. 맞박이도 나처럼 이따만한 혹이 났잖아. 근데 혹이 왜 생기는 거야?
0: 혹이 왜 생기냐고? 그러니까 이마가 화가 나서?
4: 으이그,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0: 그치?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아, 그래! 호기 심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4: 바로!
0: 호딱지야!
4: 이게 어디 있었지? 완전 신기해!
0: 호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할아버지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호기심 딱지를 찍으라고 하셨지.

0: 나는 천사야. 나도 한때는 맞박이 피 속에 있던 물과 영양분인 혈장이었지.
1: 혈장?
0: 근데 왜 내가 천사의 날개를 달고 있을까?
1: 설마 혹시 죽었어?
0: 그래 맞아. 난 죽었어. 근데 나만 죽은 게 아니야. 우리 피사촉사들도 다 같이 죽었다고.
1: 정말? 어떡해?
0: 우리가 왜 죽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2: 우리는 피사촉사예요.
0: 난 피 속에 물과 영양분인 혈장.
3: 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4: 난 피를 굳게 해 상처를 치료하는 혈소판.
5: 나는 몸속에 나쁜 균가 써 백혈구.
6: 우리 피사촉사는 맞박이 혈관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7: 지진인가 봐.
5: 지진 대표님 소림.
1: 꽉 잡아.
7: 꽉 잡아야 해. 버텨야 해. 멈췄나?
6: 어?
7: 왜 저기 봐.
6: 밖으로 나오게 되었지. 맞박이 혈관에서 피사총사들이 계속해서 빠져나오는데 뒤쪽에는 딱딱한 뼈가 있어서 대신 얇은 피부 쪽으로 부풀어 올랐지. 이게 바로 혹이야.
1: 아, 그래서 혹이 나는구나. 근데 이 혹은 언제 없어져요? 설마 안 없어지는 건 아니죠?
0: 아유, 당연히 사라지지. 우리가 죽어요. 집에 가고 싶다.
7: 엄마 보고 싶어.
6: 우린 결국 혈관으로

0: 결국 나 혈장은 피부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백혈구, 혈소판,
1: 혈소판 나만 남았어.
0: 적혈구마저 죽으며 맞박의 혹도 사라지게 되었지.
2: 그러니까 피사총사를 지키려면 앞으로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돼?
3: 알았어, 혈장. 약속할게.

0: 피난은 위험한 행동 절대 하지 않을 거야.
1: 그래, 우리 꼭 피사청사를 지켜주자.
0: 응. 근데 맞박이는 어떻게 됐어?
1: 아, 다행히 맞박이 혹이 다 나았대. 천하제의 이마대회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엄마들의 항의를 받아 그 뒤론 절대 열리지 않았어.
2: 야, 이제 뭐하냐? 아, 우리 앞으로 위험한 장난이노 하지 말고 춤이나 춥시다.
3: 그럴까?
2: 어!
1: 이후 둘은 자기 몸을 소중히 해서 절대 이마에 혹이 나지 않았대.
0: 와, 다행이다.
1: 그래, 호떡아. 너도 이제 절대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가면 안 돼.
0: 응, 절대 안 올라갈 거야.
1: 짠! 문제 맞추면 이 혹딱지 줄게.
0: 와, 좋아, 좋아.
1: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0: 총사 나오면
1: 호기 생기지.
2: 우와 잘한다.
1: 또또또
0: 그럼 계속해볼까? 바퀴 달린 의자
1: 올라가면 안 돼.
0: 떨어져서 쿵
1: 호기 생기지.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을 구조적 문제로 가득한 낙후된 산업 분야로 치부하면서 매서운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건설은 곧 산업화의 상징이자 아무것도 없던 맨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발판이라는 점이죠. 2025년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따낸 수주액은 472억 달러였습니다.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같은 해 한국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한국형 원자로를 짓게 된 겁니다. 한국 건설이 다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고 중동은 멈췄던 대형 발주를 재개했으며 탄소 포집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영역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짓지 못하는 고난도 공사가 한국 건설이 강한 분야입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의 날이 2025년 세계 250대 건설사 순위에서 한국 기업은 1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발점은 초라했습니다. 광복 직후 한국에는 건설을 한국인이 주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규모 있는 공사는 설계도 시공도 일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장비도 기술도 실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던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경험도 장비도 실적도 없던 후진국의 건설사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에 올라설 수 있었는가? 한국 건설사들은 6.25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며 첫 실적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 가장 큰 발주처는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군사 도로와 비행장 활주로 같은 미군 공사를 맡으면서 한국 업체들은 시공 경험과 장비 운영을 익혔습니다. 1960년대 들어 공업화가 시작되며 일감이 늘었지만 규모 있는 공사는 여전히 외국 자본과 기술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일감을 찾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1965년 첫 해외 수주. 현대건설이 태국 남부 파타니에서 나라티왓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현대건설은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에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요. 현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새로 산 장비는 기능공이 다를 줄을 몰라서 몇 달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토질도 한국과 다르고 비가 많아서 골재 건조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적자였습니다. 약 3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공사비 산정부터 빗나간 겁니다. 하지만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익힌 경험이 1968년 착공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해외 현장은 돈을 버는 곳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선진국 발주처가 요구하는 공법과 공정관리, 장비 운영을 현장에서 익혔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한국에는 위기였지만 중동 산유국에는 기회였습니다. 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쥔 산유국들이 도로와 항만을 짓기 시작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빠져나간 달러를 그 나라 건설시장에 진출해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중동 첫 대형 진출은 1975년 바레인 아랍수리조선소였습니다.

수주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울산 조선소 건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발주처였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공동 출자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976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를 따냅니다. 사우디 동부 해안의 주베일 산업항 계약 총액이 한국 한 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거친 먼 바다에 유조선 접안 터미널을 세우는 최고 난이도의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현지에 제조 기반이 없었어요. 현대건설은 해상 구조물을 울산 조선소에서 제작한 뒤 사우디까지 운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게 400톤짜리 철 구조물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입니다. 1974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이 해외에서 따낸 공사의 94%가 중동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동 수주액은 한국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빠져나간 오일 달러를 건설로 되찾는다는 구상이 석유 파동을 넘기는데 정말로 큰 몫을 해냈습니다. 송출된 건설 인력도 1979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건설의 경쟁력은 가장 싼 가격만은 아니었습니다. 온타임, 온버짓,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공사를 끝내는 신뢰였습니다.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8개월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납기를 지켰습니다. 사우디 송변전로 건설도 야간 공사를 강행해 약속된 전력망 공급 기한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 신뢰와 기적을 이뤄낸 것은 악조건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소임을 다한 현장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밤에 일하지 않죠. 1980년대 한국건설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리비아 대수로입니다. 이 사막 지하수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오는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물길보다 파이프였죠. 직경 4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송수관을 수십만 개 생산해야 했지만 사막 한가운데 이를 만들 공장조차 없었습니다. 동화건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송수관 생산 공장부터 지었습니다. 단순히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산업 기반까지 현장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발주처인 리비아가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 부른 이 20세기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였습니다. 동화건설이 1983년 1단계 공사를 38억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21개국 72개 업체를 제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2단계 입찰이었습니다. 인도 업체는 훨씬 낮은 가격을 써냈습니다. 동화건설과의 차이는 무려 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가격만 본다면 동화건설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결과를 뒤집은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실적이었습니다. 입찰이 진행되던 중 1단계 공사의 예비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물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한 리비아 정부는 공개 입찰을 무효화하고 동화건설과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리비아의 성공으로 재계 10위권까지 올랐던 동화건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림산업은 이란에서 카룬댐을 지었습니다. 높이 177m의 수력발전댐으로 1994년 착공해 2001년 완공한 이란 최대 토목공사였습니다. 공사 도중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대림산업은 공사를 멈추는 대신에 발주처와 조건을 다시 협상해서 완공했습니다. 동화건설이 외환위기에 무너진 것과 달리 같은 위기를 협상으로 넘긴 것입니다. 건설사의 운명은 갈렸지만 현장에서 쌓인 경험은 한국건설의 자산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건설은 전략을 바꿉니다. 다른 회사들이 피하는 공사를 골라 맡기 시작한 겁니다. 표준화된 공사는 결국 가격 경쟁으로 수렴합니다. 반면 고난도 공사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기술이 진입장벽이 되고 경쟁자가 줄어들수록 협상력과 수익성은 높아집니다. 한국 건설의 특징은 문제를 만나면 현장에서 해법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1984년 서산 간척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워낙 커 흙과 돌이 계속 쓸려 나갔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폐기 직전에 23만 톤급 유조선을 끌고 와 물을 채워 가라앉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살을 막아 공사를 마무리한 이 방식은 정주영 공법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서울 지하철 건설 역시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도심 지하를 대규모로 뚫는 공사를 반복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은 터널과 지하공간 시공 역량을 빠르게 축적했습니다. 국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훗날 해외 난공사를 수주하는 밑천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입니다. 쌍둥이 빌딩을 삼성물산과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각각 나눠서 지었는데요. 삼성물산은 한 달 늦게 공사를 시작하고도 먼저 완공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후 초고층 건축 분야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높이 828m, 163층.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전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던 타이베이 101 역시 삼성물산이 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스스로 경신한 셈이었습니다. 초고층만이 아닙니다. 비정형 건축 분야에서도 한국 건설사들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이 카드 두 장이 서로 기대선 모습에 착안한 독특한 설계로 유명한 건물이죠. 문제는 그 구조였습니다. 건물 세 동이 최대 52도까지 기울어진 채 올라가고 그 위를 거대한 공중 구조물이 연결하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일부 글로벌 건설사는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해 중도 포기했습니다. 쌍용 건설은 교량공사에 사용하던 기술을 응용해 해법을 제시했고요. 결국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 건설은 새로운 평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싼 회사를 찾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공사를 맡긴 회사를 찾을 때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가 시공 능력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위에 무엇이 더해졌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건설의 장점은 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부가가치는 시공 앞단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하고 자재를 조달하고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셋을 묶어서 설계, 조달, 시공, 즉 EPC라고 부릅니다. 한국 건설은 시공에서 출발해 EPC 역량을 갖추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았습니다. 설계 역량이 빛난 사례는 대우건설의 거가대교입니다. 핵심은 바닷속에 가라앉힌 침매 터널이었습니다. 육상에서 만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로 옮겨 수심 48m 아래에서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침매 터널이었고 설계 단계에서 수많은 변수를 계산해 넣어야만 가능한 공사였습니다. 소재에서도 자립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와 내구성을 크게 높인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해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설계, 소재, 시공 역량이 모이는 분야가 바로 플랜트입니다. 발전소와 정유공장, 담수화 설비 같은 플랜트는 EPC의 전형이죠. 그 정점이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와 핵심 기자재 시공이 모두 세계

수준이어야만 완성되는 건설의 종합 결산입니다. 원전은 공기가 곧 경제성입니다. 한국은 정해진 기한과 예산을 지켜 짓는 능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원전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빌린 기술이 자기 기술이 되고 수입하던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된 60년의 결과입니다. 한국 건설은 흐리 넛크래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됩니다. 위로는 설계와 원천 기술에서 앞선 선진국 기업이 있고요. 아래로는 낮은 비용을 앞세운 중국과 신흥국이 추격합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의 역사를 돌아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잡는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로를 지은 뒤에는 항만에 도전했고 항만을 지은 뒤에는 초고층 빌딩에 도전했고 시공 역량을 쌓은 뒤에는 설계와 엔지니어링으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빨리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안전 위에 서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짓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앞으로 한국 건설이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의 질주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시면서 테니스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많은 시청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테니스에 대한 매력을 먼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테니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테니스에 대한 매력을 알려드리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테니스에 대한 매력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테니스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아주 활동적인 교감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요. 넓은 코트 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휘두르는 라켓과 공으로 게임의 승패를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저는 정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처음 접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준비물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테니스에 이제 처음 입문하여서 배우실 때는 큰 준비물이 바로 없으신데요. 저 하나만 딱 꼽자고 하신다면 바로 신발을 꼽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신는 러닝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만 달릴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이제 양옆으로 움직이는 테니스에 비해서 이제 부상의 위험이 큰데요. 저는 그래서 테니스화를 꼭 한번 준비하셔서 처음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니커즈 같이 딱딱한 운동을 신고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처음에는 가능하시지만 야외 코트로 나가시거나 상대방과 랠리가 가능한 시점에서는 꼭 테니스화를 하나 정도는 구비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리기가 빠르거나 많이 뛰고 잘 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닐까요? 그런 질문이 있으세요. 테니스는 이제 물론 달리기가 빠르고 다리가 정말 잘 뛸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요. 하지만 간소화된 스텝만으로도 제자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해외 선수들 경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외 테니스 선수들은 이제 역동적이고 아주 화려한 스윙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선수가 아닌 50대, 60대 시니어분들도 테니스를 정말 많이 즐기시는데요. 간소화된 스텝, 작은 스텝으로도 충분히 공을 치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평생학교를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금부터 테니스를 한국에 저와 배워볼까요? 자,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선 기본적인 게임의 룰을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테니스란 테니스 공을 이용하여 넓은 코트 위에서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는 스포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코트가 넓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보낼 수 있는 구역도 정말 많은데요. 1대1로 한 코트를 다 쓰는 포지션이 단식, 2대2로 코트를 같이 쓰는 포지션이 바로 복식입니다. 단식과 복식은 진행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브는 한 자리에서 한 번 대각선으로만 넣을 수 있으며 포인트가 끝나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여 새로운 서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까지 공을 넣어야지 인정이 되어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과 나 혹은 또 팀과 한 번씩 순서를 꼭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 진행 중에 바운드, 즉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딱 한 번만 가능하세요. 두 번 이상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포인트를 실점하기 때문에 딱 한 번 혹은 바운드가 없이 공을 치시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식과 복식에 또 코트 사용법이 하나 다른데요. 단식 게임은 단식 라인이라고 표시하는 라인까지만 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복식은 복식 라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코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조금이라도 라인에 공이 닿았다면 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을 잘 보고 치시는 게 정말 중요하시겠죠? 테니스는 복식과 단식, 서브를 넣고 진행이 된 이후부터는 횟수 상관없이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공을 치고 보낼 수 있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인데요. 단식을 할 땐 혼자 플레이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넣어 점수를 얻게 되며 그만큼 큰 만족감을 느끼고 복식은 내 파트너와 전술을 짜서 작전이 잘 먹혀 점수를 따게 된다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두 배로 느껴지시겠죠? 다음은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포인트를 정말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세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우면서 정말 어려웠던 게 포인트였는데요.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테니스는 포인트를 부르는 점수 명칭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테니스 스코어의 가장 작은 단위는 포인트인데요. 네 포인트를 득점하면 한 개의 게임을 가져갈 수 있고, 여섯 게임을 이기면 한 개의 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0점을 러브, 1점을 50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2점은 30, 3점은 40라고 부르며 점수가 같을 때는 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양 선수가 모두 3점의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에는 듀스라고 하며 먼저 두 포인트를 연속으로 득점하시는 분이 게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듀스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게임을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 매너도 한번 같이 볼까요? 테니스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다 같이 모여 꼭 인사를 진행한 뒤 시작하는데요. 이때 인사 방식은 악수, 라켓 터치 등 상대방과 편한 방법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게임 시작 전에는 다 같이 모여 인사하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이용하여 서브권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서브권이 결정된 후 햇빛이 강한 야외라면 가위바위보를 진 팀이 코트 선택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매너가 하나 있는데요. 테니스를 직접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매너예요. 게임이 플레이되고 서브를 실수하여 더블 포트로 상대방에게 점수를 딸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화이팅을 외치지 않는 것인데요. 이건 기본 매너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려주는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포인트를 땄다고 해도 더블 볼트 했을 때는 그냥 가볍게 팀과 박수 정도 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내가 친 공이 상대방 몸에 맞는다면 화이팅보다는 바로 사과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야구공처럼 딱딱하지 않다고 해도 몸에 맞으면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과해주시는 게 정말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를 맞고 공이 굴러 떨어졌을 때 상대방 코트로 이제 득점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도 화이팅을 하지 않고 먼저 사과를 해주시는 게 기본 매너입니다. 지금까지 테니스 경기 룰과 매너에 대해서 핵심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려봤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한 가지 빠졌죠? 바로 테니스 라켓입니다. 테니스는 라켓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라켓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세요. 이제 테니스를 시작하는데 어떤 라켓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라켓을 처음부터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라켓을 얼마 안된 시점이라면 구매하시지 않고 하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는 테니스장에 가시면 기본 라켓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하여 라켓에 적응을 조금 한뒤 실력을 끌어올려 나중에 나의 스타일이 정해졌을 때 그때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하셔 라켓을 고르는 게 정말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라켓은 브랜드마다 모양이나 색이 다 다르고 또 같은 브랜드에서 나왔더라도 라켓의 라인에 따라서 라켓의 느낌이 정말 천차만별로 나뉘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니스 연습을 확실히 하신 후 자신의 스타일이 정해졌을 때,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라켓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테니스 스포츠 매력은 무엇인지, 테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준비물과 기본 룰, 매너 등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2강에서는 그립, 그러니까 라켓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립의 종류와 함께 그립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어화가 최보윤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한국과 독일에서 작가 활동을 하면서 운이 좋게도 많은 그림을 접해보고 많은 그림을 또 그려보고

보게 되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아크릴 물감의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그려볼 아크릴 물감은 1950년대, 즉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물감입니다. 그래서인지 유화의 장점과 수채화의 장점 두 가지 모두를 반영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유화가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수채화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아크릴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화 물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흐 그림을 보면 그 질감 표현이 많이 두드러져 있고 발색이 좋은 걸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발색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름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실 때 휘발성 냄새가 좀 나고 또 기름이 마르는데 오래 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설명한 앞쪽의 수채화 물감은 또 빠르게 마르는 특징이 있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리고 나면 수정이 어렵고 물감이 마른 후에는 덧칠하게 되면은 붓터치가 남게 돼서 말끔한 표현이 어려워요. 제가 수채화로 먼저 핑크 해변을 그려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을 표현해서 수채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유화 보시면 유화는 여기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질감 표현이 가능해요. 수채화 같은 경우는 판판하게 물을 흡수해서 종이가 그리기 때문에 질감 표현이 어렵지만 유화는 이렇게 터치가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랑색 같은 배경 위에 흰색을 올리면서 또렷하게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크릴은 이두 가지의 장점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제외시키고 우선 수채화처럼 물로 희석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물을 적게 사용하면 또 유화처럼 그릴 수 있어요. 유화처럼 그리면 이렇게 거친 붓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많이 쓰면 수채화처럼 이렇게 투명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채화보다 건조 시간이 느리고 유화보다는 빠른, 즉 1, 2분 정도의 건조 시간을 가지고 있어 수정이 쉽고 마르기 전에 다른 색을 겹쳐 칠하면서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합니다. 특히 흰색 물감을 사용해서 수정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아크릴 물감도 유화처럼 위에다가 덮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틀려도 걱정 없는 아크릴 그림 강의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아크릴 그림을 위한 재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메인인 아크릴 물감입니다. 제가 24색으로 준비했는데요. 24색으로 준비한 이유는 초보자분들 오늘 수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초보자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조색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12색이 많이 팔고 있지만 12색보다는 제가 24색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색을 더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붓입니다. 저희가 가장 요번 강의에서 많이 쓸 거는 둥근 붓하고 납작 붓인데요. 여기 보시면 둥근 붓은 이렇게 원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 위쪽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납작 붓은 이쪽이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 있죠? 납작하게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두 개를 준비했고요. 그 외에 시중에 가시면 이렇게 둥근 납작붓이 있어요. 요것도 아크릴 붓으로 많이 팔기는 하는데, 저희는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고급자분들이 쓰시는 게좀더 유용해서 저희는 오늘은 둥근 붓과 납작붓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물통하고 걸레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물 사용해야 되니까 물 담아놓은 물통, 그리고 이제 붓에 묻어있는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걸레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시간은 간단한 엽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식물을 이렇게 중앙에 작게 그리는 건데요. 이 그림은 나중에 식물 그림 엽서로 쓰기도 굉장히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나만의 엽서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릴 종이가 필요하죠. 종이 같은 경우는

300g 이상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300g 이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통 종이 위에 물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종이에 물이 마르면서 종이가 짜글짜글하게 쪼그라드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가 두꺼운 게 중요해요. 두꺼운 거를 근데 가서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게 두꺼운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보통 보시면 종이 위에 그람수가 적혀 있어요. 300g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300g이면, 아, 이 정도면 두터운 종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g 종이 준비하시고요. 스케치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매직펜을 준비했거든요. 그림의 중앙에 먼저 화분을 그려줄 거예요.

그려줍니다. 이제 물감을 이용해서 식물을 그려볼 건데요. 저희 필요한 색이 청록색, 노란색, 흰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감을 짤 종이 팔레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종이 팔레트를 준비한 이유는 아크릴 물감은 짜고 나서 굳으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수채화 물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물을 묻히면 녹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유화 물감도 건조가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천천히 사용할 수 있어요. 아크릴 물감을 짜고 나서 굳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쓰시고 그냥 버리는 걸로. 너무 종이 팔레트 사는 게 귀찮다 하시면은 그냥 집에 있는 비닐 편한 거 그냥 쓰시다가 버리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우선 물감을 짜볼게요. 보시면 여기는 초록색, 청록색 하나만 짜놓고요. 그 다음에 청록색하고 노란색, 그 밑에 청록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렇게 조색하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청록색은 하실 필요 없고, 노란색. 밝아졌죠? 연두색에 가깝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저희가 사용할 색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작은 식물을 그릴 건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보여드리기, 색을 비교하기 위해서 세 개를 한 번에 만들어 놨지만, 이게 물감이 금방 말라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은, 다음에 필요한 색이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그 필요한 색,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서 쓰시는 게좀더 용이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새 붓에 물을 붙이시고, 적당히 걸레로 닦아서, 이 붓이 그냥 좀 부드럽다? 요 정도 느낌만 되게 준비를 해주세요. 처음에 청록색을 묻히시고,

화원형을 그리실 때 화분보다는 좀 넓게, 식물이 화분보다는 커야지 예쁘거든요. 좀 화분보다 크게 그려지게. 이 말은 이 화분보다 커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모양이 커지게 넓게 그려줍니다. 어느 정도 몇 개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 색깔로 넘어갈게요. 여기 저기에 점을 타원형 찍어주세요. 물감이 모자르면 다시 붓에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밝은 색으로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갈수록은 새순이기 때문에 이파리도 조그맣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파리를 다 그린 것 같다 하시면 다시 초록색을 묻혀서 붓끝에 잘 모이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줄기를 그려줄 거거든요. 줄기 가늘게 그려야 되니까 붓끝에 잘 모아주시고 이파리에서 화분으로

천장, 붓에 물감이 모자라지 않게. 다리를 좀 풍성하게 그려봤습니다. 어느 정도 그린 것 같으면 널찍히 이제 멀리에서 떨어져서 보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나? 이런 쪽에 이파리 조금 더 그려주시면 좋아요. 여기 좀 비어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 너무 너무 작은 이파리만 잔뜩 그려져 있어서 그려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쪽에 겹쳐서 더 그려주시거나 그래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이 물감을 완전히 마른 후에 살짝 너무 초록색만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열매 같은 거를 그려줄 거예요. 노란색 이렇게 충분하게 붓끝에 묻혀서 드문드문 찍어주세요. 물감이 좀 적게 묻으면은 아래 색깔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충분히 묻혀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했는데요. 이렇게만 완성하면 조금 밋밋할 수 있으니까 제가 밑에다가 글씨를 써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또 엽서로 선물하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밋밋할 수 있죠. 여기다가 밑에다 독일어로 행운이라는 뜻으로 글룩이라는 뜻을 써봤어요. 좀 선물하면 행운을 줄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어서. 이렇게 오늘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예쁘게 완성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어렵고 디테일한 금전운의 상징 해바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역학자 강기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8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께 주역이 담고 있는 통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역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예. 8차례에 걸쳐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선 인생의 신비와 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역학자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 수 있는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앞으로 그 운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우리가 왜 운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삶의 신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삶의 신비, 그게 무언가 하면 우선 그 계획대로, 그 인간의 의지대로 이 세상 일이 잘 풀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의외로 술술 잘 풀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꾸 사람이 운이 좋아지는 비결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그 계획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대목이 바로 이 삶과 이 세상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역은 이러한 신비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8번에 걸쳐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선 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운이 좋아지려면 첫 번째, 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운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아셔야 이제 운이 좋아질 텐데, 그 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이라는 글자를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운인데요, 운. 이 운이라는 글자는 이 한자는 상형 문자지요. 예, 그래서 이 한자는 그림인데 이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군대 할때 군입니다. 군. 그리고 이 부분은 간다는 뜻입니다. 간다. 그래서 군대가 간다. 군대가 가는 게 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전통 시대에는 이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군대가 이동을 할 때는 가령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이 A와 A 사단과 B 사단이 만나서 합류해서 적과 싸운다라고 했을 때그 만나기로 한 목표 지점에 늦게 도달하면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두 부대가 만나서 싸워야 이길 텐데 한 부대가 늦으면 예정된 시간보다 늦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전통 시대에는 늦었다. 뭐이 사람이 유능하냐, 유능하지 못하냐를 떠나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장군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그토록 군대가 이동한다, 군대가 간다는 것은 그 예정된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군대가 간다는 것이 그것인데 이게 어째서 운이냐? 제가 운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운이 무엇인지 알아야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아실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운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건 뭐냐 하면, 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그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운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 기차 시간보다 그만 2, 3분 늦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유 낭패죠. 가도 기차를 못 타겠죠. 근데 허겁지겁 기차역을 갔더니 마침 선로에 이상이 생겨서 기차가 출발이 지연돼서 제가 그 기차를 탈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야, 억세게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예. 근데 그때 왜 운이 좋았다고 말하느냐? 그 기차를 탄다고 했던 제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입니다. 이게 운인데,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사실 좋다 나쁘다보다 강하다 약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운이 강하다 약하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운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갑기토운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최고로 강한 운이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운이 강한 존재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동의를 못하는 분이 많으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왜 어째서 나보고 운이 좋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운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이 이토록 운이 강한 이유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운이 좋은 것입니다. 요 부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거 한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설명드리면 여기 나무와 곰과 사람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서 있고 곰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바윗돌이 굴러온다고 할 때, 나무는 바윗돌을 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만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곰과 사람은 바윗돌이 굴러오면 피하겠지요. 그러면 곰과 사람은 바윗돌을 피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곰과 사람이 나무보다 운이 강하다. 아실 수 있겠죠? 곰과 사람이 나무보다 운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겨울이 왔다고 하면 곰은 이 겨울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죠? 곰은 그 겨울이라는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야 합니다. 반면 사람은 겨울잠을 잠이 없이 겨울에도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갈수 있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계속 이룰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은 곰보다 더 운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이렇게 운이 강하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죠. 정신이 있죠. 정신. 정신과 마음은 같은 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말이죠.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곰보다 나무보다 운이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좋기만 한 일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은 곰보다 나무보다 운이 강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럼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사람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 반대급부로.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사람은. 가령 나무는 바윗돌을 피하지 못해서 부러지고 말지만 대신에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용문사 앞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용문사 은행나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용문사 은행나무는 10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가 어떻게 1000년을 넘게 살수 있는가?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시달림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1000년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작 100년밖에 살수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운이 매우 강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갑기토원을 사람은 타고났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강한 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강한 운을 타고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운이 강하다는 사실 납득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흉운이 닥쳤을 때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러면 운이 강하다는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가? 이유 납득되시나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운이 강한 것이지만 동시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을 때,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애를 태워야 되고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이게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면 누구나 운이 매우 강하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아이에서 어른이 되셨습니다. 근데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보면 아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의존하지요. 자기의 생존을 부모에게 의존하던 아이가 어느 날 어른이 된다는 것.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 아이가 생기죠. 이제 내 아이의 그 삶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나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이에서 어른이 됐을 때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어른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어른이 됐지요? 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럭저럭 그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어떻게 준비가 안 됐는데도 어른이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에게 갑기토원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인간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그 어른의 그 막중한 책임이 어느 날 부여됐을 때 어떻게든 그럭저럭 해냅니다. 어른이, 남녀가 어느 날 부부를 이룬다는 것,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예. 남녀가 부부를 이룰 때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부부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더 나아가 부부가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부모가 될때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부모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그럭저럭 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심초사 애태워야 되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운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렸고, 다음 이 시간에는 흉운이라는 게왜 존재하는가, 기운과 흉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기진이었습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바다의 무법자.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맙소사 심장이 마구 뛰네요. 그리고 대양의 강력한 지배자.
1: 여기가 주요 활동 구역이에요. 여름 내내 여기 출몰했죠.
0: 이번 시간엔 바다를 주름잡는 최성의 포식자 중 범고래와 백상아리를 만나봅니다. 바다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늘 경계 경보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두려움 없이 파도를 가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상위 포식자들이죠. 우리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얼러트 베이로 향한 이유는 푸른 대양을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범고래를 탐사하기 위해서였죠. 별명은 듣기에도 으스스한 살인고래. 얼러트베이는 한적한 마을로 이곳 원주민인 남기스 부족의 근거지입니다. 우린 먼저 범고래 서식지 중에서도 중요한 곳으로 꼽히는 이곳 바다에서 연구원 제르드 타워스를 만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2: 타세요.
0: 오늘의 목표는 제르드와 함께 바다의 무법자 범고래를 추적하는 것. 약 1시간쯤 달린 끝에 우린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범고래가 수면을 가르고 있었죠. 정말로 설렙니다. 범고래를 찾았고요. 어딜 가는지 지금 꽤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서 일단 멀찍이 떨어져 조용히 지켜보려고요. 우리가 너무 빨리 가까이 접근하면 녀석들이 놀라거나 겁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3: 이 부근엔 두 개의 무리가 살아요. 1년 내내 이곳 바다에서 활동하는 무리와 연어가 이곳 바다로 올라오면 드나드는 무리가 있죠.
0: 이곳에 자주 출몰하는 범고래는 크게 붓박이와 떠돌이 무리로 나뉩니다. 붓박이 무리는 가족끼리 큰 무리를 이뤄 활동하고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죠. 우리와 마주친 떠돌이 무리의 경우는 덩치가 약간 더 크고 오로지 해양 포유류만을 사냥합니다.
4: 여기서 범고래를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3: 주로 붓박이와 떠돌이 무리의 행동 방식에 대해 관찰 중입니다. 무엇을 먹이로 삼는지 서로 어떤 식으로 교감하는지 보죠. 또 유전적인 부분도 조금 살피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면 개체를 식별할 수 있거든요.
0: 범고래는 제각각 다른 무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사진을 촬영해두면 지문을 채취해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계속 새 상처 자국이나 흉터가 생겨서 마주칠 때마다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작업을 해마다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나요?
3: 범고래 무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전보다 얼마나 더 불어났는지, 또 암컷이 언제 처음 새끼를 낳는지도 보는데요. 이런 점들을 잘 살피는 것만으로도 범고래 무리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0: 이곳은 글자 그대로 야생의 천국입니다. 이곳의 푸르른 바다에 최상위 포식자인 범고래 외에도 여러 종의 다양한 해양 포유류가 서식하는데요. 저기 바다 사자가 보이네요. 소리만 들어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범고래가 부근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모두 경보를 울리고 있어요. 근처에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있다는 걸 알리려고요. 이들 큰 바다 사자는 성체의 경우 체중이 900kg까지 나가므로 큰 덩치와 무리를 활용해 범고래를 퇴치합니다.
3: 가끔은 바다 사자가 범고래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물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따금씩 그런 식으로 범고래를 자신의 영역에서 몰아내요.
0: 그래요?
3: 무리가 클 때만요. 바위 부근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대개는 안전하거든요.
0: 범고래 무리가 좀 더 손쉬운 먹이를 찾는지 다시 이동을 결정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지역 범고래는 보통 하루에 45에서 50kg의 먹이를 먹어치운다고 하는데요. 우린 계속 범고래 무리를 따라가던 중 잔점박이 물범을 발견했습니다. 안전한 얕은 구역을 벗어나 멀리 나와 있었죠. 심상치가 않아요. 범고래 무리가 여기서 멈췄는데 좀 전에 물범을 봤거든요. 범고래가 좋아하는 먹이요.
3: 아마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범고래 무리가 전부 다 수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물범이 아직 안 잡혔다면 한두 마리는 물 밑에서 감시할 거예요.
0: 정말요?
3: 이미 물범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곧이어 범고래 무리가 사냥에 성공할까요? 범고래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진짜로 설레고 흥분돼요. 이어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자리를 옮겨 백상아리와의 위태로운 하루를 체험해봅니다.
1: 작살 좀 줘봐요.
0: 범고래 얘기를 계속해보죠. 이런 탐사는 종종 나올 기회가 있으니까 익숙해질 만도 한데 범고래하고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마구 뛰어요. 정말이지 설렙니다. 우린 캐나다 서부 해안에서 범고래를 연구하는 제러드 타워스와 함께 떠돌이 범고래 무리를 추적하던 중 물범을 사냥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3: 녀석들이 물범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달려든 것 같아요. 아마도 T-59A1이라 불리는 개체가 사냥감을 물고 있는 걸로 보여요.
0: 범고래의 먹이를 분석하는 것도 제러드의 과제 중 하나. 먹고 남은 찌꺼기를 건져내면 훌륭한 자료가 되죠. 이번엔 물범이 걸렸는데요.
3: 여기 살점이 있네요. 이거 재밌군요. 아마도 청어 같은데요. 이건 범고래가 잡아먹는 먹잇감이 아니라 아까 사냥을 당한 물범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어나온 걸로 보여요. 반쯤 소화가 된 상태잖아요. 사냥감의 위장 속 내용물을 구경하는 건 드문 일이죠. 물범이 잘 먹었었나 봐요.
4: 네. 네. 이번엔 범고래가 잘 먹었고요.
3: 네.
0: 아주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를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청어에서 물범, 그리고 범고래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저 갈매기들도 물범의 사체 찌꺼기 덕을 보고 있고요. 얽혀있지 않은 종이란 없죠. 모든 게 먹이 사슬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복잡한 관계가 모든 생명을 떠받쳐요. 먹이 찌꺼기를 수집하면 범고래의 식단을 파악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고래 개체의 유전자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선 다른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요. 제러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범고래 표본 채취용 작살입니다. 다치지는 않겠죠?
3: 아마 우리로 치면 모기에 따끔 쏘이는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4: 네. 네.
0: 표본 채취는 범고래의 상태를 고려해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지죠. 무리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충분히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될 때 조용히 접근합니다. 그리고 작살을 겨눌 때도 몸에서 좀 더 지방층이 두꺼운 부분을 겨냥하죠.
3: 좋아요.
4: 명중한 것 같은데요?
3: 네.
4: 잘했어요. 정말로 대단해요.
3: 됐네요.
4: 성공이에요. 아주 훌륭해요.
3: 고마워요. 여기 작살 끝에 하얗게 보이는 게 지방층입니다. 작살 아래부분에 달라붙은 껍질도 보이고요. 표본으로선 꽤 좋은 편이에요.
0: 우린 연구실에서처럼 주의를 기울여 표본을 처리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철저하게 소독된 도구를 사용했죠.
3: 지금 범고래 표본이 작살 촉에 붙어있는 상태인데 분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 지방층이 보이죠? 이게 전부 다 지방이에요.
0: 이렇게 채취한 표본은 연구실로 보냅니다. 이 표본을 분석하면 많은 양의 자료를 얻을 수 있죠.
3: 범고래의 몸이 얼마나 오염된 상태인지도 파악하는 게 가능해요. 안타깝게도 범고래는 매우 강한 독성을 품은 포유류에 속하죠.
0: 작은 물고기가 오염된 물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그 플랑크톤이 품은 독성을 그대로 흡수할 테고 그걸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또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러다 보면 먹이사슬의 상부에 독성이 축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생물 축적이라고.

0: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독을 결국 최상위 포식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요.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 중 하나를 관찰하며 보낸 이날은 우리에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1: 북미의 서부 해안에선 가장 상징적인 종으로 범고래를 꼽습니다. 범고래를 포함해서 여타 다른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려면 양질의 자연 서식지가 꼭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서식지라고 딱 거기만 챙기는 걸로는 부족해요. 먹이가 되는 정도 보호하면서 개체 수를 일정 정도 이상 유지해줘야 하고 부근의 수질 또한 신경 써야 합니다.
0: 범고래를 떠받쳐주는 건 건강한 생태계지만 그 생태계 역시 범고래에 의지하고 있어요. 최상위 포식자를 제거해버리면 하위종들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번식한다거나 해서 생태계가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종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네. 필수적이죠.
1: 범고래가 여기 머물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건 범고래가 먹이로 삼는 여러 종들이 아직 건재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0: 오늘 정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범고래도 제법 협조적이었고요. 우리 배 바로 옆까지 다가왔었잖아요.
1: 네, 맞아요. 근사한 하루였어요.
0: 곧이어 미국의 케이프 코드로 자리를 옮겨 거대한 백상아리 군단을 만나봅니다.
2: 크네요. 커요. 와, 저거 봐.
0: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앞서 대양의 무법자로 불리는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엔 다른 지역의 해안을 탐사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를 떠나 미국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로 가볼 텐데요. 케이프 코드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선 작은 바닷가 마을마다 늘어선 아름다운 해변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케이프 코드가 이상적인 방문지라 생각하는 건 관광객만이 아니죠. 지난 10여 년에 걸쳐 잔존박이 물범과 회색 물범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범을 케이프 코드로 끌어들인 건 풍부한 물고기죠. 문제는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자마자 악명 높은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의 사냥감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백상아리죠.
2: 시작이 괜찮아요. 느낌 좋은데요.
0: 미국 매사추세츠 채텀의 서늘한 가을 아침, 백상아리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학자가 탐사를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렉 스코멀 박사를 필두로 선장 존 킹과 몇몇 연구진이 함께 배에 오른 이유는 이 지역에 주로 머무는 백상아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죠.
2: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구름 한 점 없잖아요.
0: 앞서 범고래를 추적할 땐 큰 이점이 있었는데요. 녀석들은 물 위로 이동하고 자주 수면으로 올라와 호흡을 했죠. 그래서 물이 그다지 맑지 않아도 등 지느러미나 힘차게 뿜는 물보라로 위치를 추적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프 코드에선 그런 호사를 누릴 수가 없죠. 특히 연중 이맘때 멀리서 백상아리를 포착한다는 건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웨인 데이비스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늘 배보다 먼저 출발하는 웨인의 임무는 백상아리 정찰.
2: 물이 썩 맑은 편이 아닙니다. 몇 차례 폭풍이 지나간 탓에 지난달부터 이런 상태예요. 바다는 탁하지만 백상아리는 습성에 따라 얕은 물로 올라올 겁니다. 얕은 물로 올라오면 포착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이동하긴 하겠지만요.
0: 웨인의 목표는 해변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수상한 그림자를 포착해 존과 그렉에게 알려주는 거죠.
3: 421 순환해로 부근.
2: 그렇지. 한번 가보자고. 알겠다. 10분 내로 가겠다.
0: 목표 지점이 가까워지자 그렉이 장비를 준비합니다. 먼저 백상아리의 몸에 음향 표지를 부착해줄 작사를 꺼내놓고 음향 수신기도 켜놓는데요. 백상아리에 접근했을 때 수신기에서 소리가 나면 이미 표지를 부착한 녀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긴 장대를 활용하면 개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2: 여기가 황금지대예요. 여름 내내 출몰했거든요. 케이프 코드의 해안을 따라 저기 북쪽까지가 다 황금지대에 속하죠. 약 65km 정도 될 겁니다. 물범이 많으니 최적의 사냥터예요. 백상아리로선 이렇게 배를 채우기 좋은 곳이 없죠.
0: 하늘에서 얕은 물로 이동하는 그림자를 찾아 방향을 알려주면 배는 그 정보에 따라 물길을 헤치며 달립니다. 이윽고 배 바로 옆에 나타난 경이로운 생물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느낌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죠.
2: 자, 찾았어요. 백상아리가 맞습니다. 저 녀석 좀 봐요. 우와,
4: 진짜 그래요.
0: 배 앞코에 길게 뻗어나온 받침대의 길이가 약 3m. 이번에 마주친 거대한 백상아리는 그보다 큰 약 4m고 몸무게는 약 700에서 800kg은 좋게 돼 보였죠.
2: 작살 좀 줘봐요.
0: 곧이어 표지 부착 작전이 이어집니다.
2: 보세요. 정말 엄청나요. 굉장한 녀석이에요.
0: 다시 백상아리입니다. 이곳은 미국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의 해안. 생물학자 그렉 스콜먼이 거대한 백상아리와 나란히 달리는 중인데요.
2: 찾았어요. 백상아리가 맞습니다.
4: 맙소사 굉장해요. 진짜 크네요.
0: 그렉이 백상아리의 음향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존이 배를 조심스럽게 몰아 최대한 가까이 붙입니다.
2: 음향 표지를 최적의 부위에 부착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회가 한 번뿐이라 실수하면 안 돼요.
0: 그렉이 지금 노리는 부분은 등 지느러미 바로 아래. 정확하게 부착하려 서둘지 않고 기다립니다.
2: 보세요. 진짜 대단해요. 굉장한 녀석이에요.
3: 바로 지금이다.
4: 왼쪽에 붙었어요. 아주 좋아요. 아, 수고했어요.
2: 왼쪽에 부착.
0: 성공입니다. 음향 표지를 단 채로 백상아리가 유유히 멀어집니다.
4: 잘 붙었어요. 보세요. 완벽해요.
2: 네.
0: 그렉 팀의 경우 음향 표지 부착 작업 시 백상아리를 찾아내는 방식과 표지를 부착하는 방식이 다른 연구팀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2: 세계 곳곳에서 상어를 찾을 때 밑밥을 뿌려 끌어들이곤 하는데요. 우린 아닙니다. 우린 찾아다니죠. 되도록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습성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헤엄치는 동안 표지를 부착하고 포획은 안 해요. 물 위로 끌어올리는 일도 안 합니다. 야생의 습성을 연구하는 게 목표일 뿐 인공의 흔적을 남기고 싶진 않아요.
0: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완벽한 팀워크가 필수입니다.
2: 음향 표지 부착 작업을 할 때는 서로 손발이 맞아야 해요. 공중에서 잘 부착해줘야 하고 상호도 협조를 좀 해줘야 자유로운 야생 상태에서 표지를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크네요. 커요. 와, 녀석 좀 봐요. 완전 괴물인데요. 자, 옳지.
4: 됐다. 됐어요.
2: 좋았어. 성공이다. 우후. 한 방에. 산장도 수고했어요. 여기서 해안까지는 몇백 미터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보다 가까이에서 작업할 때도 있고요. 올해는 아주 성공적인 편입니다. 이번 시즌에만 약 50마리 정도 표지를 부착했는데 한 해의 실적으로 봐도 기록이에요. 현재로선 좋지만 가끔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실패할 때도 있죠. 아, 멋진 녀석이야. 어디 가?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아깝네요. 네.
0: 연구팀은 오전 내내 돌아다니며 여러 개체를 찾아냈고 최대한 정보를 모아드렸습니다.
2: 백상아리를 만나면 영상을 촬영해서 분석한 다음 특성을 기록하고 각가지 자료를 수집해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성별도 보고 몸의 크기, 발견 당시 위치, 수온, 수심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하죠. 그리고 운이 좋아서 백상아리가 달아나지 않고 잠시 옆에 머물러주면 그때 표지 부착을 시도합니다. 오늘 부착할 표지는 음향 표지라는 거죠.
0: 음향 표지는 백상아리가 이곳 서식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학자들이 음향 수신기를 켜고 해안을 오르내리면 음향 표지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따라 백상아리 개체의 움직임이 그대로 기록되죠.
2: 이런 자료를 분석하면 백상아리가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계절에 따라 언제 돌아오고 언제 떠나는지, 특히 즐겨 찾는 구역이 어디인지 알아낼 수가 있죠. 혹시 인간의 활동 영역과 겹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부근에 파도 타기 좋은 해변, 수영하기 좋은 해변이 많거든요. 사람이 전혀 없는 이런 지역도 있고요.

0: 일단 백상아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결국 생태계 전체를 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우리가 그간 배운 걸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시간엔 대양을 누비는 최상위 포식자 중 두 종을 만나봤는데요. 언뜻 위력적이고 무시무시해 보이기도 했지만 모두 해양 생태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자들이 고생을 마다않고 뛰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죠.
0: 백상아리는 수명이 깁니다. 70세가 넘은 걸로 추정되는 개체를 본 적도 있어요. 백상아리는 최상위 포식자죠. 최상위 포식자를 제거해버리면 해양 생태계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백상아리는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종이에요.
2: 현재 캐나다 서부 해안의 범고래 개체수가 너무 적어요. 수중소음부터 수질오염, 그리고 먹이 부족에 이르기까지 범고래를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하는 연구는 왜 범고래가 여기 있어야만 하는지 당위성을 찾아내고 자연 서식지 보호에 꼭 필요한 보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이들 최상위 포식자가 없이는 해양 먹이 사슬이 엉망으로 무너지고 말 텐데요. 제라드나 그렉과 같은 학자들과 함께 우리도 세대를 이어 이 멋진 해양 생물들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0: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넷이 필수톤.
1: 이곳은 냠냠시티. 만약 냠냠시티에 위기가 오면

0: 안녕하세요, 염염 요리사님.
1: 냠냠 카드를 준비해야지.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0: 냠냠 카드는 다 준비했습니다.
1: 그래? 좋아. 이번에도 냠냠 시티에서 데이트칠 요리를 만들자.

0: 뭐지? 많이 바빠?
1: 네, 무지무지 바빠요.
0: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한테 네 소개를 직접 하는 게 어때?
1: 그럴까요? 안녕, 내 이름은...
2: 네, 신선한 냠냠 카드들을 어서 가져와.
1: 네. 지금은 용용 레스토랑에서 용용 요리사님의 보조를 하고 있지. 나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사실 나는... 히어로히프 신호다. 용용 요리사님, 퇴근 시간이라 가보겠습니다.
2: 잠깐, 남은 냠냠 카드는 주고 가야지. 짠!

0: 슈퍼잭!
1: 너무 늦게 받는군요, 슈퍼잭.
0: 죄송합니다.
1: 명심하세요. 무명 히어로일수록 성실해야 해요.
0: 그럼요. 알고 있어요.
1: 냠냠시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어서 출동해요.
0: 봄? 네, 출동하겠습니다. 좋아. 빨리 히어로 폰수를 모아서 세계 최고의 슈퍼 히어로가 되겠어.

0: 슈퍼잭, 이래서 히어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까?
1: 어?
2: 슈퍼잭, 지금 냠냠시티 박물관에 궤도폭스의 경고장이 도착했어요.
3: 나는 궤도폭스. 오늘 냠냠시티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을 훔치겠다. 슈퍼잭, 나 잡아봐라.
2: 박물관이 위험해요. 어서 출동해요, 슈퍼잭.
0: 박물관 노리는 악당이라니. 히어로 포인트가 많겠는데?
4: 궤도폭스, 내가 있는 한 어림없다.
0: 슈퍼잭, 박물관은 반대쪽이야.
2: 어?
5: 누구야?
6: 몰라, 슈퍼히어로래.
4: 어서 나와라, 궤도폭스!
7: 저기 궤도폭스의 경고장이다!
4: 열심히 날 찾고 있군, 슈퍼잭. 하지만 날 잡을 수 있을까? 궤도폭스! 벌써 박물관에 숨어들었나?
8: 슈퍼잭! 여기도 경고장이 있어요!
3: 슈퍼잭! 운동 좀 해야겠어. 배가 많이 나왔네.
4: 요즘 조금 바빴다고.
7: 슈퍼잭, 여기 경고장이. 여기도 경고장이.
6: 여기도. 여기도요.
8: 여기도.
7: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4: 여기도. 경고장 좀 그만 가져와요.
7: 정말 여기에 궤도폭스가 나타날까요?
4: 틀림없어요. 이 박물관에서 가장 귀한 유물은 보석 달걀이니까 여기에 꼭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와, 너무 예쁘다. 달걀들의 크기가 모두 달라요. 우와, 이렇게 큰 달걀도 있다니. 우와, 너희는 뚱뚱 치킨이잖아.
6: 너 어떻게 알았지?
4: 누가 봐도 뚱뚱 치킨이잖아. 이 녀석들! 그럼 궤도폭스의 정체는?
7: 스승님!
4: 어?
7: 왜?

0: 아기야, 어서 날 좀 꺼내줘.
1: 누구세요?
0: 난 냠냠시티 박물관장이야.
1: 그런데 왜 거기에 계세요?
0: 궤도 폭스가 날 여기에 잡아놨어. 지금 미통하는 시한폭탄이 장치되어 있다고. 똑딱똑딱.
1: 에? 시한폭탄?
0: 미통은 저 열쇠가 필요해.
1: 너무 무거워.
0: 서둘러, 폭탄이 터진다고. 똑딱똑딱.

0: 어? 어? 이게 뭐지?
1: 이건 내 거야.
0: 어? 어?
1: 수고했어, 슈퍼잭. 우리 기념사진 찍을까?
0: 어? 제 이름을 아세요?
1: 당연하지. 유명 히어로잖아.
0: 아이, 그렇게 유명한가?
1: 자, 이쪽을 봐. 카메라를 보라고. 움직이지 마. 웃어요.
0: 네? 짜잔!
2: 나를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다. 열쇠가 무거워서 틀 수가 있어야 말지.
0: 으아! 레오박사! 힘이 안 들어가.
2: 소용없어. 너를 위해 만든 특수 감옥이거든.
0: 너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야?
2: 세계 정복! 아주 먼 옛날 음식에 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수많은 요리들을 만들었지. 신들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는 특별한 요리들. 드디어 오늘 내가 찾아낸 거다. 그 신들의 요리들을 기록한 신비한 돌. 레시피 스톤. 이 레시피 스톤에 맞는 냠냠 카드들을 꽂으면 나도 신의 힘을 얻을 수 있다.
0: 안 돼!
2: 뭐야?

0: 슈퍼제 레벨업!
1: 뚱뚱 치킨 슈퍼제를 찾아.

0: 슈퍼잭 또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1: 잘 가요 레오. 잘 가요 뚱뚱치킨.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달라진 세계. 우리 다이노스트는 다이노피아에서 QCA 요원들과 함께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우며 퀀텀코어를 지켜냈다.
1: QCA의 임무는 다이노피아의 퀀텀코어를 보호하는 거다.
0: 우리는 엑스헌터, 아니 데모스를 물리쳤고 다이노피아는 평화를 되찾았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2: 내가 말했지, 널 반드시 파괴할 거라고.
0: 제모스? 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 자! 다친 데 없지? 무사해서 다행이야.
0: 넌 누구야?
3: 누구냐고? 설마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0: 그럼, 너 말고 누구겠어.
3: 외계에서 왔어? 어떻게 날 몰라? 나 제나잖아. 산사우리오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다이노스터 말이야.
0: 새 멤버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내가 다이노스터라고.
3: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다이노스터 멤버라고? 미안한데 난 다이노스터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너 같은 멤버는 본 적이 없다고.
0: 세상에, 말도 안 돼!
3: 루시오!
0: 로디, 무사했구나!
3: 그럼! 잠깐, 이 녀석 퀀텀 랩터 맞지?
0: 어? 이게 뭐지? 로디 이마에 이상한 무늬가 생겼잖아.
3: 그만해. 간지러워. 이 마크는 다이노스터의 파트너인 퀀텀 다이노라는 표식이야. 오, 이런. 너 때문에 티렉스를 까먹고 있었잖아. 자, 자. 파라디스크 볼륨 오! 워, 워. 진정의 티렉스. 다이노 쉴드로 가자.
0: 아, 잠깐만! 나도 같이 가!
3: 너도 임무를 5만 개쯤 완수하고 나면 나처럼 멋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을 거야.
0: 내가 너보다 다이노스터 훨씬 오래 했거든?
3: 그러시겠지.
0: 안 돼! 기다려! 나 아직 말 안 끝났다고! 잠깐 멈춰봐! 여긴 뭐 하는 곳이야?
3: 여긴 다이노 쉴드야. 트렉스 잘 가.
4: 수고 많았다, 제나. 근데 새로운 친구를 데려온 모양이네.
3: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 사이도 아니고요. 신입 다이노스터래요.
4: 환영한다, 신입 다이노스터. 뭐, 일단은.
0: 루라이모! 여기 계셨군요!
3: 여기 책임자인 소장님을 안다고?
0: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모인걸.
4: 내가 이모랑 닮았나 보구나.
0: 아,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루시오잖아요. 이모 조카요.
4: 나한텐 조카가 없어. 난 로라야. 다이노 쉴드의 총 책임자지. 만나서 반갑다.
0: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4: 다이노스터 생활이 아직 낯선 모양이구나.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제나, 네가 좀 안내해 주겠니?
3: 왜 하필 저예요?
4: 아마 근처에 돌봐줄 공룡이 있을 거야. 레벨업에 도움이 될 텐데.
3: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어서 가자, 루시오. 내가 특급 투어를 시켜줄 테니까.
4: 퀀텀 랩터라. 그 다이노스터 이후로는 처음 보네.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
3: 몇 년 전부터 코어에 감염된 공룡들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이노 실드에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거야. 우와!

0: 여긴 다이노스랑 완전 똑같네.
1: 다이노스? 그게 어딘데?
0: 다이노스는 공룡들의 낙원이야. 안녕. 간지러워.
1: 공룡이랑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사람은 처음 봤어.
0: 난 여러 차원들의 공룡들을 만나봤거든. 공룡들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곳도 가봤어. 정말 대단했지.
1: 그럼 진짜 다른 우주에 다녀온 거야? 말도 안 돼.
0: 내 말은 다 진짜야. 이거 봐.
1: 뭐야? 공룡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
0: 그뿐만이 아니야. 그곳 공룡들

0: 애들은 말도 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꼬리를 이용해서 농구도 한다니까.
1: 다른 차원에서 왔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0: 그렇다니까.
1: 어?
0: 아기 푸처럼 우돈이네? 정말 귀엽다. 어.
1: 안 돼, 루시오. 만지지 마.
2: 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0: 말을 할 줄 알아? 설마 너도 퀀텀 다이노인 거야?
3: 그래, 잘 알고 있네. 다이노스터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다른 다이노스터의 퀀텀 다이노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
1: 아, 또 시작이네.
0: 재민? 재민, 어? 나야! 루시오!
3: 어? 멈춰, 루시오라고 했지. 내 퀀텀 다이노를 왜 멋대로 만지려 했는지부터 설명해.
2: 맞아, 설명해!
0: 재민... 너도 날 기억 못하는 거야?
1: 이 친구는 신입이야. 그래서 규칙을 몰랐던 거고. 기분 프로프테라.
3: 뭐? 신입 다이노스터라고?
0: 정말 어... 날 기억 못하는 게 맞구나. 우리 친구였잖아. 어...
1: 그래, 맞아, 제이민.
3: 퀀텀 랩터?
0: 제이민, 너 괜찮아? 어... 대체 왜 이래?
3: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1: 제이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루시오는 진짜 다이노스터 멤버야. 소장님도 확인해주셨고.
3: 그건 직접 상대해보면 알겠지.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다이노스터라고? 그럼 증명해봐.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공격을 전부 피할 수 있겠지.
1: 루시오, 할 수 있어.
0: 뭐? 제이민,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3: 싸워? 넌 내 철끝도 못 건드려. 푸테라 에로 발사!
0: 왜 날 공격하는 거야?
3: 푸테라 썬더 포켓!
0: 제나, 좀 말려봐!
1: 우린 가끔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배틀을 하기도 해. 행운을 빌어.
3: 퀀테라, 썬더 포켓!
0: 난 싸우겠다고 한 적 없어!
1: 뭐 하는 거야, 루시오? 얼른 변신해야지!
0: 좋아. 정 그렇다면 실력을 보여주지! 다이노 슛! 변신!
3: 그럴 줄 알았어.
0: 변신 시작!
1: 루시오, 뭐 하는 거야?
0: 이상하네. 작동을 안 해.
1: 퀀텀 다이노 파워! 네 퀀텀 다이노를 불러!
3: 이제 끝장을 내주지! 퍼테라 썬더 포켓!
0: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1: 루시오! 내 몸에서 빛이 나!
0: 이게 뭐야?
1: 이제 시계를 터치하고 외쳐! 다이노 슈트 변신!
0: 다이노 슈트! 변신! 하!
3: 말도 안 돼.
0: 됐어. 바로 이거야.
3: 진짜 다이노스터였다고? 상관없어. 푸테라 스카이폴!
0: 이쯤에서 끝내자고.
1: 말도 안 돼. 제이민이랑 막상 막 하잖아.
3: 푸테라 썬더 브레이크.
0: 이런. 안 돼.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코스터 매 위기

0: 난 재미없는 것 같은데.
1: 아프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2: 우리 누가 빨리 가나 해볼까? 저기 호프가 있는 곳까지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거야. 알았지?
3: 그래.
1: 알았어. 반칙하게 엮이다.
2: 물론이지. 자, 간다. 하나, 둘, 셋.
3: 휙. 자.
2: 와.
4: 뭔가 이상해. 이렇게 더워지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상한 눈꽃 열매가 열렸잖아. 이런 적은 처음인데.
2: 아, 덥다. 땀이 다 나네. 더워, 더워.
0: 진짜 더워. 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 호프?
5: 응, 그런데 햇살이 좋아서 꽃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2: 아이스크림이 필요해. 얘들아, 내일은 우리 숨바꼭질 하자. 너희들 절대로 나를 찾지 못할 거야.
1: 그래, 내가 꼭 너를 찾아주마. 이제 집에 가자. 안녕. 내일 보자.
0: 잘 가, 얘들아.
1: 잘 가.
2: 안녕, 안녕.
4: 큰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이건 깨끗하지 않은 무언가가 나무로 흡수된 것 같은데. 내일 해가 뜨면 눈꽃 열매 나무를 다시 확인해야겠어.
2: 더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냉장고야, 네가 이리 좀 오면 안 되겠니? 아이스크림 좀 줘라. 그래, 그래. 하프가 간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다. 쭈쭈바, 쭈쭈바. 너는 너무 맛있어. 아직도 덥네. 더워. 밖으로 나가자.
0: 선풍기를 만들어둬서 다행이야.
1: 왜 이리 더운 거야. 잠을 잘 수가 없잖아.

0: 너희들 잘 잤어? 난 어제 더워서 잠을 못 잤어.
1: 맞아. 어제 너무 덥더라. 난 선풍기가 있어서.
0: 뭐야? 그런 게 있으면 우리에게도 말을 해줘야지.
2: 맞아, 맞아. 혼자만 잘 잔 거야?
1: 아니, 난 다들 잘 자는 줄 알았지. 아니, 그런데 하프는 어디 갔어?
0: 어? 어? 그러게. 하프가 안 보이네. 하프 집으로 가보자. 하프! 하프!
1: 어? 하프가 어디 간 거야?
2: 혼자서 뱃썰매 타러 갔나?
0: 어? 뱃썰매? 혼자? 하프! 하프! 어딨어?
3: 잘 잤다. 어? 뭐야? 여긴 어디야? 뭐지? 뭐지? 어? 저기가 동굴섬인 것 같은데. 아, 배가 고파.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동굴섬은 멀리 있고. 에휴, 모르겠다. 잠이나 더 자자.
0: 아침부터 숨바꼭질을 하자는 건가? 뭐지?
4: 숨바꼭질?
0: 그래, 이 녀석 어디 숨어서 우릴 보면 웃고 있을지도 몰라.
2: 숨바꼭질이 아니라 정말 사라진 거라면.
1: 그럼 랄라님에게 말해야지. 얼른 랄라님에게 가보자.
0: 아니, 우리가 하프를 찾아보자.
4: 어떻게?
0: 우리에겐 마법이 있잖아.
5: 뭔가 안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눈꽃나무가 시들어버리면 눈꽃섬이 위험해질 수 있어.
0: 하프! 너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어? 여기 눈꽃나무가 있다! 어디든 볼 수 있는 마법으로 하프 널 찾아내고 말 거야!
1: 랄라님 없이 마법 젤리를 만들어도 괜찮을까, 윙크?
0: 괜찮지! 이제 기다릴 동안 붕어빵 먹으러 가자!
4: 붕어빵!
6: 그래, 가자!

0: 나나! 아, 얘들아! 너희들에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네?
1: 우연의 일치! 1%의 확률 정도 될까?
0: 그래, 잘 됐다. 하나씩 가지고 갈래? 어, 하프가 안 보이네?
2: 하프 이 녀석, 아침부터 숨바꼭질 놀이 중.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 않아.
0: 맞아, 정말 꾹꾹 숨었어.
3: 맞아.
0: 정말 숨바꼭질하는 거 맞겠지?
2: 그럴걸?
4: 여기다 모여있었네.
0: 랄라님, 붕어빵 때문에 만났어요. 그런데 하프가 안 보인다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4: 뭐? 하프가? 무슨 말이야 그게?
2: 아니, 하프가 아침부터 숨바꼭질을 하는지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마법을 이용해서 찾아내려고요.
1: 찾을 수 있을 거예요.
4: 뭐? 마법? 너희들 혹시 테이블 위에 있던 열매를 오븐에 넣었니?
2: 네, 그래야 마법 젤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인데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0: 더 알아봐야겠어요. 일단 안정을 취하는 게 좋으니까 모두 나가 있는 게 좋겠죠?
1: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우리 나가 있자 얘들아. 참, 하프는 어디 있어? 아직 못 찾았지?
2: 정말 어디 간 거지?
1: 하프야, 숨바꼭질 이제 그만해.
3: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뭉크,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자.
4: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움직일 힘이 없어. 배고파.
2: 윙크! 윙크! 저기 저기! 하프가 있어!
3: 진짜 하프다! 빨리 가자! 하프! 하프! 정신 차려!
2: 빨리 가자! 서둘러!
4: 어떻게 된 거야?
3: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4: 나도 몰라. 자고 일어났더니.
3: 하프, 정말 대단한 숨바꼭질이었어.
4: 숨바꼭질.
2: 윙크, 빨리 병원에 가자.
1: 폴라가 이상해요.
4: 하프는 깨어날 수 있는 거지? 설마 계속 누워있진 않겠지?
2: 그럼 당연하지. 그냥 힘이 빠져서 누워있는 거야. 곧 일어날 거야.
3: 하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2: 괜찮아. 곧 일어날 거야.
5: 하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2: 괜찮아. 이제 곧 일어날 거야.
1: 하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4: 이제 곧 일어나겠지?
6: 하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7: 나 일어났어요.
2: 하프! 일어나줘서 고마워.
3: 하프야, 일어났구나.
7: 뭉크, 네가 대답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좀 일찍 일어났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3: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 눈꽃나무 열매를 오븐에 넣지 말았어야 했어.
5: 윙크, 네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니까.
1: 맞아, 윙크. 자책할 필요 없어. 맞아, 맞아, 윙크.
3: 그래도 급하게 마법 젤리를 오븐에 넣는 게 아니었는데.
7: 아니, 윙크가 뭐, 눈꽃 열매가 어떻게 됐는데? 뭐야, 뭐야, 궁금해, 궁금해!
8: 윙크가 눈꽃 열매를...
5: 잠깐, 잠깐. 내가 설명해 줄게. 평소처럼 마법 젤리를 만들기 위해 눈꽃 열매를 오븐에 넣고 등대를 나왔는데 갑자기 등대가 펑 하고 폭발했어.
1: 맞아, 맞아.
3: 다행히 우리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7: 그럼... 오븐이 왜 터졌는지는 아무도 몰라?
2: 눈꽃 열매가 원인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 랄라님이라면 알 수도 있을 텐데.
7: 랄라님? 맞다! 랄라님은 어디 있어?
1: 여기 병원에 계셔.
5: 오븐이 폭발하고 등대가 무너지면서 정신을 잃으셨어.
7: 뭐라고? 랄라님! 랄라님!
0: 어우, 안 돼요. 지금 랄라님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7: 랄라님은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누워있어요? 언제 깨어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누워있거나 깨어나지 않거나 마법 젤리를 만들어주지도 못하거나 먹지도 못하거나 방구도 끼지 못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0: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지만 방구는 지금도 낄 수 있어요.
1: 랄라님, 빨리 깨어나요.
7: 와, 랄라님이 대답했다.
9: 와, 다행이야, 다행이다.
0: 그럼 전 다른 환자 때문에 가볼게요.
5: 자, 자,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마을을 좀 치우자. 너무 어지러워져 있어.

0: 그럼 난 너희들이 마을을 치우는 동안 아주 아주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어 올게.
1: 와, 신나다!
2: 붕어빵, 맛있는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3: 얘들아, 여기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여기에 넣는 거야?
0: 여깄다!
4: 와, 링크 멋있다!
2: 어, 재밌겠다! 나도 할래, 나도!
0: 우리 어차피 이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하는데 누가 저 쓰레기통에 많이 넣었는지 내기할래?
2: 그래! 하자, 하자!
4: 응, 하자!
3: 나의 뛰어난 운동 감각을 보여주지.
0: 시작이라고 외치면 하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넣느냐야.
1: 알았어, 좋아.

0: 진협동!
1: 어? 아, 다 끝냈다. 와, 다 치우고 나니까 원래 눈꽃섬으로 되돌아온 것 같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 어? 저건 하프가 좋아하는 쭈쭈반데.

0: 폴라,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네. 다 끝나가는 거지?
1: 재활용.
0: 얘들아, 정말 깨끗해졌어.
2: 순식간에 끝났네. 놀면서 하니까 재밌다.
0: 맞아, 재밌어.
2: 얘들아, 얘들아, 폴라에게 가볼까? 가서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3: 그래, 가자, 가자.
0: 왜 그래, 폴라?
4: 재활용!

0: 저 쭈쭈바 껍데기 폴라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거야.
1: 맞아 맞아, 폴라 주머니에 있었어.
2: 맞아, 내가 저걸 줍고 나서 이상해진 것 같아.
0: 기분 나쁜 빛을 내는 게 이상하다 생각했어.
3: 내게 맡겨 물범 꼬리 돌려치기 기술을 보여주지.

0: 괜찮아.
1: 아, 그래, 그래. 내가 저것 때문에 하도 놀라서 그래.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다. 오븐이 터지고 마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까?
0: 맞아, 맞아. 오븐이 터지고 나서 계속 문제가 생겼잖아.
2: 랄라님이라면 비밀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0: 어? 그럼 모든 바다 친구들이 아까 폴라나 나나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3: 그렇다면 나의 꼬리 돌려차기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겠군.
4: 어, 얘들아 저기 봐.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어서 오세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가세요. 하지만 먼저 패턴 문제를 풀어야 해요. 용기를 갖고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패턴을 따라오세요.
1: 내가 먼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2: 블록색이 나처럼 빨간색이고 내가 먼저 가면 되려나? 빨강, 빨강, 빨강. 빨강, 빨강, 빨강. 전부 다 빨간색이야. 빨강, 빨강, 빨강, 빨강, 빨강, 빨강.
0: 패턴 문제 풀기 성공!
3: 점이 두 개!

0: 어? 내 차례. 주황색. 다음은 빨간색이네.
1: 빨강.
0: 주황.
1: 빨강.
0: 주황.
2: 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1: 빨강.
0: 주황.
1: 빨강.
0: 주황.
1: 빨강.
0: 주황.
1: 빨강.
0: 주황.
2: 패턴 문제 풀기 성공.
1: 난 내 차례야. 노란. 아니잖아. 빨강.
0: 주황.
1: 노랑. 빨강. 잠깐. 다음은 뭐지?
0: 보니까 빨강, 주황,
1: 노랑, 빨강,
0: 햇, 주황,
1: 노랑, 빨강,
0: 햇, 주황,
1: 노랑.
2: 패턴을 말하세요.
1: 빨강,
0: 주황,
1: 노랑.
2: 패턴 문제 풀기 성공.
1: 이런 걸 바로 패턴이라 하는구나. 다음 패턴은
0: 이건 어떻게 건너가야 하지?
3: 초록 한 칸 뛰어넘고 초록 한 칸 뛰어넘고 초록 한 칸 뛰어넘고
2: 패턴을 말하세요.
3: 패턴은 바로 초록 한 칸 뛰어넘고 또 반복.
2: 패턴 문제 풀기 성공.
3: 정상은 큽니다.
4: 오, 손자국이다. 너무 좋아. 손
1: 빨강.
4: 손
1: 빨강.
4: 손
1: 빨강.
4: 멈춰. 손 한 개, 손 두 개, 손 세 개. 알겠다. 다음은 손 네 개야. 손.
1: 다음은 빨강.
4: 손, 하, 나, 시, 더.
1: 그 다음은 빨강.
2: 패턴 문제 풀기 성공.
4: 봐, 패턴 왕국 입구까지 다 왔어.
1: 2, 3, 4, 5, 6.
2: 패턴 문제 풀기 성공. 패턴 문제를 모두 다 통과했군요. 모두들 수고했어요. 이제 패턴 왕국으로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세요.
5: 패턴 왕국 문이 열렸어!
6: 웰컴 투 DJ Ducky's Disco Dance Floor!
7: I can see DJ Ducky, but where's the dance music?
8: And what's with the cool hats?
6: You'll see. Now everyone find their spot around the dance floor. DJ Ducky says, go around in color order.
1: Exciting! I'll go first. Red!
9: Well, I'm like you, Red, so I'll go next.
6: Orange! And I'm like you, Orange, so yellow goes here.
8: This spot has blue all over it.
10: Naturally, I go between you two because...
6: Yellow and...
8: Blue mix to make...
10: Green!
7: I imagine this must be my purple spot. The royal place between blue and red.
8: Cool. We join up in a colour circle.
10: It's like a wheel. A colour wheel.
6: Ooh. Oh, nice. Who wants to be the first to dance in the middle?
8: I'll go first.
11: Pick a partner, up to you. Who's gonna be?
8: Who? I pick the colour next to me. Green.
1: Swap. I love that combination.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꿀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동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동물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색을 보고, 어떤 동물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감지하죠. 그 감각은 너무나 정교해서 인간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냄새만으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또 아주 미세한 전기장이나 수압의 변화까지 감지해내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런 감각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자연과 동물의 세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보이게 되죠.

이번 시간에는 동물의 촉각을 파헤쳐 봅니다. 예민한 수염부터 민감한 피부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고 서로 소통하며 사냥까지 해내는 놀라운 촉각의 비밀을 만나볼까요? 인간의 세상이 주로 시각으로 완성된다면 이들의 세상은 촉각으로 완성됩니다. 상상조차 힘든 미세한 진동과 질감, 움직임을 감지하는 특수 센서들 덕분이죠.

야생에서 촉각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단순한 감각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생존 무기죠. 이 무기 덕분에 동물들은 주변 환경과 기가 막히게 상호작용합니다. 어떤 동물에겐 아주 미세한 움직임조차 세상의 지도를 그리는 완벽한 나침반이 되죠.

0: 언뜻 보면 연못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롭기 그지없죠. 하지만 이토록 고요한 표면엔 아주 작은 포식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면 위의 닌자. 소금쟁이입니다. 이 작은 사냥꾼은 물결의 미세한 파동과 출렁임을 전부 느낄 수 있죠. 예민한 다리가 최첨단 레이더 역할을 하거든요. 다리에 난 미세한 털들이 아주 작은 진동마저 수중 음파 탐지기처럼 잡아냅니다. 떨어지는 나뭇잎? 거들떠보지도 않죠. 하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파리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완벽한 먹잇감이니까요. 소금쟁이에게 물결의 파동은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며 수면은 자신만의 무한 리필 뷔페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파동을 읽어내는 고수가 이 녀석뿐만은 아니죠. 단단한 갑옷을 두른 선사시대의 전차 같은 모습. 미시시피 악어와 나일 악어는 늪지대의 진정한 무법자입니다. 수천만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하지만 이 거친 근육 아래에는 의외로 부드럽고 섬세한 반전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1: 악어는 사실 촉각이 아주아주 예민한 동물입니다. 몸 전체에 수천 개의 작고 둥근 돔 형태의 감각세포가 있는데 사람의 손끝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죠.
0: 각각의 돔 안에는 촉각 수용체와 신경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아주 미세한 파동도 포착해냅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의 진동까지 느낄 정도죠.
1: 이 감각세포는 온몸에 퍼져 있지만 주로 코와 잇몸 주변, 그러니까 사냥에 쓰이는 핵심 부위에 몰려 있습니다. 매복 포식자인 악어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죠. 앞이 캄캄한 흙탕물 속에서 그저 주둥이 앞을 지나가는 먹잇감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0: 악어는 수면 바로 아래 숨어

0: 벌린 채 모든 걸 느낍니다. 먹잇감이든 찬적이든 아주 미세한 떨림이든 전부 레이더망에 걸려들죠. 먹잇감을 굳이 눈으로 보지 않고도 정교하고 날카롭게 덥석 물어버립니다. 주둥이에 달린 소나로 탐지하고 강력한 턱으로 마무리하는 환상의 조합이죠. 게다가 촉각은 사냥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무시무시한 녀석들에게도 부드러운 면이 있거든요. 짝짓기 처리되면 수컷들은 본격적인 사랑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대신 진동을 발산하죠.
1: 악어들은 서로 노래하며 소통합니다.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아주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사용하죠. 물에 잠긴 악어가 뿜어내는 음향에너지가 어찌나 강력한지 등 위쪽의 물이 마치 끓어오르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음파가 물을 강하게 뒤흔드는 거죠.
0: 늪지대가 순식간에 로맨틱한 만남의 장소로 변하네요. 근처의 암컷들은 도명 감각기로 이 사랑의 시를 읽어냅니다. 수컷의 힘과 크기, 매력이 듬뿍 담긴 자기소개서를 확인하는 셈이죠. 동시에 이 진동은 주변 경쟁자들에겐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1: 악어는 영역 본능과 승부욕이 엄청나게 강하고 덩치가 곧 권력이죠. 가장 낮고 묵직한 진동을 내는 악어가 바로 그 구역의 1인자, 연못의 제왕이란 뜻입니다.
0: 근처에 있던 다른 수컷들은 당장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걸 직감하죠. 위험하게 직접 싸우는 것보다 진동으로 서열을 정리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2: 불필요한 싸움으로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건 누구도 원치 않죠. 그래서 이렇게 크고 강렬한 진동 신호를 보내 소통하는 능력은 혈투를 피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고함만 지르고 끝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0: 사냥을 하든 유혹을 하든 서열을 과시하든 이 거친 사냥꾼들은 예민한 촉각을 활용해 물결을 자신만의 늪지대 교향곡으로 만들어냈죠.

촉각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능력이 수중생물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육상의 포식자들도 이 미세한 감각에 의지해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가죠. 먹잇감의 위치부터 위험한 천적의 접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아냅니다. 이 정교한 진동감지 게임에서 거미를 따라올 자는 거의 없죠. 거미줄은 강철보다 다섯 배나 강하고 고무보다 탄력이 좋습니다. 만약 거미줄을 굵게 키운다면 하늘을 날아가는 여객기도 거뜬히 멈춰 세울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거미줄은 단순한 식탁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위장된 감각 그물이죠. 각각의 거미줄은 본부로 연결된 직통전화 같습니다. 미세한 떨림이나 당겨짐을 포착해 거미에게 즉각 보고하죠. 덕분에 사냥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0: 반면 어떤 예민한 동물들에게는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이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한 생존의 핵심 열쇠가 되기도 하죠. 중앙아메리카의 열대우림. 누군가의 저녁 식사가 되지 않으려면 꽤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녀석의 생존 드라마는 알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시작되죠. 붉은 눈 청개구리입니다. 화려한 초록색 옷을 차려입고 강렬한 붉은 눈빛을 쏘아대는 자그마한 양서류죠. 이 화려한 녀석의 삶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입니다. 무방비 상태의 올챙이로 나뭇잎에 매달려야 하거든요.
1: 어미는 물가에 늘어진 나뭇잎 끝에 무더기로 알을 낳습니다. 왜 처음부터 물속에 낳지 않는 걸까요? 물속엔 나뭇잎 위보다 포식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뭇잎 위라고 해서 포식자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0: 굶주린 갈색나무뱀이 단백질 가득한 알덩어리를 노리고 어슬렁거리네요. 하지만 부화 전의 배아들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는 아닙니다.
1: 녀석들은 자신들이 매달려 있는 나뭇잎의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뱀이 다가올 때는 아주 특정한 진동 패턴을 만드는데 이게 새끼들의 탈출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0: 단 몇 초 만에 녀석들은 탈출의 기제처럼 알을 깨고 나와 나뭇잎을 박차고 아래쪽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1: 물론 여기엔 위험이 따릅니다. 아직 덜 자란 새끼 상태로 다른 포식자들이 우글거리는 연못에 떨어지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나뭇잎에 그대로 남아서 뱀의 확실한 먹잇감이 되는 것보다는 물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판단한 거죠.
0: 적절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이런 비상 탈출 계획을 갖추고 있는 건 참 좋지만 비상줄을 너무 일찍 당겨서는 안 됩니다. 발육을 위해 최대한 오래 알 속에 머무는 게 좋거든요. 물속보다 공기 중에 산소가 더 많아서 배아의 발달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0: 미세한 흔들림에 섣불리 먼저 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놀랍게도 이 올챙이들은 포식자가 기어오는 진동과 열대우림의 무해한 빗소리를 구별할 줄 알죠. 정확히 언제 도망쳐야 할지 아는 내장형 위험 탐지기를 갖춘 셈입니다. 붉은 눈 청개구리의 생존은 완벽한 타이밍과 날카로운 감각, 그리고 본능에 달려 있죠. 진동 한 번에 생사가 엇갈릴 수 있으니까요.

바닷속 깊은 곳. 자연이 낳은 가장 지적인 생물 중 하나가 온몸으로 세상을 탐색합니다. 두 개도 네 개도 아닌 무려 여덟 개의 예민한 다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문어는 촉각의 달인이자 바다 최고의 만능 재주꾼입니다. 오늘 한 녀석이 자신이 얼마나 손재주가 좋고 촉각이 예민한지 제대로 보여줄 작정이죠. 해양생물학자인 톰이 한 수족관을 찾았습니다. 문어의 영리함과 촉각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죠. 담당자인 에비도 함께합니다.

0: 문어 칼립소와 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실험일 겁니다. 야생에선 절대 겪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 엉킨 플라스틱 사슬을 풀려면 녀석이 가진 모든 지능을 총동원해야 할 겁니다.
1: 칼립소는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어의 말랑말랑한 몸통엔 무려 5억 개의 신경세포가 꽉 차 있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뇌신경망의 대부분이 다리에 몰려있다는 거죠. 다리마다 소형 뇌가 하나씩 달린 셈입니다.
0: 겉보기엔 한 마리가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8개의 독립적인 다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각자 바쁘게 움직이고 중앙의 뇌는 뒤로 물러나 다리들이 알아서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뇌가 CEO라면 다리는 실무진인 셈이죠. 놀라운 촉각의 의지에 탐색하고 문제를 풀고 적응합니다. 본사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죠.
0: 감을 잡았네요. 촉각이 뛰어나서 금방 풀 겁니다.
1: 지능과 빨판을 적절히 활용해 사슬을 풀고 간식을 차지합니다.
2: 됐네요. 세 번 시도해서 세 번 다 성공이요.
0: 역시 해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1: 칼립소에겐 쉬운 문제나 다름없죠. 문제 해결의 천재로 인정해야겠네요.
0: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능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나 경이로운지 과학기술계에서 이 녀석들을 모방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일 정도죠.
1: 맞습니다. 문어 칼립소의 유연하고 놀라운 능력에 영감을 받아 공학자들은 로봇팔을 개발하고 있죠. 언젠가 수술실에서 생명을 구하게 될 이 혁신은 모두 문어의 예민한 다리 덕분입니다.

0: 하지만 육지에도 그에 못지않은 재주꾼이 있습니다. 마술사 뺨치는 현란한 손놀림을 자랑하자 야생에서 주변 환경을 더듬어 보고 만져보는 능력은 종종 포식과 굶주림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잡식동물 라쿤에게 끼니를 거르는 일 따윈 거의 없죠.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이 털복숭이 도둑은 피아니스트도 울고 갈 만큼 기가 막힌 손재주를 자랑합니다. 귀여운 앞발에는 일반 포유류보다 최대 5배나 많은 신경세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죠. 하지만 라쿤의 촉각이 진짜 빛을 발하는 곳은 바로 물속입니다. 앞발을 물에 담그면 피부가 부드러워져서 주변 환경에 대한 감각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불을 켜면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안 그래도 예민한 촉각의 잠재력을 100% 끌어올리는 거죠. 진흙 속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먹이의 모양이나 크기까지 손끝만으로 완벽하게 파악해냅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의 유칼립투스 숲에는 하루 최대 22시간을 자는 걸로 유명한 잠꾸러기가 살고 있죠.
1: 코알라는 아주 사랑

0: 호스 끝에 매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알라에겐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1: 코알라는 초식동물, 그 중에서도 유칼립투스 잎만 먹는 고도로 특화된 초식동물이죠. 우리 인간처럼 포유류라서 피부 전체에 감각을 느끼는 촉각 수용체가 가득합니다.
0: 나무 꼭대기에 올라 휘어지는 가지를 끌어당기면 큼직한 코가 열일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는 잎을 냄새로 찾는 거죠. 하지만 이 까다로운 식성을 맞추려면 뛰어난 촉각도 필수 아닐까요?
2: 질기지 않은 부드러운 잎을 찾기 위해 잎이 얼마나 맛이 좋을지, 먹기 좋을지를 평가하는 거죠.
0: 우리 눈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코알라에겐 잎사귀 하나하나가 전부 다릅니다.
1: 오래된 잎은 유칼립투스 오일이 많고 더 질기며 뻣뻣합니다. 반면 어린 잎은 영양분도 많고 방어물질인 독소가 적어 소화하기 쉽죠.
0: 예민한 촉각은 잎의 표면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늙고 질긴 잎인지 씹기 딱 좋은 잎인지 알아내는 거죠. 유칼립투스 잎은 칼로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한 잎 한 입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후각과 촉각을 동시에 가동하는 덕분에 영양가 만점인 잎사귀를 놓치는 일은 거의 없죠. 어떤 동물에게 예민한 촉각이란 정교함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동물에겐 단순히 만지는 걸 넘어 진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지하는 능력이죠.

0: 호주의 강바다. 오리너구리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녀석은 자연이 만든 가장 독특한 피조물 중 하나죠. 주둥이 역시 평범하지 않습니다. 무려 4만 개나 되는 전기 수용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탁한 물 속에 숨어 꿈틀대는 벌레나 유충의 미세한 전기 신호까지 모두 잡아낼 수 있죠. 부리에 최첨단 레이더를 달아놓은 셈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죠. 왜냐하면 잠수할 땐 눈과 귀 그리고 코를 모두 닫아버리니까요. 전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먹잇감이 움찔거릴 때마다 마치 전광판이 켜지는 것과 같아서 한 치의 오차 없이 목표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오리너구리의 기이한 외모가 시선을 끌진 몰라도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전기 촉각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한편 깊은 바닷속에서도 또 다른 감각의 달인이 놀라운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상어, 공룡보다도 먼저 지구에 나타나 바다를 지배하기 시작한 최상위 포식자죠. 물론 녀석들도 기본 오감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사냥꾼들에겐 남들이 모르는 두 가지 초감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원거리 촉각을 돕는 측선이죠. 몸에 내장된 수압 및 진동 감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1: 측선은 상어의 몸통 옆면을 따라 나 있는 작은 관과 구멍들

0: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 속에 아주 미세한 압력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죠.
1: 쉽게 말해 바다 전체의 움직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서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한 번만 튕겨도 그 위치를 바로 포착해내죠.
0: 물고기 떼를 예로 들어보면 함께 헤엄치며 물속에 꽤 큰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규모가 아니더라도 상어가 멀리서 감지하기엔 충분한 크기죠.
1: 녀석을 치명적인 사냥꾼으로 만드는 특별한 감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2: 상어의 몸에는 로렌치니 기관이라는 아주 작은 점들이 있는데 마치 거뭇거뭇한 수염 자국이나 심한 여드름처럼 보이죠. 주로 입과 코 주변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데 이 기관은 먹잇감이 움직일 때 나오는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까지 모두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1: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근육이 움직이거나 심장이 뛸 때 미세한 전기 신호를 뿜어냅니다.
0: 먹잇감이 모래 밑에 꽁꽁 숨어 있어도 숨을 쉬고 물을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상어는 그걸 다 알아챕니다.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예민한 감각이죠. 우리가 아는 한 이 능력을 따라올 동물은 없습니다.
1: 상어는 10억분의 1볼트의 미약한 전기장도 느낍니다.

0: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예민함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전기감지 능력은 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진가를 발휘하죠.
1: 상어가 공격할 때 입을 쩍 벌리며 가장 마지막에 하는 행동은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순간은 앞이 안 보이죠. 먹잇감 바로 위라 후각도 더 이상 소용이 없고요.
0: 먹잇감에 바짝 다가가면 이 전기 센서가 통제권을 쥐고 상어의 턱을 이끌어 치명타를 날립니다.
1: 하지만 먹잇감은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상어가 눈을 감고 달려드는 그 찰나의 순간에 로렌치니 기관이 먹잇감의 이동 방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덕분에 즉각 반응해서 정확히 물어뜯을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 상어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온몸의 감각을 정교하게 다루는 바다의 지배자라 할 수 있는 거죠.

곤충의 세계를 보면 상어와는 정반대로 크기가 작은 촉각의 달인이 아주 많습니다. 개미부터 귀뚜라미까지 수많은 곤충이 예민한 털로 덮여 있는데 미세한 공기의 흐름까지 잡아내는 초소형 동작감지기라 할 수 있죠. 몰래 다가오는 포식자의 기척, 경쟁자의 날갯짓, 심지어 스쳐가는 바람의 속도와 방향까지 전부 읽어냅니다. 이 미세한 신호는 수많은 곤충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도망치라는 경고일 수도, 공격하라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세상을 감지하는 능력에 있어서 유독 눈에 띄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 흔한 뒷마당에서 상어처럼 전기장 감지라는 특수한 능력을 뽐내는 녀석, 꿀벌이죠. 꽃은 눈부신 색깔과 매혹적인 향기, 그리고 화려한 패턴을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오직 꽃가루를 옮겨줄 벌을 유혹하기 위해서죠.

0: 인간이 꽃을 볼 때는 색깔이 화려하다, 향기가 좋다 정도만 느끼는데 꽃에 이끌려 날아오는 곤충들은 다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걸 감지해내죠.
1: 알고 보니 꽃은 단순히 예쁜 볼거리나 향기로운 방향제가 아니었습니다. 꿀벌이 감지할 수 있는 전기장을 뿜어내는 천연 전광판이었던 거죠.
0: 과학자들은 최근 연구를 통해 꿀벌은 양전하를 띠고 반대로 꽃은 음전하를 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 이 둘이 만나면 꽃의 전하가 일시적으로 변하게 되죠.
0: 그러니까 벌이 꿀을 모으려고 꽃에 내려앉게 되면 순간 꽃의 전하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1: 그러면 꽃은 몇 분 동안 다른 꿀벌들에게 이런 신호를 방송하는 셈입니다. 현재 품절, 꿀 채워지면 다시 오세요.
2: 즉, 벌이 다녀간 꽃은 그렇지 않은 꽃과 상태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벌이 되어 들판을 날아다닌다면 전기적 발자국만으로도 이미 꽃에 손님이 다녀갔는지를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거죠.
1: 벌은 꽃에 앉기도 전에 이 전하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텅 빈 자판기 같은 꽃은 건너뛰고 꿀이 꽉 찬 꽃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0: 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꽃에게도 이득입니다. 벌이 동료들에게 먹이가 있다고 소문을 내줄 테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전하는 꽃이 최근에 수분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훌륭한 소통수단이 되는 거지요.
1: 이 감각의 지름길은 벌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주고 장기적으로는 꽃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꿀이 없는 꽃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면 결국 벌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겠죠. 그래서 꽃과 벌 사이에 이런 단골 관계 유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1: 이들의 공진화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파트너십이라 할 수 있죠. 수백만 년 동안 꽃은 탁월한 광고주가 되었고 벌은 똑똑한 소비자로 진화했습니다. 색과 향기, 전기 신호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시스템 덕분에 둘의 관계는 오늘도 활짝 꽃을 피우고 있죠. 흙더미 아래, 우리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은밀한 세계가 숨쉬고 있습니다. 미로 같은 터널과 오직 촉각으로만 통하는 세계죠. 두더지 본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시력은 그저 장식일 뿐이죠. 오직 감각으로 길을 찾는 여성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흙 속을 미끄러지듯 누비며 예민한 코로 근처에 있는 지렁이의 미세한 꿈틀거림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죠. 모든 두더지가 어둠 속 감각에 특화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종이 있습니다. 바로 별코 두더지죠. SF 영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은 외모입니다. 이 분홍빛의 기괴한 코는 진화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손보다 두 배나 많은 촉각 수용기가 빽빽하게 박혀 있습니다. 동물계에서 가장 예민한 촉각기관이죠. 별코 두더지가 이 역대급 더듬이로 땅속을 지배한다면 이번에는 덩치가 수십 배나 더 큰 사냥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녀석 역시 백발백중 사냥을 보장하는 정교한 촉각 센서를 갖추고 있죠.

0: 호랑이는 강력한 힘과 은밀함, 그리고 멋진 줄무늬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이 최상위 포식자의 털가죽 속엔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죠.
1: 호랑이는 아주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먹잇감을 찾고 쫓을 때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죠. 시각, 청각, 후각은 물론이고 수염까지 사용합니다. 수염은 주변 환경의 미세한 진동이나 작은 변화까지 기가 막히게 감지해내죠.
0: 수염 하나하나가 피부 깊숙이 박혀 초정맥 신경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고 뻣뻣한 털이 귀중한 사냥도구로 변신하는 순간이죠.
2: 호랑이가 사냥할 땐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소리가 나면 먹잇감이 눈치채고 도망갈 테니까요. 그래서 수염으로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몰래 다가갈 때 수염이 소리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거죠.
0: 덕분에 호랑이는 먹잇감을 향해 다가갈 때 숲속을 소리 없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수염 덕분에 유령처럼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접근하느냐, 아니면 나뭇가지에 걸려 다 된 사냥을 망치느냐가 결정되는 셈이죠.
2: 주변 물체에 직접 닿아서 느끼는 촉각뿐만 아니라 이 수염으로 공기의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곁으로 무언가가 휙 지나가면 그 미세한 바람을 알아채는 건데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리는 같지만 인간의 감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정교하고 예민하죠.
0: 호랑이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 수염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을 날리는 그 찰나의 순간, 공격의 궤적을 미세 조정해 완벽한 위치를 물어뜯도록 알려주는 거죠.

그야말로 정밀함의 끝판왕입니다. 냉혹한 야생에선 두 번의 기회란 없으니까요. 하지만 수염계의 진짜 고수를 만나려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죠. 아마존의 탁한 강물 속, 시력은 무용지물입니다. 어차피 먹잇감을 쫓거나 천적을 피할 일도 없으니 앞을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대신 매너티는 길을 찾고 먹이를 얻기 위해 훨씬 더 확실한 감각을 선택했습니다. 촉각이죠. 몸에 난 특수한 털로 물속의 미세한 움직임과 질감을 감지하고 뻣뻣한 수염은 마치 작은 손처럼 움직이면서 물풀을 움켜쥐고 입속으로 쏙쏙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물속에 통통한 이 녀석은 매일 자기 체중의 10%를 먹어치워야 하거든요. 초정밀 촉각 덕분에 칠흑 같은 물속에서도 근처의 풀을 찾아내 채식주의자의 왕처럼 만찬을 즐깁니다.

탁 트인 바다에선 이 수염의 능력을 완벽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또 다른 해양 동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끄럽고 날렵한 형태를 자랑하는 물범은 바닷속을 미끄러지듯 헤엄치는 데 특화되어 있죠.

0: 근육과 혈액에 산소를 저장해둘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무려 2시간이나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이리저리 요동치는 복잡한 물결로만 보이지만 녀석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빼곡하게 수놓아진 신호망이나 다름없죠. 숨겨진 해류와 미세한 잔물결의 흔적까지 샅샅이 추적합니다.
1: 평범한 털이 아닙니다. 이 수염들은 엄청나게 예민하고 또 복잡한 구조를 가진 동작 감지 센서라 할 수 있죠.
0: 수염 하나하나가 촘촘한 감각신경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상 포유류보다 무려 10배나 더 빽빽하게 얽혀 있죠. 물범은 보거나 듣지 않고도 오직 수염만으로 물고기의 크기나 속도, 이동 방향을 정확히 알아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민한 수염이라면 역동적인 바다 환경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야만 하죠. 물범 스스로 헤엄칠 때 생기는 물살과 움직임이 이 초정밀 감지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해결책은 바로 모양에 있죠.
2: 수염이 아주 독특한 모양으로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길고 매끄러운 원뿔 형태가 아니죠. 그랬다면 원치 않는 신호까지 모두 잡아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형태 자체가 유체 역학적이지 않습니다. 덕분에 작은 물결이나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진짜 중요한 신호만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0: 구불구불한 물결 디자인은 물범이 헤엄칠 때 생기는 진동을 최소화해 수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요 신호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덕분에 물범은 물속의 모든 움직임을 해석해 최대 180m 밖의 물고기까지 감지해낼 수 있죠. 과학자들은 이 능력에 매료돼 정교한 장비와 수중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시각이나 청각에 의존할 때 물범은 궁극의 촉각 기술을 받아들여 번성했습니다. 파도 아래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감각을 열어젖힌 거죠.

촉각의 힘으로 살아남고 번성하는 놀라운 방식들. 우린 이제 겨우 그 신비로운 세계에 살짝 손끝을 대본 것뿐입니다. 물결의 미세한 진동을 쫓는 악어부터 꽃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 꿀벌, 그리고 수염을 초정밀 내비게이션 삼아 은밀하게 사냥하는 호랑이까지 말이죠. 이 세상은 온갖 경이로운 감각들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치열한 생존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함, 그리고 녀석들만의 멋진 개성까지 담겨있죠. 자연이 펼치는 이 거대한 감각의 무대에서 동물들에게 필요한 건 그저 작은 부딪힘, 스치는 바람, 미세한 물결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생존의 길을 찾아낼 테니까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0: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깔끔한 레시피로 사랑받는 한명숙의 추억이 깃든 늙은 호박 레시피. 단맛이 오른 제철 호박으로 겨울철 영양 반찬을 만들어보자. 비타민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도 좋은 늙은 호박 나물부터 달큰한 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마성의 조림 레시피. 부드러운 호박을 단짠 양념에 자글자글 졸인 늙은 호박 간장 조림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희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한명숙 선생님께 겨울 건강식을 배워볼 텐데요. 자, 오늘 주인공이 이 늙은 호박이에요. 자, 일반 호박 나물과 어떤 맛이 다른지 궁금해요.
2: 네, 보통 이제 늙은 호박으로 나물을 만들면 네. 애호박과는 달리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늙은 호박과 함께 들어가는 네. 재료에 이제 양파. 네.

0: 그리고 대파, 그리고 절이는 소금. 네.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요. 예. 이제 맛술하고 마늘하고 통들깨 그리고 들기름이 필요합니다.
1: 네. 이 진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 호박의 맛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철 영양 나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리 늙은 호박 나물이에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늙은 호박은 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죽을 네. 많이 써 먹는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나물을 해주신다고요?
0: 네, 그래서 호박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한 통 손질하면은 죽해서 네. 드시고도 남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나물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또 요맘때 드시기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호박 구입하실 때 보면은 좀 약간 겉에 이렇게 흰 분이 가루가 좀 많이
1: 맞아요.
0: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좀 골이 깊은 거 네? 그런 거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왕에 크기가 좀 큰 거 네. 준비를 하시는데 요거 이제 껍질을 벗기시는데 네. 너무 크면 껍질 벗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호박이 보면 이제 골이 있는 기준을 기준으로 하셔서 네? 이렇게 좀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집에 필러 갖고 계시면 필러를 이용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자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1: 조심조심.
0: 예, 조심조심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겨주시는데 너무 넓은 단면인 경우는 벗기기 힘드시니까 골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셔서 네. 이렇게 아. 이제 벗겨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혹시 감자칼이 좀 이렇게 필러가 잘 안 들어서 잘 안 된다 하시는 경우는 칼로도 네. 하실 수 있어요.
1: 사실 요 크기로 이제 자르게
0: 네,
1: 되면
0: 그렇죠. 요
1: 껍질을
0: 골로.
1: 벗기기가 쉬워져요.
0: 네, 맞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들고 하시려고 하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마에다 고정을 시키시고 도마 쪽을 향해서 이렇게 아. 벗기시면 네. 네, 감자칼 우리 집 거가 좀 그 워낙 껍질이 단단해서 안 벗겨지는 경우는 이런 네. 식으로 벗기실 수 있습니다.
1: 이렇게 쳐내듯이.
0: 네, 네. 그래서 쳐내듯이 하시든지 이렇게 네. 하시면 이제 두 개. 이렇게 벗겨서 네. 이제 준비가 됐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썰어 볼게요.
1: 사실 저희가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잘라져 있는 네. 늙은 호박을 준비했는데 통 호박일 경우에 네. 저희가 이렇게 잘랐을 때 네. 안에 속살이 굉장히 네. 이렇게 많이
0: 그렇죠.
1: 이렇게 갈라져 있는 속살도 있고 한데
0: 맞아요.
1: 어떤 호박이 좋은 건가요?
0: 보통 이제 약간 갈라져 있는 거가 좀 당도가 좀 높기도 하고 오. 보통 이제 이렇게 속에 보면은 씨는 꺼내서 말려가지고 네. 나중에 까서 호박씨로 드시면 되고 예?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살 태자라 그러죠.
1: 태자.
0: 그 실 같은 거 예. 그거가 당분이 있어서 좋은데 그게 호박죽 같은 경우 어울리지만 오늘 요리는 안 어울려서 제가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다 긁어서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1: 깔끔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0: 네. 써는 방향이 이렇게 써면 단단해요.
1: 네.
0: 안쪽에서
1: 아, 부드럽게
0: 네, 이렇게 3mm 두께로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1: 근데요, 또 이 단단함이 네. 우리가 이제 나물 요리라든가 네. 뭐 조림 이런 볶음 요리할 때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일반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흐물흐물 이제 부서지는데 네. 오늘 같이 이제 늙은 호박은 또 섬유질이 또 있어가지고 네. 요리하시기 좋거든요. 이렇게 하시다가 길이가 너무 짧아진다. 그런 네. 방향을 돌려서 옆으로 또 놓고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1: 저도 사실 이 늙은 호박을 많이 먹었었는데 네. 이 은은한 달큰한 맛이 네. 너무 좋았던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진 거를 네. 이제 준비를 하셔서 자,
1: 자 일단은 저희가
0: 이렇게 해서 300g
1: 예? 네. 늙은 호박을 이렇게 썰어봤는데 네.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리를
0: 네.
1: 하나요?
0: 요거 이제 그냥 하시면 볶다가 다 부서져요.
1: 네.
0: 그래서 오늘 거는 소금에 절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여기에다가 이제 꽃소금이나 이렇게 이제 약간 천일염 종류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1: 네.
0: 손 대시면 손에 소금이 묻거든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렇게 소금이 골고루 잘 묻어있죠.
1: 네.
0: 그 이 상태로 한 30분 정도 절이시는데요. 이때 중간에 한 10분 간격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1: 네.
0: 소금이 골고루 이제 퍼지면서 절임 정도가 일정하게 이제 잘 됩니다.
1: 네. 조금 더 부들부들하게 유연하게.
0: 네. 네.
1: 자 그래서, 이렇게.
0: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이렇게
1: 30분 잘 절여 저희가 절여 놓은 겁니다.
0: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잘 탄력 있게 휘어지죠.
1: 확실히 달라요.
0: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속에 네. 간까지 잘 배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1: 네.
0: 이제 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서 요 간으로. 호박 나물에 간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반 정도
1: 네.
0: 물에 이제 덜어서 네. 요 물에 다시 한번
1: 다시 한번 헹구실 거예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1: 네.
0: 혹시 그 굵은 소금 쓰시는 경우 약간 덜 녹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네. 가볍게 냉수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이제 건지시는 거예요.
1: 네. 자. 그래도 조금의 밑간이 됐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간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절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셨으면 네. 물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더 헹궈주시면 되고 네. 혹시 이제 너무 슬쩍 절여졌다 그러시면 볶으실 때 네. 오히려 간을 조금 소금이나 맛있는 국간장 약간 넣으셔도 네. 이제 괜찮습니다.
1: 맛 보시고 결정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0: 호박 이렇게 이제 물기 빠지도록 두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부재료 한번 썰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양파. 네. 그래서 요 이제 뿌리 부분을 약간 이렇게
1: 사선으로
0: 이제 넣어주시면 예. 이게 썰었을 때 겹겹이 잘 이제 퍼지거든요. 그래서 얇게 가늘게 썰어주세요.
1: 겹겹이 또 네. 퍼지는. 자, 양파는 어느 요리에 들어가든지 자기 역할 정말 잘 해요.
0: 맞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파도 네. 4분 이렇게 한 줌 정도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파.
1: 대파도. 네.
0: 대파도 어슷하게 썹니다.
1: 이파 형제들이 그렇죠?
0: 네, 맞아요. 한국 음식에 이제 정말 이제 양념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대파도 좀 넣어주시면 약간 색감이 또 살아나서 좋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1: 맛도 좋아지고요.
0: 네, 준비가 됐어요.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 볼까요? 자, 이동해서 네. 볶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야, 이 늙은 호박 한통 네. 크게 구매한 후에 호박죽 끓여 먹고 네. 뭘 해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딱 좋은 반찬일 것
0: 그쵸.
1: 같아요.
0: 그렇죠. 뭐 호박죽 하고도 맨날 남아서 네. 또 뭐 호박밥먹도 한번 하시고
1: 맞아요.
0: 뭐 전도 부치시고 뭐 네. 이제 이러시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반찬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호박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부기 빼는데 좋은 식품이라 네, 겨울철에도 제철 식재료기도 하고
1: 그래서 사실 이제 붓기도 많이 빠지지만 네. 다이어트식으로도 너무 좋다고
0: 맞아요.
1: 하더라고요.
0: 다이어트 하실 때 뭐 호박 이렇게 끓여서 드시기도 하고 하시니까
1: 예.
0: 예, 호박 그냥 이렇게 하나 손질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호박에 비타민 A가 많아요. 그래서
1: 네.
0: 이렇게 약간 기름 두르고 볶아서 쓰시면
1: 네.
0: 체내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기름 좀 둘러주시고 네. 예, 제일 처음에 이제 양파
1: 먼저 넣고요.
0: 이렇게 소리가 좀 나는 무렵에 양파를 넣고
1: 네.
0: 예, 양파의 좀 풍미를 이제 올려주세요.
1: 양파를 먼저 네. 볶았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볶아지면 제가 이제 호박 넣을게요.
1: 예.
0: 호박에 이제

0: 볶으시고.
1: 네. 아, 너무 고소할 네.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쵸?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이틀 지나도 수분이 약간 촉촉하게 생기는데 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끄시면서.

0: 반짝반짝 만들어졌네요.
1: 자, 이동해서 한번 우리 담아볼까요?
2: 네네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정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네, 맞아요. 밥반찬이 완성이 됐어요.
3: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거를 절여서 볶았는데 네. 혹시 호박을 좀 썰어서 호박꼬지처럼 말려놓으신 거 그걸로 볶으시면 네. 절이는 과정 없이 약간 또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으로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2: 일단은 사실은 이런 나물 반찬이 네. 이렇게 노란 느낌이 나는 반찬이 별로 없잖아요.
3: 그쵸?
2: 근데 색감도 너무 예쁘고 지금 향도
3: 맞아요.
2: 너무 좋고
3: 맞아요.
2: 식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하게 겨울철에 네. 늙은 호박 반찬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늙은 호박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4: 오늘의 요리, 늙은 호박 나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늙은 호박은 껍질을 제거한 뒤 얇게 썰고 천일염을 뿌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늙은 호박의 껍질을 제거할 때 필러를 사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벗길 수 있어요. 절인 늙은 호박은 찬물에 헹궈내줍니다.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엇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넣어 볶다가 늙은 호박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대파와 맛술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통들깨와 들기름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늙은 호박 나물이 완성됩니다.
2: 늙은 호박의 새로운 변신, 나물에 이어 조림 반찬으로 한번 변신해 볼 텐데요. 이 생선 조림에 호박이 들어간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 늙은 호박만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3: 네.
2: 자, 오늘 재료를 한번 볼까요?
3: 네, 그래서 늙은 호박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릴 물하고
2: 네.
3: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 이제 간장 그리고 네. 설탕 약간 그리고 맛술 올리고당이 이제 필요합니다.
2: 영양 가득한 호박 반찬 바로 만들어 볼까요?
3: 네.
2: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늙은 네. 호박, 이 앞전에 만들었던 네. 늙은 호박 나물에 이어서
3: 네.
2: 이 조림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이제 호박, 우리 아까 이렇게 큰 통 이렇게 사시면
2: 예.
3: 이렇게 자르시다 보면 위쪽과 아래쪽 있죠.
2: 네.
3: 위쪽으로는 나물을 해서 드시고.
2: 조금 얇아서.
3: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좀 도톰해요.
2: 예.
3: 이런 경우는 오늘같이 이제 조림하시면 좋죠.
2: 이 아래쪽에
3: 네네.
2: 있는.
3: 그래서
2: 이렇게.
3: 보면 두께감이
2: 네.
3: 예, 이제 호박 나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형태
2: 네.
3: 요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2: 그렇죠. 조림은 아무래도 그 나물 할 때보다 좀 도톰해야 그렇죠? 부서지지 않는
3: 맞아요. 오, 너무 잘하세요.
2: 예.
3: 그래서 덜 부서지고
2: 예.
3: 이렇게 씹었을 때 약간 살캉거리면서 고 이렇게 집이 싹 나오는 그런 느낌 맛이 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3: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러로 벗기시든지 아니면은 칼 이용해서
2: 네.
3: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 벗겨서 준비를 해주시고 크기는 대략 이렇게 한 손가락 길이보다 좀 짧게 한 3, 4cm 길이 그리고 두께는 한 1.5cm 정도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2: 네.
3: 이렇게 자르시는데. 요렇게 자르셔도 되고, 근데 요렇게 자르시는 게 아마 좀 더 안정감 있게 칼이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 네.
3: 요렇게 해서 안에 이제 퇴자 있는 부분하고
2: 네.
3: 씨는 이제 말려가지고 겨울이라서 집이 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2: 네.
3: 식탁 위에 신문 깔고 펼쳐놓으면 한 2, 3일이면 바짝 말라요.
2: 예,
3: 그럼
2: 예.
3: 까서 이제 넣으시면 되거든요.
2: 맞습니다.
3: 요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2: 자.
3: 그래서 350g
2: 네.
3: 제가 이제 요 정도,
2: 정도.
3: 네, 준비를 했고요.
2: 네.
3: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냥 이제 조리시면 되는데 조리신다고 그냥 바로 물 넣고 조리시는 것보다는
2: 네.
3: 제가 이제 호박에 비타민 A 들어있어서 지용성 비타민이나 기름이랑 조리하면 좋다 그랬죠.
2: 예, 아까 말씀하셨죠.
3: 네, 그래서 기름에 볶으시면 이제 맛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좋아요.
2: 오.
3: 그래서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2: 자, 이게 또 오늘 요리의 비결이에요.
3: 네네.
2: 자, 많은 분들이 조림하면 바로 조리실
3: 네.
2: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3: 네.
2: 영양 흡수도 좋아지게끔
3: 네.
2: 한번
3: 그리고 또 이제 식감이나 이런
2: 네.
3: 것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2: 넣고요.
3: 살짝 둘러주시고
2: 확실히 식감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네.

0: 그리고 덜 부서져요. 왜냐하면 이제 호박 조림 잘못하시면 아, 맞아요. 호박 죽처럼, 범벅처럼 으깨지는데, 예, 예. 한번 볶아서 하시면 좀 약간 똘똘하게 모양 나오거든요.
1: 뭔가 쫀쫀하게.
0: 네, 네. 예. 그래서 한번 볶아주시는 거 이제 추천합니다.
1: 영양 흡수도 네, 높이고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 불색을 좀 네. 올린 후에.
0: 네. 그래서 하나 넣어보시고, 네. 얘 이제 주변에서 약간 기름이 이렇게 약간 살살살살 움직인다. 그 정도 온도 됐을 때. 네. 호박은 워낙 이제 한 통 사면은 워낙 커서.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저렴하게 또 한 통 산 걸로 여러 네. 가지 해서 드시면 또 굉장히 또 흐뭇하더라고요.
1: 그러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 좋잖아요.
0: 맞아요.
1: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이라든가 건강식품들 네. 물론 구입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네. 이런 식재료를 통해서 네. 그런 영양분을 얻는 것도 너무 좋죠.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사이에 네. 온도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근데 두께감이 있으니까 볶으시는데 아마 이렇게 볶는 건 잘 안 되실 네. 거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가시면서 네. 그다음에 슬슬슬 이제 섞어가듯이 볶아주시면 되세요. 벌써 이렇게 기름 뜨겁게 닿으니까 네. 색깔이 이제
1: 더 노랗게 예,
0: 흘려지죠.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은 다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주시고
1: 네. 근데 확실히 노란 느낌이 네.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추운 날씨에 이렇게 좀 노란 거 보면 왠지 좀 따뜻한 느낌도 나고 예, 예. 금세 또 봄이 올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0: 한 번씩 뒤집고 난 거는 네. 그다음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어가면서 네. 겉에가 약간 투명해지면서 살짝 색이 날 듯 말 듯한 정도까지
1: 맞아요. 맞아요. 예. 조금씩 나고 있는데요. 이제
0: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요 반찬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1: 사실 조림 네. 반찬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졸였을 때 밥이랑 같이 얹어가지고 이렇게 네. 비비듯이
0: 그렇죠. 예. 예.
1: 그러면 그건 밥도둑 따로 없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이 조금 이렇게 났죠?
1: 살짝 났죠.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붓고 예.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어서 끓일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이때 물을
0: 그렇죠.
1: 붓고
0: 그래서 이제 볶아서 이렇게 네. 이제 물을 한 높이 절반 정도 올 정도로 볶아서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어서 한번 끓여야 간이 훨씬 속에까지 깊게 잘 배입니다.
1: 네, 그리고 잘 익고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1: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네. 맛있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5분 정도 저희가 네. 물을 넣고 이렇게 네, 네. 조금 좀 끓여봤는데요. 네. 지금 아주 살큰한 향이
0: 네,
1: 나요.
0: 이제 한번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네. 예, 이렇게 이제 호박이 투명해지면서 이제 익은 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네. 물도 이제 어느 정도 줄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뚜껑 열고 요리하시면 됩니다.
1: 지금부터는요.
0: 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간장, 네. 간장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 넣어주시고 그리고 설탕.
1: 근데요, 네. 이 늙은 호박이 네. 약간 단맛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설탕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0: 설탕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는 간장 양의 한 2분의 1 정도 넣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줄여서 한 3대 1이나 4대 1 정도 네. 줄이시는데 호박 당도에 따라 좀 조절하시고 네. 아우 호박이 단데 무슨 설탕을 넣어 이러시는데 네. 이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짠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 살짝 넣어주셔야 좋더라고요.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맛술도 한 스푼 이제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
1: 올리고당.
0: 넣고 이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뒤적여 가면서 네. 간이 배이고 색이 이제 들 때까지 해주시는데 뭐 요거는 이제 호박 두께나 크기에 따라서 불 조절에 따라서 색 배이고 간 배이는 거에 따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1: 그러면 오늘.
0: 걸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5분이요?
0: 네네.
1: 우리가 썰어놓은 요 정도 크기에서는?
0: 네네.
1: 5분 정도.
0: 그 정도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불 약하게 하실 필요 없이 중불 이상에서 이렇게 수분 날라가면서 쭉 양념을 흡수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중간중간 뒤적이면서 해야 되는 거죠?
0: 네네.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선생님.
0: 맛있어요. 이거 오늘 이제 저는 간장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좀 매콤한 거 원한다 하시면 간장 대신에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하시면 단맛과 약간 매콤한 맛.
1: 예.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0: 맞아요. 밥도둑입니다. 겨울에는 무도 많이 졸여서 드시는데
1: 맞아요.
0: 이렇게 호박 손질하셨을 때 한번 조림 반찬 해보시는 것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지금 그래서, 아까보다는 살짝 네. 이 조림 양념들이 좀 날아가고 네네네. 있는데 좀 더 졸여야겠죠.
0: 네네. 한 2분 정도 조금 더 수분 예. 날려볼게요.
1: 야, 선생님.
0: 네.
1: 지금 굉장히 맛있게 졸여졌는데 네. 이제 거의 국물도 남아있지 않고 네네. 색이 너무 예뻐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보통 이제 호박 잡으면 호박씩 네? 이제 옛날에는 엄마가 겨울 간식으로 막 까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호박씨도 넣으시고 뭐 혹시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조금
1: 네.
0: 예, 넣으시면 이제 영양도 더 하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나는

0: 간장색인데 좀 매콤한 맛 원해 그러시면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 같은 거 하나 송송송
1: 다가 마시고
0: 네, 약간 칼칼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큰 거품이 보이도록 네. 이렇게 이제 자글자글자글 끓여줬어요.
1: 이렇게 멀리서 보면 네. 어쨌든 무조림 같기도 하고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조림의 맛있는 색이 딱 네, 보이는데 그 씹었을 때 식감이 네. 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0: 맞아요. 무보다는 조금 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
1: 포근한 느낌도 날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저희가 한번 볶고 나서 이렇게 네. 조림을 하니까 깔끔하게 네, 네. 부서지지 않고.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약간 호박이 수분이 많아서 나중에 수분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거의 없게끔 네. 이렇게 바짝 졸여주시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1: 마지막까지
0: 바짝. 네네. 그래서 이제 다 됐으면 불 끄시고 네. 네, 여기에다 이제 통깨도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이 어우 반짝반짝 너무 맛있게 잘 됐죠.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도
1: 고소하게
0: 네, 살짝 이렇게 네.
1: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네,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겨울 별미 예. 가을 겨울에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는 밥반찬이 되죠. 한번 담아볼게요.
1: 그럴까요? 향도 너무 좋고요.
0: 네, 너무 고소하고
1: 짭조름하면서 달큰하기도 하고 네. 씹는 식감은 또 포근하고
0: 네, 맞아요.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확실히 이 호박씨가 들어가니까 네.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0: 맞아요. 또 이제 그 호박 자체가 식감이 좀 약간 말캉말캉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호박씨 들어가면 또 씹는 식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박씨에 또 비타민 A 또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네. 겨울철에 이렇게 해서 반찬 요리해서 드시면 네. 아주 별미 반찬이 됩니다.
1: 이제 장 보러 갔을 때 늙은 호박 보이면 얼른
0: 네,
1: 사야겠어요.
0: 맞아요. 이렇게 하고 네. 위에다 이제 색깔이 좀 어둡잖아요. 네. 이렇게 좀 남겨놨던 거 이렇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마무리까지 네. 완벽한데요. 자, 이렇게 맛과 영양이 듬뿍한 늙은 호박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늙은 호박 간장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껍질 제거한 늙은 호박을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늙은 호박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어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렇게 늙은 호박은 조리기 전에 기름에 한번 볶아야 영양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져요. 여기에 진간장, 설탕, 맛술, 올리고당을 넣어 5분 정도 졸여주세요. 그런 다음 호박씨를 넣고 섞어가며 졸인 뒤 불을 끄고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남은 통깨를 솔솔 뿌리면 늙은 호박 간장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탱글탱글 명란과 부드러운 순두부의 완벽 조화가 돋보이는 명란 순두부 찌개부터 반찬으로도 좋고 덮밥으로 먹어도 좋은 명란 오이 무침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아직 많이 배고프니?
1: 네, 힘이 너무 없어요.
0: 이거 큰일이네. 어제부터 젖을 하나도 못 먹었는데 도와주세요.
2: 어? 무슨 소리지? 어? 어? 어? 저기다! 핑! 그린 파워 변신! 향유고래야, 왜 그래?
0: 끈이 몸에 감겨서 움직이는 게 힘들어. 아기한테 젖도 못 주고 있어.
2: 뭐? 큰 그물에 걸렸잖아. 아기 그래도 힘이 없어 보이네. 나 혼자 구하긴 어렵겠어. 향유고래야, 조금만 기다려. 렉스! 바다에서 향유고래 엄마와 아기를 만났는데 엄마 고래가 그물에 감겨 있어.
3: 뭐?
2: 알았어, 곧 갈게. 얘들아, 출동하자. 렉스, 레드파워 변신!
4: 도모, 블루파워 변신! 위키, 핑크파워 변신!
1: 엄마, 힘내세요.
0: 그래, 힘낼게.
2: 여기야!
0: 얘들아, 도와줘. 너무 힘들어.
4: 향유고래가 그물 때문에 가라앉고 있어.
5: 아기고래는 힘이 없어 보여.
2: 빨리 그물을 제거하자. 알았어? 핑! 가워 줍게! 렉스! 이빨로 끊어줘! 렉스! 슈퍼 이빨!
5: 앙! 도모! 가워 불도저!
4: 위키! 집게 발사! 렉스! 고래가 점점 힘을 잃고 있어! 서둘러야 해!
2: 알았어! 렉스! 슈퍼 이빨! 됐다! 향유고래야! 빨리 위로 올라가! 숨을 쉬어야 해!
0: 안 돼! 올라갈 수가 없어!
4: 이러다 향유고래가 질식하겠어!
2: 얘들아! 빨리 수면 위로 들어올리자! 아기 고래가 가라앉고 있어. 내가 잡을게.
5: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어.
4: 너무 무거워.
2: 우리보다 크고 힘센 친구가 필요해. 크고 힘센 친구? 아, 고고가디언이 있었지. 고고가디언, 너의 도움이 필요해. 고고가디언, 얼른 변신해서 엄마 향유고래가 숨 쉴 수 있게 위로 올려줘.
6: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오션파워 변신!

응?

0: 여기 먹을 것도 가지고 왔어.
1: 어머,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모양이네. 아가야, 얼른 엄마 젖 먹으렴.
0: 네, 엄마.
1: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살았어.
2: 폐금물에 걸리다니 정말로 위험했어.
1: 바다 생물들은 이런 일을 종종 겪어.
0: 렉스, 바다 속 생물들도 돌봐주는 건 어때?
2: 좋은 생각이야. 좋아! 얘들아, 새 친구를 소개할게.
3: 안녕, 난 고고 가디언, 모사사우루스지.
2: 가디언은 우리가 바닷속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해양기지야. 자, 다들 앞으로 잘해보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고고!
4: 고고!
0: 내 친구, 빨리!

0: 됐다! 바다 생물들이 다치면 여기에서 치료하면 되겠어.
1: 오,
2: 그러게. 어? 힘이 없네. 힘, 어디야?
3: 정찰 중이지. 뭔가 발견되면 내가 바로 알려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2: 응, 그럼 수고해.
4: 얘들아, 안녕.
2: 어? 아, 향유고래구나. 비키, 고래들이 건강한지 살펴봐 줄래?
0: 응, 알았어. 안녕, 다들 건강하지?
4: 응,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
5: 나는 몸이 더 커졌어요.
0: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2: 뭐야? 무슨 소리야?
5: 숨을 쉴 수가 없어.
0: 어쩌지?
2: 아!
1: 이제 편한 거 봐.
2: 근데 넌 누구야?
1: 아!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어서 깜짝 놀랐네.
0: 안녕, 안녕. 나는 빨판 상어라고 해. 근데 진짜 상어는 아니고 이름만 상어야.
1: 상어가 아닌데 상어라고?
0: 응, 맞아. 빨판 상어는 머리에 있는 빨판으로 큰 친구들한테 붙어 지내는데 주로 상어한테 붙어 지내다 보니 빨판 상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지.
1: 맞아, 맞아!
0: 목소리가 너무 커.
2: 빨판 상어야, 조금만 작게 얘기해 줄래?
1: 아, 내가 또 크게 얘기했구나. 알았어. 고래한테 들었어. 너희 구조대는 뭐든 다 해결해 준다며? 난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이야. 근데 혼자선 오래 헤엄을 칠 수 없어서 말이야. 나랑 같이 여행해 줄 친구로 엘리를 찾고 있어.
2: 그게 누군데?
1: 여행왕 엘리 말이야. 전 세계를 여행한다던 가장 크고 멋진 바다 생물.
2: 어? 매너티는 여행을 다니진 않는 것 같아.
1: 쟨 아니야.
2: 어?
1: 엘리는 엄청 크댔어. 고래만큼.
2: 고래만큼?
1: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른댔어.
2: 노래를 부른다고? 대체 누구지? 빨판 상어야!
0: 내가 잡을게!
1: 아유, 정말 깜짝 놀랐네.
0: 빨리 엘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알 수 없잖아.
3: 렉스, 얘들아!
2: 무슨 일이야, 핑?
3: 노래를 부르는 공룡을 만났는데 해파리에 쏘였대.
6: 노래를 부른다고?
1: 여행왕 엘리 맞지?
3: 네가 여행왕이야?
1: 맞아.
6: 찾았다!
0: 렉스, 내가 빨리 가서 치료도 하고 빨판 상어도 만나게 해줄게.
2: 그래, 붓.

0: 그게 갇히기 전에 빨리 나가야 해. 빨판 상어야, 꽉 잡아.
1: 응.
0: 빅빅 터보 엔진. 세계를 함께 여행할 친구를 찾는데.
1: 아, 안녕. 난 너처럼 세상을 여행하는 게 꿈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랑 같이 다니면 안 될까?
2: 뭐? 와, 나도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1: 정말? 우와, 정말 잘됐다. 비키야,

0: 내 목소리가 너무 컸지?
1: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잘 안 들려. 조금만 크게 말해줄래?
0: 어? 나 크게 얘기해도 돼?
1: 이제야 잘 들리네. 나한텐 그 정도가 듣기 딱 좋아.
0: 엘리, 우린 운명인가 봐.
2: 빨판 상어야, 멋진 여행하고 와.
0: 응!

있잖아. 이건 아니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죽이나 죽고 말이야. 가긴 좀 해봐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아,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맛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시잖아. 에, 이건 너무 뜨잖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우리 아빠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딨니?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드디어 찾았다! 뭐야! 안 돼! 잠깐 기다려봐! 얘들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고! 안 돼! 좀 기다려봐! 보이지?

예쁘거든.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맛있는 아침 드세요.

내가 이럴 땐 좀 까탈스럽지.

걱정하지 마. 조립할 수 있으니까. 분해를 반대로 하면 조립이잖아. 전혀 문제 없어.

있는데? 이제 시험 비행을 해볼 차례야.

안 봐도 뻔하네.

이탈 가동 완료! 공중 덕에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놓을게.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전 페파예요. 이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큰 집.
1: 팔팔한 조지가 방에서 놀고 있어요. 둘이서 신나게 노는 게 참. 소리만 들면 싸우는 것 같네요.
0: 공룡은 여기 오면 안 돼.
2: 왜 이렇게 시끄러워?
0: 엄마, 아빠, 조지랑 방 따로 쓰게 해주세요. 공룡, 공룡, 공룡.
3: 아, 안 그래도 언제 말할까 했는데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죠?
2: 어우, 맞다. 아기가 태어나면 방이 필요하니까 우리 이사를 가야 해.
0: 뭘 가요?
2: 너희도 이제 각자 방 쓴다고.
3: 반응이 왜 저러지?
0: 이야! 드디어 내 동생이었다!
1: 하파 가족이 새로 살 집을 구하러 레베카 이모를 찾아왔습니다.
4: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 집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진짜 보기 드문 집인데.
0: 집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3: 그래서 여기는 무슨 방인가요?
4: 원래는 거실인데요. 주방 겸 식당, 사무실, 심지어 침실로도 변해요.
2: 아우, 저거 안전한가요?
4: 안전은 좀 그런데 공간 활용에는 정말 최고죠.
0: 여기로 할게요.
3: 아우, 여긴 좀 그렇지. 페파, 방이 더 늘어야 하는데 줄었잖아.
4: 걱정 마세요. 볼 집은 많으니까요. 그럼 이 집은 어떠세요?
0: 우와!
4: 방 많고 넓은 집을 원하죠? 차고 넘치는 집이죠.
0: 차고 넘치는 집이죠.
4: 맞아.

0: 이 집은 정확히 방이 몇 개지요?
1: 68개요. 서로 얼굴 안 보고도 살 수 있죠.
0: 아우, 그건 좀 다른 집을 봐야겠어요. 죄송해요.
1: 하나는 너무 작고 하나는 너무 크다? 그럼 이번에 보실 집은?
0: 어쩜 딱 좋은데요?
2: 저 꼭대기 방 내 거!
1: 식구가 느는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답니다.
3: 오, 그러네요.
1: 제 말이 맞죠?
2: 식구가 느는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답니다. 어? 근데 우리 집은 바로 저건데.
0: 아, 정이 많이 들었는데.
3: 페파 말이 맞아.
1: 그냥 가신다고요?
0: 죄송해요, 레베카이머. 집 보여줘서 고마워요.
1: 할 수 없죠. 같이 일해서 즐거웠어.
4: 페파 가족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0: 이렇게 아담하고 정이 가는 언덕 위에 있는 집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3: 그러게 말이에요.
2: 아, 조지랑 내가 다락방에서 자면 좋을 텐데. 그럼 아기가 우리 방을 쓰잖아요.
3: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0: 우리 페파 천재 아니야?
2: 이제 아셨어요?
3: 우리 집을 더 크게 만들면 되는데. 가자! 좋아, 이게 우리 집 도면이거든. 확장 공사를 하면 방이 더 생기지. 지붕 밑 다락에는 방을 두 개 만들고.
0: 놀이방도 만들면 어떨까요?
2: 네, 만들어요.
3: 그것도 문제 없어.
2: 문제. 우리도 해봐도 돼요, 아빠?
3: 그럼. 정말 대단한데. 이건 기념으로 인쇄해야겠군.
2: 안녕 조지, 나는 로봇 집이야.
3: 아빠 것도 다 만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
0: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이 나왔네.
3: 그럼 이대로 지어달라고 황소 아저씨한테 설계도를 보내자. 됐다, 보냈다.
0: 페파, 조지, 너희도 이제 자기 방이 생기는 거야.
2: 이야! 대박!
4: 페파랑 조지는 새 집을 볼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새 집이 생긴다면 누구나 다 신이 나죠.
2: 살던 집 넓히기.
4: 페파랑 조지가 정든 집에 인사를 하면 바로 확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2: 나도 참아, 골디. 곧 돌아올 거야.
3: 너무 걱정 마, 페파. 집이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바뀌는 건데 뭐.
0: 당신 울어요? 임신한 나도 멀쩡한데.
3: 그쵸. 모두 이쪽으로. 여기가 우리 캠핑카입니다. 다른 말로 공사 본부지요. 집 공사가 끝날 동안 잠깐 여기서 지낼 거야.
0: 전에 봤을 때보다 좁네.
3: 미안해. 잠깐만. 아야. 좋아. 이제 고칠 때를 설계도에 표시해 볼까? 어디 보자. 여기를 살짝 고치고.
2: 여기를 살짝 고치고.
5: 살짝.
3: 저기도 살짝 고치고. 오, 왔나 보네. 가자, 얘들아. 나가보자.
4: 황소 아저씨가 엄청 큰 크레인을 몰고 왔습니다.
2: 우와,
3: 선생님!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6: 안녕하세요, 페파 아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새 방들은 다 만들어 와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조립하기만 하면 돼요.
3: 아, 그게요, 실은 제가 설계도를 살짝 고쳤거든요.
6: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3: 아, 참, 페파, 조지, 큰 기계들이 일할 동안은 위험하니까 안전한 본부로 돌아가 있기다. 알았지?
2: 가자, 조지. 우린 들어가 있으래.
5: 마, 제나!
3: 걱정 마.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면 되잖아.
5: 제나! 도네!
0: 맞다. 캠핑카에 들어가서 만들게 할까?
5: 네!
0: 착하지? 들어가자.
5: 제나! 제나! 제나!
3: 싫기는 가자니까 좋지.
6: 저 페파 아빠, 이렇게 집을 바꾸라는 건가요?
3: 예. 큰 틀은 바뀐 게 없고요. 여기저기 아주 조금 선봤어요.
6: 디자인이 좀 많이 독특하긴 하네요. 좋아! 그럼 다들 일 시작하자!

0: 미안한데 조지, 넌 아빠가 입은 안전장비도 안 입었잖아. 너희는 방문객이라 노랑이 아니라 파랑이지만.
1: 파랑이라? 흥. 조지, 좋은 방법 있다.
2: 어? 너무 걱정 말아요. 어, 근데 당신 감독하러 안 가도 돼요?
0: 어, 맞다. 가야죠. 조심조심해요.
2: 얘들아, 우리 만들기 놀이 할까?
1: 어, 저요! 저요!

0: 이제 우리도 기계 보러 갈 수 있다.
1: 맞네.
2: 오, 그 바빠.
3: 나와서 봐줘야 할 것 같은데.
0: 네, 도울 준비 됐어요.
3: 어, 그래.
2: 우리가 생각한 집이랑 너무 다른데요?
3: 황소 아저씨한테 설계도를 잘못 준 것 같은데 진짜 설계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으니.
0: 제가 알아요, 아빠. 우리가 입고 있어요.
4: 야, 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니.
0: 이제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일하러 가요.
4: 좀 더 왼쪽, 아, 좀 더 오른쪽. 그대로 내려요. 이제 들어요. 옳지, 좀 더. 공사 끝.
5: 만세!
4: 저게 우리 집이라니.
0: 정말 완벽해요.
6: 아빠, 로봇 집보다 훨씬 좋아요.
7: 페파 가족은 새 집이 정말 좋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도 새 집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0: 우리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지.
1: 맞아. 그동안 딩동댕 요정들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들 중 특히 더 재미있는 노래들만 쏙쏙 골라서 함께 불러보는 시간.
2: 이름하여 다시 부르는 딩동댕 힙송. 아니 근데 그동안 재미있는 노래들이 엄청 많았잖아. 뭐부터 불러볼까?
0: 그건 지아가 알려줄 거야. 힌트 소녀 나와주세요.
3: 안녕.
2: 아, 저게 뭐지?
1: 저게 힌트인가 본데?
2: 어? 이렇게
4: 두 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0: 아! 정답! 지!
2: 풍!
0: 가! 조! 오! 질풍가져!

0: 이번에는 지풍카도.
1: 이 노래 부르면 그냥 막 용기가 불끈불끈 솟는 기분이야.
2: 자, 그렇다면 용기가 솟으면 어떤 말을 하지?
0: 어? 난 할 수 있어.
1: 도전 파이팅.
3: 걱정 마, 괜찮아.
2: 오, 그래서 이번에 부를 노래는 바로 괜찮아요.

0: 꽁꽁 마녀가 심술 부려서 우리 다 꽁꽁 얼어버렸었잖아.
1: 맞아. 꽁꽁 마녀 진짜 무서웠는데.
2: 아, 그렇군. 지금은 꽁꽁 마녀님이 그립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꽁꽁 마녀님이 찬바람을 쌩! 쌩! 불어주시면 얼마나 시원할까?
3: 와, 정말.
4: 에이, 그럼 우리 꽁꽁 마녀를 불러보자. 다 같이
5: 오호딩딩.
6: 나는 야 뭐든지 꽁꽁 얼려버리는 꽁꽁 마녀. 너희들을 모두 얼려버리겠다.
0: 진정하세요 마녀님.
6: 진정해? 그럼 나 왜 불렀어?
2: 꽁꽁 마녀님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꽁꽁 얼어붙는 찬바람을 쌩쌩 불어주실 수 있나 궁금해서요.
4: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6: 꽁꽁 마녀는 못하는 게 없다. 히카타위 아무것도 아니지. 꽁꽁 찬바람 불어라. 꽁꽁.
3: 와, 너무 시원하다.
6: 어떠냐 이 꽁꽁 마녀의 엄청난 파워가.
0: 정말 대단해요 마녀님. 근데 꽁꽁 찬바람은 불게 할 수 있어도 흰눈이 펑펑 내리게는 못하시겠죠?
6: 참나, 위대한 꽁꽁 마녀는 못하는 게 없다. 그러마

0: 눈이 아니라 피인데?
1: 날씨가 더우니까 눈 대신 피가 오냐?
2: 아니야. 꽁꽁마녀의 파워가 이렇게 약해질 리가 없어. 꽁꽁마녀 파워 충전! 그러마 흰 눈을 내려라. 꽁꽁! 잠깐만요!

0: 그래도 꽁꽁 마녀님이 비를 내려준 덕분에 달팽이가 외출도 하고 다행이다.
1: 맞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귀여운 동물 노래도 참 많이 불렀냐? 개구쟁이 개구리 개순이,
2: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울던 아기 염소들,
3: 늑대 꼬임에 빠져버린
1: 아기 오리,
0: 그리고 꿈속에선 뭐든 다 되는 문어.

0: 이 노래 부르니까 개순이 보고 싶다. 개순이 잘 지내겠지?
1: 그러게. 아, 너흰 또 누구 보고 싶은 친구 없어?
2: 나 있어. 신데렐라.
3: 아, 변비로 고생했던 그 신데렐라. 그때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서 왕자님과 춤을 추다가
4: 신데렐라, 나 아무래도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 같소. 신데렐라,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주시겠소. 아니, 이 냄새는. 여봐라, 이 궁전에 독가스를 살포한 자가 있다. 당장 잡아오거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여봐라, 모두 코 막아.
0: 아유, 그게 다 신데렐라의 변비 때문이었잖아.
1: 맞아, 이것저것 다 잘 먹어야 이런저런 똥이 다 잘 나오는 건데.
4: 신데렐라, 대체 어디 있는 거요?
3: 까꿍, 그 유리그드 내 건데.
4: 신데렐라 공주님.
3: 왕자님, 지난번엔 제가 실례가 많았어요. 그 지독한 가스 냄새, 실은 제가.
4: 이제 나 다 알아요. 누구나 변비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이제는 잘 먹고 똥도 잘 누는 거죠?
3: 아, 그럼요. 오늘 아침에도 황금빛깔 누런 똥을 넣는걸요.
4: 좋아요, 좋아요. 그거면 돼요. 나의 사랑스런 신데렐라 공주님.
3: 왕자님!

0: 내가 얼마 전에 신데렐라랑 얘기했는데 지금은 변비 싹 다 고쳤다. 밥도 잘 먹고 채소를 아주 많이 먹는다던데.
1: 우와, 그거 정말 다행이다. 채소가 몸에도 좋지만 맛도 아주 끝내주잖아.
2: 어? 채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떠오르네. 요리 천재 그분!
1: 내가 아는 그분? 야채가 들어가야지만 제맛이!

0: 이 노래 부르니까 댕댕님이 해준 요리 또 먹고 싶다.
1: 그렇게 지아가 원한다면 당연히 만들어주지. 대신 유치원 다녀와서 와!
2: 오늘 축제다 축제.
0: 그럼 빨리 유치원 갔다 와야겠다. 유정들 오늘도 신나는 노래 많이 불러서 너무 즐거웠어. 나 갈게. 안녕.
3: 안녕.
4: 유치원 다녀요.
5: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포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6: 와,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6: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Hooray! 어, 맞다, 맞다.
1: 어?
0: 얘들아.
1: 어.
0: Joy, Melody.
1: 어?
0: It's gone. 없어졌어.
2: 뭐가 잃어버렸어, 또?
0: 어, 진짜 몰라?
1: 어!
0: 몰라?
1: 몰라.
0: The alphabet dice. It's gone.
1: What? What? 알파벳 주사위가 없어지다니.
0: 그러니까 my alphabet dice, where is it?
1: Oh, let's find it together.
2: 그래.
3: Okay. Now where are you?
1: 어디니?
0: Alphabet dice, come out, come out.
1: 나와줘.
4: 여기.
1: 아이고, 소라는 빨리 줘요.
0: 아니 아니.
1: 지금 뭐 하는 거예요?
4: 알아서 잘해요 친구들.
2: 아이 안 되겠다.
4: 알아서 냅둬. 어, 냅둬요. 해봐요. 고, 고. 어, 어, 어, 어디 갔어?
0: 와!
1: 와!
0: Look, look! 와! It's the alphabet dice!
1: 그러면 우리 오늘도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
2: 오, 예!
5: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0: secret of I.
1: Wow!
2: 와, 놀이방이다.
3: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E, e, e. E, e, e. Catch me if you can. Oh, 아기 하마다.
4: Baby hippo, what are you doing?
5: 장난감을 못 만들겠어.
2: 저거 블록 장난감 키트잖아.
4: That's right. That's called a kit.
3: A kit. A kit.
2: 이제 만들 수 있겠지?
5: 아니, 못하겠어.
4: I'll help you. Super duper, super duper, make the toy.
5: 와, 고마워.
3: Catch me if you can.
2: 병 안에 있는 거 압정 아니야?
4: You're right. It's a pin. Pin. Pin.
2: Wow!
3: 아, 핀이 움직이는데?
2: 병마개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4: Yeah, that's right. You have to open the lid.
2: 아, lid. Lid.
5: 내가 열어볼게. 안 돼! 내 자동차!
3: 어떡해. 하마가 엉덩이로 자동차를 부셨어.
2: 엉덩이? 힙? 힙. 힙.
5: 엉덩이가 아파.
4: 와, 와, 와, 와. Calm down, please.
5: 다 너 때문이야. 야!
6: 병뚜껑은 돌려서 열어야지.
7: 아이고, 맞아요. 힘으로 열려면 되나?
8: 힘으로 해결하려는 건 에너지랑 한바랑 똑같네요. 수준이 똑같아요. Same level.
7: 자자, 아이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죠?
3: A, A, A. A, A, A.
2: 하마는 자기가 자동차 망가뜨려놓고 왜 우리한테 화를 내고 그래?
7: 맞아.
8: 제 말이 제 말이 왜 우리한테 화풀이야?
7: 그러니까.
8: 내가 그걸 마법으로 만들어졌는데. Anyway, 오늘 어떤 단어들 찾아낸지 확인할까?
1: 오키조키.
3: 자, 아이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소리내는지 잘 들어봐.
4: It, hit.
3: It, pen. It, pen.
7: It, lid.

0: Good job! Yay! Woo! Super duper! Super duper!
1: 완전 좋아!
2: 맞아!
1: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땐 노래 부르고 싶은데.
2: That's right! Let's 진짜? Sing a song!
0: Okay, let's sing together!
1: Here we go!
2: Yay!
1: Woo! 이렇게 알파벳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군요. 맞아요. 우리 슈퍼 듀퍼 위저드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모두 슈퍼 듀퍼 쿨입니다.
0: Now, do you want to see today's magic picture?
1: The hippo has a kit. There is a pin in the bottle.
0: The lid is closed.
1: The hippo is moving.

0: between letters.
1: That's right, kids. What's that sound?
2: Kit. Kit.
1: That's right. 어떤 도구, 장비, kit.
2: Kit. Kit.
0: Pin. Pin.
1: 그래, 맞아. 뾰족한 바늘은 영어로
2: pin. Pin.
3: Lid. Lid.
4: 병을 닫는 마개는 영어로 lid. Say it.
2: Lid. Lid.
0: Hip.
1: Hip. 엉덩이는 영어로 hip. Let's dance.

0: What's wrong?
1: 아, 벌레! 벌레!
0: 벌레? 벌레가 어디 있는데?
2: Over there!
0: 그 조그만한 벌레가 뭐가 무서워?
2: 진짜 무서워!
0: 에메디 괜찮아. Look! It's just a ladybug. 무당벌레잖아.
1: 맞네. 무당벌레네. 예쁘다.
0: 예쁘지?
2: 뭐가 예뻐? What should I do? Help.
0: 에너지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무당벌레를 밖으로 나가게 할까?
1: Oh, that's a good idea.
2: 오케이.
0: 그치. 에너지 잠깐만 참아봐.
3: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1: 보내주고
0: 진짜? 그래도 같이 했잖아. 같이 도와줬잖아.
4: 같이? Together?
0: Teamwork.
5: Great.
6: Thank you. 맞아.
2: 오! 오! Alphabet dice.
5: That's right, the alphabet dice.
7: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6: 오늘은 내가 던질래.
1: 에너지, 오늘 멜로디가 좋은 일 했으니까 멜로디가 던지는 게 어때?
6: 오케이, fine. 오케이.
0: 와, 진짜? 완전 신나.
6: 네가 던져.
7: 네? Don't throw the dice. Don't throw the dice. Don't throw the dice. 와.

0: secret of you.
1: 와! 예쁜 공원이다.
2: 유는 어디로 갔을까?
1: 지금 소리 들었어?
2: No, I couldn't hear anything.
1: 멜로디가 들었다면 여기 있을 거야. 자,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Catch me if you can.
3: 저거 해다.
2: Sun?
1: 응, 하늘에 저렇게 떠 있는 건 해야.
4: sun. sun.
1: 해 때문에 눈이 부셔.
3: 해가 쨍쨍 빛나네.
2: It's so hot.
1: 나도 더워.
3: 우리 저기 그늘에 가서 쉬자.
1: Catch me if you can.
3: 물이다.
2: I'm thirsty.
3: 잘됐네. 우리 물 마시자.
1: 잠깐. 이거 컵이잖아.
2: That's right. It's a cup.
1: A cup. Yay! 컵에 물 따라서 마시자.
3: 어? 벌레가 갇혀 있었네?
1: 벌레? Bug? Bug. Bug.
2: 어? Huh? It's that bug again.
3: 와, Melody, 네가 이 벌레를 두 번이나 도와줬어. 그러네.
2: Wow, the bug is saying thank you.
3: 진짜 진짜 안녕. Goodbye.
1: Catch me if you can.
3: 어? 유가 또 나타났어.
2: Where are you going?
3: 어? 버스다. 버스 맞지?
1: Yes, that is a bus.
4: A bus.
1: Yay!
5: Wow!
2: The bus is moving!
6: Why is this bus coming to our children? Oh, my
7: God. I'm really sad. 저 에너지가 매직 파워를 써서 버스를 멈췄어야지.
6: 그러게요. 버스를 멈추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7: 하긴, 저 에너지가 이만한 벌레 한 마리도 무서워하는데. 그 매직 파워 무슨.
3: 벌레다.
7: 어디?
6: 없어요. 아우, 참. 에휴, 없어.
7: 야, 놀랐잖아.
6: 아유, 뭐 벌레는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8: 아이고, 자자, 그만하세요, 그만. 우리 애들이 U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으면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아냈잖아요.
6: 아, 그렇긴 그렇네요.
9: 네, 그래요.
8: 자자, 오네요.
6: 버스 때문에 놀랐네.
2: Me too.
3: 근데 이제 에너지 왜 슈퍼 듀퍼 파워 에너지 그거 안 썼어?
6: 그러게.
2: 왜 화를 내? 필요 없었어. 어? We found the secret of you.
3: 유의 비밀을 다 찾아서 매직 파워를 안 썼다고?
2: Yeah, that's right. 맞아. Boys and girls, let's repeat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오키 토키.
3: 친구들, 유가 다른 알파벳 사이

0: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확인해보자.
1: 어, 어, sun.
2: 아, 아, cup. 아, 아, cup. 아, 아, bug. 아, 아, bug. 아, 아, bus. 아, 아, bus.
3: Good job!
4: Now it's time to sing a song!
0: 맞아, 맞아! Let's sing together!
5: Okay!
4: Come on, everybody!
6: Oh, 일부러 매직 파워를 안 썼다니 저렇게 게을렀어요.
7: 아이고, 게으른 게 아니라 영리한 거죠.
0: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영리.
6: 너 영리, 게을러.
7: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6: 아, 그럼, 그럼. 바로, 바로. 대마법사들의 슈퍼, 두퍼, 매직, 픽처!
7: Let's start!
8: The sun was shining bright.
7: The bug was on the cup.
8: The bus arrived.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유일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더운 하이.
1: 우와, 저기 하늘 좀 봐.
2: 어, 이런.

0: 어서 가자! 어, 안녕이지?
1: 와! 메카빌드가 왔다!
0: 너희 혹시 저게 뭔지 알아? 왜 저기 있는 걸까?
2: 어,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3: 냄새는 파이 같아.
0: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다른 힌트가 더 있는지 봐야겠다. 제트기! 와! 진짜 엄청나게 큰 파이야! 어? 저건 또 뭐지? 카드잖아! 너희 말이 맞았어! 멀리 우주에서 날아온 엄청 큰 파이야!
2: 여러분, 저건 우주에서 날아온 거대한 파이예요.
3: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커요. 근데 저 커다란 파이를 어떻게 나눠주지? 아하, 나한테 파이를 작게 부서뜨릴 방법이 있지. 나와라, 망치소.
0: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망치가 아니야.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 메카 엘모의 레이저 커터!
2: 그래! 레이저 커터! 아니네. 잠깐, 있는데? 아! 짜잔! 멋진 레이저 커터! 근데 엘모가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가서 파이를 자를지?
0: 어! 내가 할게! 잠깐만!
2: 이쪽으로 한다! 그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자르고 거의 다 돼가.
4: 오, 아우.
2: 이제 파이 먹을 시간.
3: 오, 자 여기 또 여기 그리고 이건 여기.
0: 우리도 먹자.
2: 고마워.
3: 내 거야? 어, 고마워.
2: 외계에서 온 파이 엄청 부드럽고 꾹꾹 눌러져. 진짜 말랑말랑해.
0: 어머. 그리고 끈끈해.
2: 근데 누가 보는

0: 맞다! 카드를 열어보자!
1: 안녕, 지구인들!
2: 우와, 카드가 말을 해!
1: 지금 우주 저 멀리에서 커다란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어!
3: 그런데 소행성이 뭐야?
1: 설명해줄게. 소행성은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아주 커다랗고 단단한 바위야. 그런 소행성 하나가 바로 프리티 빅시티에 떨어질 거라고.
2: 뭐?
0: 그런데 소행성하고 이 파이는 무슨 상관이야?
1: 우리가 보낸 그 파이는 딱 맞는 크기로 딱 맞는 위치에 있고 딱 맞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소행성을 받아서 꼼짝 못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
3: 와, 착한 외계인이 우릴 구해주려고 파이를 보냈네.
4: 근데 다 먹어버렸어.
3: 소행성을 받아서 잡아줄 파이는 한 조각도 안 남고 텅 빈 그릇만 남았어.
0: 이런, 소행성이 날아오는데 그릇만 남았다니. 좋았어,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3: 치워먹어.

0: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파이를 구울 시간이 충분히 될까?
1: 소행성이 눈에 보일 만큼 가까이 오기 전엔 알 수 없어.
0: 오, 멀리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 불러라 눈동자. 오, 소행성이 빠르게 날아오는 게 보여. 커다란 파일 구울 시간은 없을 것 같아.
1: 커다란 파일을 구울 시간이 없을 거네. 메카들,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 파이가 가진 다른 특징들은 뭐 없었어?
0: 아주 맛있었어. 하지만 맛있는 게 바위를 막아줄 수는 없지. 그래, 확실해.
2: 말랑말랑, 파이는 말랑말랑했어.
1: 잘 관찰했어, 메카 엘모. 뭔가 말랑말랑한 걸로 파이 그릇을 채우면 어떨까? 아, 말랑한 걸 찾아보자.
0: 좋아. 어? 어? 바람 빠진 비치 볼 말랑말랑해.
1: 이 평범한 파이 그릇으로 시험해서 알아보면 어떨까? 비치 볼이 저 거대한 파이라고 상상하면서.
2: 그리고 이 돌멩이를 소행성이라고 상상해보자.
0: 그릇 안에 비치 볼 시험을 시작합니다. 시험 끝. 말랑한 건 소용이 없네.
2: 잠깐 멈췄다가 바로 튕겨져 나와버렸어. 그렇다면 말랑하다고 소행성을 꽉 잡아주진 못하겠네.
1: 또 어떤 특징이 있었지?
2: 끈끈했어. 바위는 끈적끈적했어.
1: 그거야! 말랑말랑해서 소행성을 받아내기도 해야 하고 끈적끈적해서 꽉 잡아주기도 해야 해.
2: 말랑말랑하면서 끈끈한 게 뭐가 있을까?
0: 소행성이 더 가까이 왔어.
1: 소행성이 더 가까이 왔대.
2: 쟤 말랑말랑하고 끈끈하다.
1: 누구? 나?
2: 아니, 네 껌 말이야. 이지, 메카일모가 이 껌 가져가도 될까?
1: 그럼.
2: 고마워.
1: 어서 시험해보자.
2: 성공이다! 껌은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해.
1: 그럼 저 파이 그릇에 껌으로 가득 채우면 날아오는 소행성을 일단 받아낸 다음 꽉 잡아줄 수 있겠지?
0: 어쩌지? 저 그릇을 채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껌이 필요하겠는걸?
1: 메카들! 생각났어! 잠깐만! 제트기!
3: 메카 앱이 뭘 도와줄까?
1: 소행성을 받아서 꽉 잡을 만한...

0: 알았어.
1: 야, 저 행성이 곧 떨어지겠어.
2: 그러니 맥테이비가 껌을 먹고 해오면 어쩌지?
3: 가져왔지.
1: 우와, 맥테이비 최고.
2: 맥테이비.
1: 예, 껌이다. 근데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이 많은 껌을 다 씹을 수 있을까?
3: 좀 더 빠르게 더 많이 씹으려면 입이 좀 더 커져야겠네.
1: 그래.
4: Let's go, 메카 자이언트.
3: Go, 메카 비.
2: Go, 메카 파워.
1: Go, 메카 자이언트.
3: 커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아.
1: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질 거야.
3: 메카들, 껌을 씹자!
4: 예!
1: 내가 다 씹는다.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2: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낼 거야.
1: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출동할 시간이야.
2: 먼지야 멈춰라.
3: 이야, 이거 재밌겠는걸?
4: 아, 좋아!
5: 와!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릴 크고 오래된 바위박물관의 특별 초대 가수는 바로 노래하는 스톤헤드입니다! 랄라!
4: 노래하는 스톤헤드라니? 너무 늦었나요?
5: 딱 맞춰 오셨어요. 그럼 하나, 둘,
6: 우와우와
7: 후발루파 헤이 후발루파 호우 후발루파 헤이.
4: 잠깐이 재채기를
5: 어떻게
4: 버타 노래가 아니라 재채기를 하잖아요.
5: 이러면 안 되는데.

0: 친구야.
1: 이따 공연 때 꼭 다시 와주세요. 노래하는 거 보면 엄청 감동하실 거예요.
2: 안녕, 버타. 무슨 일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맞아. 정말 심각해. 스톤헤드가 공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보다시피 재채기를 해.
3: 와, 정말 이상한 노래네.
2: 아, 혹시 감기에 걸렸나? 아, 그럼 감기에 좋은 치킨 스프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겠는걸.
3: 아츄! 아츄! 잠깐! 아츄! 미안해. 이제 우리도 똑같이 재채기를 하네.

0: 저 차의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먼지를 날리니까 모두가 재채기를 하고 있어. 아이쿠! 메카일모드 실루엣님, 스톤헤드들이 한 것처럼 말이야.
1: 잠깐만, 만약 저 먼지 때문에 스톤헤드들이 재채기를 하고 노래를 못하는 거라면?
0: 메카일비 말이 맞을지도 몰라. 봐! 스톤헤드 얼굴 위에 먼지가 묻어있어. 아, 이런! 메카일모 도구를 꺼내야겠다. 향기 조심해.
2: 안녕, 반가워, 넷.
3: 안녕, 버터. 그래, 어때? 스톤헤드 첫 공연은 어땠어? 관객 많았어? 얼마나 왔어? 1,000명? 100만 명?
2: 관객은 꽤 있었어. 100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3: 잘 됐네. 있잖아, 거기 가서 공원 하이킹 TV에 내보낼 영상을 찍으려고.
2: 미안해.
3: 감기 조심해. 박물관에서 했던 행사 중에 최고가 될 거야. 자, 그럼 이따 봐.
2: 어떡해. 먼지 때문에 계속 재채기를 하는데 어떻게 영상 촬영을 하겠어. 먼지 좀 멈추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0: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보자. 만약 먼지가 스톤헤드들한테 못 가게 막을 방법을 찾으면 쟤들은 재채기를 멈추고 노래할 수 있을 거야.
1: 내가 할게. 쿵쾅 쿵쾅 꼼짝마 먼지 꼼짝마. 아이쿠, 이건 안 되겠네.
0: 그래, 갑자기 더 좋은 생각이 났어. 먼지들을 납작하게 눌러주면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할 거야.
2: 그럼 시험해보자.
1: 납작하게 눌러주는 도구? 전기롤러! 덤디덤덤덤 덤디덤덤덤.
2: 메카쿠키 몬스터가 눌러줄 동안 메카이모가 이 먼지들을 깨끗이 치워줄 도구는? 아, 이게 아니고? 짜잔! 진공청소기!
1: 아이고, 돌멩이를 깨뜨렸네. 미안해요.
3: 괜찮아. 커다란 돌들은 늘 작게 부서져서 자갈이 되고 또 모래가 되는 거니까.
2: 내가 스톤헤드들 위에 먼지를 다 치웠어.
1: 나도 다 눌렀어.
0: 잘했어. 하지만 차가 와서 달려봐야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아직 시험해볼 차가 없네.
1: 우리한테 차랑 비슷한 뭔가가 없을까?
2: 와하하! 메카이모가 차처럼 굴러다닐 수 있어. 롤러 청취!
0: 으잉, 소용없어. 바퀴가 여전히 먼지를 휘날리게 해. 메카쿠키 몬스터! 네가 벽에 닿을 먼지를 막아냈어.
1: 쿠키 몬스터 최고! 잘했지? 내가 스톤헤드들한테 가는 먼지도 막을 수 있겠어. 먼지들 여기서 멈춰. 내가 다 막는다.
0: 네가 다 막아줄 순 없어. 너보다 훨씬 큰 뭔가가 필요해. 예를 들면 저런 현수막. 아하, 이 정도 크기면 주차장에서 불어오는 먼지들을 막기에 충분할 거야.
1: 시험해보자. 메카일보 달려봐.
2: 알았어. 그럼 시험 시작한다.
1: 조심해!
2: 이번 계획도 실패야. 현수막이 충분히 크지 않으니까 현수막 옆으로 먼지가 다 빠져나갔어.
3: 공원 관리원 넷이 곧 도착할 거야. 근데 먼지 때문에 아직도 스톤헤드가 노래를 못해.
1: 먼지는 너무 작아. 우린 크고 힘도 센데.
0: 먼지는 너무 작지.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 게 어때?
4: Let's go, 메카 타이니!
0: Go, 메카 스몰!

0: 좋아. 규칙 기억하지? 토끼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커진다는 거.
1: 이 돌멩이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0: 내 생각에 이 돌멩이들은 주차장의 먼지들인 것 같아.
2: 이런! 저기 넷이 오고 있어! 그리고 봐! 저 차가 먼지를 잔뜩 휘날리게 하잖아!
3: 넷 왔구나!
4: 안녕!
3: 벌써 도착했네?
4: 노래하는 스톤헤드 찍어서 빨리 TV에 내보내야지.
3: 저기 말이야, 노래하는 스톤헤드 찍기 전에 먼저 박물관 안부터 찍으면 어떨까?
4: 뭐라고 버터?
3: 들어간다고.
0: 근데 왜 이 작은 돌들은 날아다니는데 이 큰 돌들은 안 그렇지?
2: 이 작은 돌멩이들은 모래야. 모래는 가벼우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구를 때 바람에 휘날리는 거지. 큰 바위로 보이는 애들은 자갈인데 자갈은 무거우니까 쉽게 날리지 않아.
0: 이야, 맞아. 엄청 무거워.
1: 잠깐! 그 아래에도 모래가 있었는데 그 모래들은 왜 다른 모래들처럼 바람에 날아다니지 않았지?
2: 봐! 이제 바람 때문에 굴러다녀! 이 모래들은 자갈 밑에 깔려있어서 못 움직인 거야.
0: 우리 왜 아라고 했어?
2: 잘 들어봐. 더 크고 무거운 돌이 그 아래 깔린 더 작고 가벼운 돌들을 누르니까 공중으로 날리지 않은 거야.
0: 시간 다 됐다.
5: 이게 뭐지?
2: 좀 전에 봤던 그 바위잖아.
5: 잠깐만. 이렇게 작았어?
6: 그럼 메카빌더가 주차장을 이런 자갈 크기의 돌들로 가득 채우면 아래에 있는 작은 모래들이 날리지 않게 막아주고 재채기도 안 나게 하겠네?
5: 그래, 그렇게 먼지를 막아보자. 좋아, 이제. 잠깐만, 근데 어디서 이 주차장을 덮을 자갈들을 구하지? 주차장이 이렇게나 넓은데.
2: 바위들을 부서뜨려서 만들자. 메카들 출동하자. 재채기
6: 진동 청소기
5: 망치손!
2: 이제 자갈을 나를 시간!
6: 다 치웠다!
2: 봐! 이제 먼지 안 나지?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크고 무거운 돌들을 이용해서 작고 가벼운 먼지가 날리지 않게 했어. 예!
4: 정말 멋지다.
6: 이제 시험해 볼게. 하나, 둘, 셋.
7: 우와 우와. 우와 우와.
8: 후발루빠 헤이. 후발루빠 호우. 후발루빠 헤이.
9: 우와, 이 아름다운 노랫소린 뭐야?
10: 그야, 네가 촬영하러 온 바로 그 노랫소리지. 가자.
9: 이건 TV로 모두가 봐야 해.
10: 예, 최고다. 고마워, 메카빌더. 근데 어떻게 해결한 거야?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6: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낼 거야.
6: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0: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0~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친구들 안녕. 나는 리아.
1: 나는 진성이야.
0: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볼까?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자세예요. 자세는 무슨 뜻일까요?
4: 내가 의자에 있는 자세가 바르다?
0: 선생님이 바르게 서 있다!
3: 그걸 바른 자세라고 하겠지요?
0: 바른 자세.
3: 자세는 몸을 움직이고 가누는 모양이란 뜻이에요.
0: 어허!
3: 달리기를 하는 자세가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려면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자세에 대해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5: 없어요.
3: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5: 네.
3: 아, 그렇구나. 아쉽다. 그럼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0: 네. TV 볼 때.
3: TV 볼 때. 리아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0: 소파에
3: 누워서. 우리 친구들이 자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때는 앉아있을 때인 것 같아요. 춘성이하고 리아랑 선생님이 글쓰기 할 때 유심히 그 모습을 봤더니 책상에 완전히 붙어서 쓰는 거예요.

0: 바른 자세로 앉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는 법을 선생님이 제대로 알려줄게요. 엉덩이와 허리를 등받이에 붙인다. 허리를 곧게 세운다. 두 발바닥이 땅에 잘 닿게 한다. 닿지 않으면 의자를 낮추거나 발받침을 쓸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친구들 모두 바르게 앉기로 해요. 잘했어요. 여러분, 앉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어른이 되서도 맨날 굽은 자세로 살 수밖에 없어요.
0: 준성이?
2: 자세가 바르지 않는다면 혼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상하게 걸을 수 있어요.
0: 허리를 구부리고 앉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러면 어깨도 굽게 되고 고개를 거북이처럼 쭉 빼게 되니까 목이 아프거나 키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3: 하늘을 보자.
0: 꼭 바른 자세로 앉아요.
1: 네.
0: 자, 그럼 자세.

0: 자세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유지하다. 유지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1: 자세를 유지하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다.
0: 역시 배우고 나서 하니까 아주 잘하는구나. 유지하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계속 버티다란 뜻이에요. 그 도자기는 600년 동안이나 원래 모습을 유지해왔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쓰이는 말이에요. 친구들, 그대로 멈춰라 놀이해본 적 있죠?
2: 네.
0: 춤을 추다가 선생님이 그대로 멈춰라 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게임이죠?
2: 네.
0: 하트 세대, 두두 세대. 시작!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준성이와 리아가 바른 자세와 관련된 수업을 듣더니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태도가 아주 보기 좋아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자세와 유지하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글짓기를 시작해

0: 자세.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유지하다. 어떤 상태나 상황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계속 버티다.
1: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함께 볼까요? 리아 읽어볼게요.
2: 바른 자세를 하면 좋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다.
1: 오, 우리 리아가 짧게 잘 썼어요. 그런데 우리 자세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새가 우리 리아 날아다니는 새로 사의 이로 썼네요. 우리 자세할 때는 어의 이로 쓴답니다.
2: 네, 고칠게요.
1: 바로 고치고 있어요.
2: 좋은 습관.
1: 좋은 습관.
3: 좋은 습관.
1: 자, 다음 우리 준성이 한번 읽어볼까요?
4: 학교나 시내에서 앉아 있을 땐 바른 자세를 아주 오래 유지해야 한다.
1: 오늘은 자세와 유지하다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바른 자세 오래 유지할 수 있겠지요?
5: 네!
1: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5: 안녕!
6: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7: 위험해.
6: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8: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6: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2: 엄마!
7: 괜찮아?
2: 응, 괜찮아.
9: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0: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9: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0: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오늘은 어떤 속담을 만나볼까?
1: 라라야! 알려줘!
2: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3: 안녕!
2: 오늘의 속담은 바로 고래 싸움에 라라 등 터진다! 어?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4: 생각을 좀 해보자. 고래들이 싸우고 있자. 고래들이 싸우자.
0: 새우. 새우나 아니면 멸치?
4: 멸치? 멸치
0: 아니면
2: 오늘도 힌트를 줄까? 좋아. 오늘의 속담의 뜻은 커다란 고래가 싸우니까 고래보다 작은 동물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가 다친다는 속담이야.
1: 넌 뭐라고 생각해?
0: 고래는 아니겠지?
1: 고래? 고래도 맞는 것 같은데?
0: 라라야, 근데 있잖아. 고래도 닭이 될 수 있는 거야?
2: 고래에도 큰 고래도 있고 작은 고래도 있으니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4: 될 수도 있겠구나.
0: 나는 고래라고 생각해.
4: 아무래도 상어 아닐까?
0: 상어?
2: 고래보다 작은 상어? 좋아.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0: 좋아.
4: 네.
0: 그러면 나는 일단 고래를 그려보자.
4: 고래를 그려야 돼. 고래가 주인. 고래가 이상한데?
0: 좋아.
4: 나 고래가 큰 물고기가 됐어. 어떡해.
0: 네.
4: 아이고. 고래야? 고래들이 싸우는 거지. 너는 근데 왜 고래라고 생각했어?
0: 나는 고래가 등에서 물을 터뜨리니까 고래라고 생각해. 왜냐면 고래가 물을 터뜨리니까 고래겠지?
4: 고래 등에서 터진다? 괜찮은 아이템인데?
2: 고래가 싸우다가 고래 등에서 물이 터진다? 재밌는데? 고래 싸움에 고래가 등이 터지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4: 싸우는데 서로 다 싸운다? 한 명이 싸우면 다 싸운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다.
2: 한 마리의 고래가 싸우니까 모든 고래가 같이 싸운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다. 그럼 우준이는?
4: 나는 성어가 아무리 잘나고 강해도 고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지 말자.
2: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더 센 고래가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런 뜻이야?
4: 상어는 그냥 바다에 사는 물고기 같은 그런 상어인데 고래랑 많이 다르지, 생김새도.
0: 맞아.
4: 사냥 방법도 그렇고.
2: 그럼 윤슬아. 고래는 그럼 싸울 때마다 등에서 물이 터지는 걸까?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숨 쉴 때마다 나오면 거기 뒤에 있던 거기에서 물이 샥 하고 터지는 거겠지?
2: 싸우고 난 다음에 힘이 드니까 숨을 쉬러 나와서 등에서 물이 터지는 거야? 그렇구나. 둘 다 고래를 너무 잘 그리는데?
0: 고마워.
2: 자, 좋아요. 우리 그림남매. 그림남매가 생각한 오늘의 속담은? 오늘은 누구부터 말해볼까?
4: 이번엔 너부터 해.
0: 오케이.
4: 우와, 고래를 엄청 크게 그렸네.
0: 짜잔. 고래 엄청 크지? 나는 이렇게 그렸어. 왜냐면 고래가 물속에서 있다가 숨이 찰 때는 나오잖아. 그래서 숨을 쉬고 나서 고래 등이 터지니까 고래가 등이 터지니까 고래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큰 고래가 등에서 물이 폭발하는 장면을 그렸어.
2: 고래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숨이 차니까 나와서 숨을 쉬기 위해서 등에서 물을 터뜨린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 좋아. 그럼 우준이는?
4: 이렇게 그렸어. 고래에 비해서 상어가 좀 작잖아? 그래서 상어가 다른 물고기보다 크고 터키

0: 생각을 표현하는 우리는
1: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0: 도 강하고 세다고 막 잘난 척하면서 자신감 넘치게 다녔는데 결국엔 모래 고래 때문에 큰 고생을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1: 그렇구나. 그런 교훈이 뜻이야. 있는 속담이구나.
0: 그렇지.
1: 자, 좋아요.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속담이 무엇인지 라라가 알려줄게.
0: 그래.
1: 뾰로롱. 오늘의 속담은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바닷속에 사는 생물 가운데 가장 큰 고래가 싸운다면 작은 생물들은 아무래도 피해를 입을 수 있겠지.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이라면 대표적으로 새우를 생각했거든. 그래서 큰 고래끼리 물살을 일으키며 싸우다 보면 작은 새우는 그 사이에서 등이 터져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고래처럼 강한 사람끼리 싸울 때도 새우같이 약한 사람이 그 사이에 끼면 피해를 보기도 하잖아. 이럴 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라는 말을 썼어. 언니와 오빠가 내 방에서 다투는 바람에 내 물건이 망가졌다면 이렇게 얘기해. 언니와 오빠가 싸우는 통에 내 물건이 망가지다니. 완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네.
2: 오늘의 속담은
3: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0: 강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통에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뜻.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0: Sim, rico.
1: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와, 박쥐. 박쥐, 박쥐.
1: 진짜 한 경우.
2: 오, 오, 오.
1: 뭔가? 코모리.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만나서.
2: 인권 문제에 관계하는 그룹とか, 또 한국からも, 来られるとか.
0: 와, 박질.
1: 그래, 꼬머리는 흔들었어. 미술사마리가 아니면 치우 있으려 했는데.
0: 44년, 45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が作る時に暗号で呼びたいということで頭文字を取って高槻の田地下の地倉庫の倉

근데 이제 기록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들도 더 많았을 것으로 또 추정이 되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 내몰리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서 그 목숨을 잃고.

0: 이제 저는 20살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깨는 그런 장르들, 또 색깔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1: 난 도시 처음
2: 그때가 아마 제가 막 고3, 20살 딱 됐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수가 되고. 사실 어려서 이렇게 명확한 그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3: 회사를 떠나고 사라지셨잖아요.
2: 네. 네, 사라졌죠.

어떤 제약도 없이 완전한 독립적인 상태가 되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보자. 살기가 나올 때 살기를 썼는데 뭔가 김예림이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영어로 써볼까? 라는 생각에 그냥 링킴으로 썼는데 크게 각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써내려가면서 아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10년 동안 좀 당황을 하기도 하고 이번 앨범은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이거를 하나로 마무리하는 총정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링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앨범을 새로 내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사실은 이 앨범 곡들을 처음 들려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밴드분들과도 이렇게 처음 또 맞춰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떠실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면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번 앨범을 좀 기획을 하기 시작했을 때 1번부터 7번까지의 스토리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적은 다음에 전체를 작업을 했습니다. 각 트랙이 가진 어떤 제가 지났던 감정과 그 특정한 시기들이 담겨 있는데

가수가 되고 또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저의 모습이 되게 이질적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딜까? 라는 그 감정들을 초반부에는 조금 더 그 길 잃고 방황한 듯한 그 감정들을 더 메인으로 담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저를 찾아 나가면서 좀 빛으로 향해서 가는 그래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느낌이 꽤나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제너레이션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발매하기도 전에 이미 번아웃이 왔었어요. 어떤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가 없는 상태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어떤 순간이 와야 얘기하게 되는. 근데 그만큼 조금 솔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찾는 데 있어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것들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솔직하게 담을 수 있을까

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게 딱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저를 찾는 어떤 과정을 지나서 긴 통로 같은 그 시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그래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파도가 지나간 다음엔 되게 잠잠해지는 게 있는 것처럼 시니어 아티스트는 다양하게 기억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심에는 사실은 그냥 저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는 뭐 비주얼이나 음악의 스타일은 달라도 인간으로서의 저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멋진 밴드분들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키보드 겸 밴드 마스터이신 이지훈님, 기타의 최준환님, 그리고 베이스의 성근 언니, 드럼의 장재민.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밴드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같이 좀 따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윤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떤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노래방 같은데. 그런데 가면 딱 느낌이 오죠. 분명히 마이크는 둘이 쥐고 있는데 진짜 노래라고 할 법한 건 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좀 잘하나? 다른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솔직히 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다혜 쟤는 나중에 가수 될 거야. 그럼 제가 어릴 때 주워 듣던 노래들이 다 디바들의 소울 음악이거나 R&B거나 휘트니 휴스턴 그리고 비욘세 진짜 좋아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처럼 노래하는 걸 따라하고 연습하고 혈관에 흐른다고 해야 되나? 제일 잘 어울리는 옷처럼 느껴져요.

이때 초반에는 이제 김투아 친구들이라는 그 대학 동기들과 한번 재밌는 활동 했었고, 그 뒤로는 오랜 시간 동안 방문치 유니버스 또

EBS 공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직접 짓는 음악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느껴지던 차에 처음 시작하는 비기너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되게 날 것의 자신감? 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안 냈어요. 제 음악을 잘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그래서 물러날 데가 없다.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마음으로 어금니 꽉 깨물고. 개미 엄청 조그만데 개미의 왕이라고 하면 되게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의 왕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나 봐요, 스스로. 프리스타일처럼 갑자기 그냥 뇌리에 딱 스치는 그냥 감각적으로 좋았고, 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제가 쓰고 싶은 게 뭔가 노랫말에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아도 그걸 제가 잘 불러버리면 그만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과감하게 쓰고 싶었던 건 썼던 것 같아요. 2, 3년 동안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20대 중반에 돈도 없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술을 정말 정말 많이 마셨어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제가 정말 많은 글들을 아카이빙 해놨더라고요. 그 제 앨범 중에 어떤 밤은 삶보다 길어라는 그 문장이 그때는 제가 되게 삶보다 긴 밤을 보냈었었나 봐요. 제가 대문호처럼 집에다 그냥 그 싸구려 와인 한 병 까놓고 얼굴 시뻘게 돼서 그냥 막 이렇게. 그러나 그게 아주 음료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역대 최고였습니다. 제 인생 순간 중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뭔가 공인받는 느낌이었어요. Let's go, let's go! What?

진짜. 아, 방금 진짜 기분이 좀 많이 이상했어요. 방청.

신청할 때 사연 적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한 분께서 자기가 쓰신 사연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읽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외로운 사람들은 개미 생각 자꾸 하게 되나 봐. 이게 올드보이 대사거든요. 이제 미도가 자기 아주 외로울 때 개미 환각을 보고 오대수 씨한테 얘기를 했던 대사인데,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처럼 개미들에게 일상을 침범당하던 시기에 이 앨범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5번 트랙 그녀의 손가락 금붕어의 가사들은 한줄한 줄이 나를 위해 지어진 처방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정하여 외이도염에 걸릴 때까지 즐겨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분 혹시 계세요, 여기? 너무 좋은 글 업로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신기해요. 저는 사실 앨범을 만들 때는 오로지 저만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노래가 어떤 식으로든 가다와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 저는 정말 이일 하기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좀 위로가 돼주는 그런 관계면 좋겠어요. 네, 생각해요? 저도 좋아요.

0: 저는 공연을 보러 오는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 일종의 뭔가 경외심 같은 걸 되게 느껴요. 누군가를 좋아한다거나 누군가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공연장까지 와서 대기하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너무 작고 한정적이에요.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거. 그것만큼은 진짜 절대 여러분들 배신 안 할게요, 저는. 저만의 일종의 다짐이거든요.
1: 여기서 이제 개그 콘서트 끝나는 빠바빵 코첼라 한 다음에 빠바빵 해외 진출 나아가서 그냥 꿈은 엄마가 꿈은 크겠고라고 했었으니까

0: 정도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환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로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한국의 여러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그 산업들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기반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강판이, 선박은 한 척당 수만 톤의 두꺼운 후판이 들어가며 건설 역시 철골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철강은 특정 산업의 부품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작동하기 위한 기반 소재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산업. 그래서 기간 산업 중에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포스코가 있죠. 특히 광양제철소는 단일 제철소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강판, LNG 운반선용 후판, 송유관용 강관까지 가장 까다롭고 고부가가치 철강을 생산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제철소 하나 없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산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국 제조업의 출발점이자 기반 산업인 철강 이야기입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 불립니다. 자동차도 배도 건물도 기계도 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찍부터 제철소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철소를 짓는 시도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958년 이후 종합 제철 건설을 네 차례나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돈을 빌려줄 곳도 없었습니다. 제철소는 단일 투자로는 당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했고 외국 자본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차관단을 꾸려 자금을 조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세계은행과 미국 국제개발처가 잇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제철소를 지어봐야 수입 철강재를 쓰는 이만 못한 거대한 부실기업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철강은 그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의 토대였기 때문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철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자동차도 조선도 기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한 산업의 손익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을 보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제철은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이 1960년대 한국 앞에 놓인 숙제였습니다. 자본을 구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제철소를 지을 입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제철소는 원료를 들여오고 제품을 실어내는 일이 핵심이라 항만이 곧 생명선입니다. 처음 후보에 오른 곳은 울산과 삼천포였습니다. 포항은 명단에 없었죠. 그런데 막판에 후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북 영일만이 떠올랐습니다.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깊은 바다를 끼고 있었고 제철에 꼭 필요한 냉각수를 구하기 쉬웠으며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두루 유리한 자리였습니다. 1967년 정부는 영일만을 최종 입지로 확정합니다. 그 이름을 따 1968년 4월 회사가 세워집니다. 포항종합제철,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정부와 대한중석이 자본금 4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대한중석은 텅스텐을 수출해서 1960년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책임지던 국영기업이자 자금줄이었습니다. 1970년 4월 영일만 백사장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여기서 포스코는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제철소는 보통 샘물을 뽑는 제선공정에서부터, 즉 생산 순서대로 짓습니다. 그런데 포항 제철소는 거꾸로 완제품을 만드는 아변, 제강공장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죠. 건설 기간이 짧은 아변 공장을 먼저 완성하면 수입한 반제품으로 당장 완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다시 나머지 공장 건설에 투입한다. 짓는 동시에 벌어서 그 돈으로 마저 짓는 방식. 자본이 부족한 후발 진입자의 단계적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6월 9일 새벽 용광로에서 첫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훗날 이날을 기념해 철의 날로 지정합니다. 1973년 첫 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곧바로 확장에 들어갑니다. 1973년 103만 톤에서 1983년 910만 톤, 10년 사이 생산 능력이 9배로 불어났습니다. 증설에는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뒷받침했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가동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이듬해인 1974년에는 수출 1억 달러와 출하 100만 톤을 동시에 넘어섭니다. 수출 경쟁력은 바로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외국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건설된 제철소는 그만큼 낮은 생산비로 철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포스코는 미국과 타이완을 시작으로 20개국이 넘는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합니다. 포스코는 여기서 얻은 이익을 배당이 아니라 설비 증설에 몽땅 재투자했습니다. 수익이 설비를 키우고 확장된 설비가 더 큰 이익을 만드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톤당 원가는 낮아져 규모의 확대가 곧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항이 만든 철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성장을 떠받친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습니다.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포항 하나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와 포스코는 제2 제철소 건설에 나섭니다. 입지로는 전남 광양만이 선택됐습니다. 수심이 깊고 공업용수를 구하기가 쉬운 자리로 바다를 매립해 세운 국내 최초의 제철소였습니다. 포항과 광양을 합쳐 약 2,080만 톤. 포스코는 세계 3위 철강사로 올라섭니다. 두 제철소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포항은 여러 종류를 만드는 다품종 체제로, 광양은 한 종류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특화됐습니다. 광양 준공으로 외형은 세계 정상급에 올랐지만 내외 여건은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세계 철강 시장의 성장이 둔화됐고 시장 개방이 빨라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소유 구조가 변했습니다. 포스코는 출범부터 정부가 세운 공기업이었습니다. 1988년 주식 일부를 국민주로 공개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민영화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했고요. 약 3

4년에 걸쳐 민영화가 완료됩니다. 공기업으로 출발한 제철소가 시장의 기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자생적 생존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결국 기술 경쟁력 확보죠. 전통적인 제철은 철광석과 석탄을 미리 덩어리로 가공해 고로에 넣습니다. 이 과정은 큰 설비와 비용이 들죠. 하지만 파이넥스라는 공법은 이 단계를 통째로 건너뜁니다. 기존 제철 방식은 철광석과 석탄을 미리 가공해야 했습니다. 파이넥스는 이 과정을 줄여서 비용과 탄소 배출을 함께 낮춘 기술이었죠. 포스코는 1990년대 초 이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07년 5월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선진 철강사들도 끝내 해내지 못한 일을 후발주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독자 개발한 파이넥스 공법을 중국과 인도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해 쓰던 기술을 이제는 사용료를 받고 넘기는 그런 수준에 올라선 것이죠. 해외로 나가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최초의 일관 제철소를 세워 운영을 맡았고요. 2026년 인도 최대 철강사와 손잡고 대형 제철소 건설에 나섰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본 추격자가 선도자로 바뀌는 순간이 철강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주축은 포스코이지만 하나의 기업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이전부터 동국제강이 있었습니다. 1954년에 출발했지만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고로 방식은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동국제강은 고철을 녹이는 전기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든 철근과 형광은 건설용 철강의 핵심 자재가 되었고요. 동국제강은 지금도 이 분야를 대표합니다. 최근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전기로 방식은 오히려 강점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관 제철 사업의 벽을 넘은 기업은 현대제철이었습니다. 그 뿌리인 인천제철은 1978년 현대그룹에 인수된 뒤 오랫동안 전기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로 성장한 현대그룹에게 철은 늘 아쉬운 소재였습니다. 후판과 강판을 외부에서 사다 써야 했기 때문이죠. 1970년대부터 종합제철소 건설을 시도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공급 과잉을 우려한 정부가 환영하지 않았죠. 전환점은 1997년 한보철강의 부도였습니다. 당시 한보는 포항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일관 제철소를 꿈꾸면서 충남 당진에 대규모 제철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 무리한 투자 끝에 무너졌고요. 외환위기 직전 한국 경제를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부도 이후 방치됐던 당진 제철소를 현대차 그룹이 2004년 인수합니다. 현대는 이 부지를 바탕으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진에서 첫 쇳물이 나옵니다. 포스코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일관 제철소 갖춘 기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죠. 공급 안정성은 높이고 원가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대제철의 등장은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자동차 강판 최대 수요처인 현대기아차는 포스코의 중요한 고객이었는데 더 이상은 아닌 거죠. 오랫동안 포스코의 독점에 가깝던 철강 산업은 이제 두 회사의 과점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이 구도 재편은 후발주자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빼앗은 게 아니라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완성차로서는 소재를 조달할 곳이 둘로 늘면서 가격을 협상할 힘을 함께 얻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철강 산업은 안팎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그리고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수요 쪽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막대한 철강 수요를 부릅니다. 건물 골조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와 냉각 인프라까지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강제의 종류와 양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로봇과 태양광, 수소 생산 설비 같은 새로운 산업이 철강 수요의 다음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재건 수요도 변수입니다. 한국 철강사의 직접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재건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철강 수급 전체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필요한 초고강도 강판과 핫 스탬핑강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탄소 공정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철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저탄소 전기로와 특수강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대량 생산보다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을 추진하면서 철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적은 탄소로 생산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고급 소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의 변화는 단순한 공정 개선이 아니라 원료와 기술, 경쟁 방식 자체가 바뀌는 산업의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한 힘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철강 산업이 어떻게 불모지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갖추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그 한류가 일으킨 문화 관련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해도 용룡이 나라시라.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하거나 마음이 심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또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혼란스러울 때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할까 자책감 가지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들을 겪고 또 궁금해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강연에서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10편에 나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시간은 나를 아는 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성격이 많이 변했어. 저 친구 성격이 좀 특이한 것 같아. 성격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성격보다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도 하죠. 성품. 성격과 성품은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하는 아주 다른 차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은 기질이라고 합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잘안 변하는 것들을 기질이라고 하죠. 그 개체가 태어날 때 혹은 출생 직후 초반기에 형성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잘안 변하는 안정적인 성향을 말할 때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격과 그리고 IQ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억력, 연산력, 생각의 스피드 같은 IQ적 요소나 아니면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같은 이런 성격적 요인이 잘안 변하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거쳐서 크게 바꾸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바꾼다고 한들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거기 봐. 김경일 교수가 얘기했어. 사람 안 변한대. 인간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기질이 안 변한다고 말씀드렸지, 인간이 안 변한다고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니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성격은 잘안 변하지만, 정말 좀처럼 잘안 변하지만, 성품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 자, 그렇다면 성격과 성품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최소한 성격에는 다섯 가지의 큰축 혹은 큰 요인이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오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빅5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일단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경증적이다. 즉,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차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실성의 차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최종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다섯 가지에 더해서 특히 한국인에게는 하나가 더 있다. 이것까지 들어가야 그 사람의 성격적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더 많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님 같은 연구자들은요, 정직 겸손성이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이게 여섯 가지 차원으로 그 사람의 성격적 차원을 설명하는 게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의 성격적 차원에 기반한 것들은 이제 한번 잘 형성이 되면 이후에 크게 변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격을 우리가 알아보면

본다는 건요, 의외로 다양한 방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격 검사라고 하면 일종의 설문조사 형태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기질적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 이미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에 상당한 모양새가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fMRI와 같은 장비로 뇌를 촬영해도 성격적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의 길이가 태아 시절에 각기 다른 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같은 각기 다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2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손가락의 길이의 비율을 보면서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성격을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 지표들은 의외로 우리 신체에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격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성격 검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 보면서 또 성격 검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MBTI예요. 사실 MBTI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성격 검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쁜 검사, 잘못 만들어진 검사여서 그럴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보면 MBTI는 잘 만들어진 검사인데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고 봐야 됩니다. MBTI 정말 많이 해보시죠? 그런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와, 작년이랑 달라. 야, 나는 지난주랑도 다른데? 왜 성격 검사라고 생각하시면서 MBTI의 검사 결과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시는지요? 즉, MBTI는 무엇을 측정하기는 측정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즉 잘 변하는 측면을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MBTI는 무엇을 보는 검사이냐? 당신의 지난 2년 혹은 3년 동안의 사회적인 얼굴 혹은 어떤 사회적 가면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보는 검사,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죠. 실제로 홈스쿨링을 하면서 엄마가 자기의 딸에게, 딸아,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검사이자 일종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MBTI에서 만약에 ISTJ가 나왔다, 그러면 나의 성격은 ISTJ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내가 지난 2, 3년 동안은 주로 ISTJ적인 모습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또 나는 일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1993년에 처음으로 MBTI 검사를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STJ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3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저는 거의 40번 가까운 MBTI 검사를 해봤죠. MBTI 검사 종류 16가지죠. 저는 그중에 3개 빼고 다 나왔습니다. 아직 ENFJ가 안 나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 저는 ENFJ에 해당하는 모습을 아직 안 보인 거예요. 최초 공개합니다. 정말 재밌는 건 제 아내가 대부분 ENFP로 나옵니다. 저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 ISTJ로 나오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상부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검사를 처음 만든 의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ISTJ니까 ENFP라는 성격과는 안 맞아, 이렇게 낙인 찍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머, 내가 ISTJ의 역할을 하는데 이 친구는 ENFP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네. 오, 그럼 우리가 다 만나면 훨씬 더 합심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겠네. 우리 인간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정말 다양한 사회적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그들과 서로 협동 혹은 보완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한 그런 출발점으로 MBTI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BTI로 사람 뽑는 회사는 절대로 입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낙인 찍고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회사인 거죠. 성격과는 일부 상관이 있을 뿐 성격을 정확히

정확히 보여주는 검사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해보면 좋을까요? 정확한 검사 중에 하나인 핵사코어 검사를 추천해드립니다. 인간의 다섯 가지의 요인에 정직 겸손성까지 붙인 이 검사를 해보시면 여섯 가지 차원에서 내 성격, 특히 기질적인 차원들을 잘 알아보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핵사코 같은 검사를 해보신다면 균형 잡힌 나에 대한 접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을 정말 잘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심리학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계속해서 밝혀낸 사실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의 성격에서요. 자기가 잘 보는 자기의 성격 차원이 있고요. 오히려 타인이 잘 보는 나의 성격 차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성 같은 차원은 타인이 더 잘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실한가를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보다 타인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고백드리는데 저는 성격 검사를 해보면 성실성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의 많은 담임 선생님들과 지도 교수님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고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를 비웃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성실성은요. 잘 들여다보면 재미없는 일도 결국은 꾸준히 해내는 그런 능력과 관련이 있고요. 자기한테 잘 맞는 것을 찾아서 몰입할 수 있는 건 성실성의 측면에서 잘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서 마스터 혹은 대가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도 실제로 성격 검사를 해보면 성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고난 기질에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성실성 같은 측면은 타인이 더 잘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민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함과 관련된 신경증적인 측면들은 내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뛰어나거나 유명한 대가급의 예술가들이 이런 신경증적인 경향이 높죠.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웬만하면 다 허허허 하는 둔한 사람이 예술에 적합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예술과는 무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든 자기한테 중요한 탤런트 혹은 기질에 적합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호성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것 없이 인생을 너무 고독한 예술가로 산다는 건 그것도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고난 기질인 성격은 잘 안 변합니다.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말씀드렸죠. 거 봐, 김경일 교수도 얘기하잖아. 인간 안 변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격은 바꾸기 어렵지만 성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은 뭘까요? 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야, 그분 참 성품이 좋아. 혹은 그 사람 참 성품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내 성격의 단점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삶을 산다. 그럼 우리는 성품이란 단어도 아니고 승질머리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야, 그 사람 참 미성숙한 사람이야,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격이 좋다, 성격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노력하니까 이젠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만, 아우, 그분 참 성품이 좋으시지. 혹은 그 사람 성숙하지를 못해. 이런 표현만 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낸다는 게 뭘까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아우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능력을 잘 발휘하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좋은 성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 역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집중력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원한다면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하려는 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회나 진행을 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보고 난 다음에, 아, 요런 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성격의 단점을 드러낸다는 건 뭘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들쑤시는 거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들한테 집중하지 않고 무언가 하나의 아이템이나 사안에만 계속 골몰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을 보완하는 게 쉬울까요? 장점을 잘 갈고 닦는 게 쉬울까요?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단점을 보완한다기보단 내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거의 모든 심리학 연구에 나오는 결과죠. 그렇다면 내 단점은 그냥 놔두라는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성격적인 차원에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단점을 보완하는 게 낫죠. 이제 남는 질문은 뭘까요? 내 장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사람들은 나의 컨디션이 좋을 때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내고요. 그리고 같은 성격이라 하더라도 내가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내 성격의 단점을 보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컨디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나의 본질과는 좀 다른 정황적 요건들이 많이 반영된 거겠죠.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상당 부분 수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수면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외면받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성격적 장점 혹은 단점, 어느 것을 주로 보여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내가 어제 얼마나 잘 잤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았죠.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허비하지 마라. 잠은 죽어서 자라. 그런데요, 잠안 자면 죽죠. 그리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속상한 내 단점을 보여주기가 너무 쉽습니다. 최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간에게 수면이란 무엇인가를 보는 수많은 연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결과물들을 축적하고 있죠. 수면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일단 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는 엄청난 재정비를 하게 되죠. 카센터 한 번도 제대로 안 간 자동차가 오래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CPU의 역할을 다양한 재정비, 신체 재정비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리프레쉬, 리셋, 이런 기능들도 다 추구하죠.
심지어 잠자는 동안 뇌의 연결성이 깨어서 일할 때와는 다른 방향의

연결까지 만들어내서 충분히 수면하고 혹은 잘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잘 자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요. 잘 자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잘 자는 사람이 발명도 잘하고, 잘 자는 사람이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오늘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의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날 몇 시에 자서 몇 시간 잤나 한번 기록해 보세요.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시면 거기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월 모시, 날씨 맑음. 그게 아니라 모월 모시, 그 전날 11시에 자서 8시간 잤음. 왜냐하면 내 성격에 장점을 보여 더 성숙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내 성격에 기반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이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친구가 나의 안방에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는 거에 의외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은 얼마나 서로 잘해주나와는 별개로 좋은 거리, 적정한 거리를 서로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를 잘 판단하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영해서 얘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이 정도의 거리면 이 정도의 얘기는 서로 할수 있고, 이 정도 얘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과 지혜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은 겁니다. 성격보다 나와의 거리, 그 사람과의 거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그 사람에게 잘 투영하고 반영하는 게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성격은 타고나니 바꾸기 어렵다. 내 성격에 잘 맞는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 내 성격에 맞는 사회적 공존의 기술을 가지자. 이게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다라고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이내 성격에 맞는 사회적 공존의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건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제 우리 삶의 과업이나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20세기 초반에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40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50대 중반이죠. 과거에는요, 50대 중반이면 그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에 해당됐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중년이란 취급도 안 하고 노인이라고 취급됐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두 배, 세 배, 심지어 네 배를 살아가야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늘 같은 사람들만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수많은 주위 사람들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계속해서 가족처럼 지낸다, 이런 안일한 생각만으로는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이 들수록 성격이 좋아지는 사람 혹은 나빠지는 사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실제로 60, 70, 80이 넘어가면서 점점 더 성격이 이상해지고 까탈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고집스러워지고 마이동풍이 된다 이런 얘기 듣는 분들 계시죠?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

사람 성격의 단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70대보다 80대, 심지어 80대보다 90대에 더 어떤 일 있을 때 가서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고 심지어 고민 있으면 상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개인차가 더 커지죠. 이렇게 나이 들수록 무언가 더 좋아지는 분들과 아, 참 별로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의외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도 아니고요. 성실하다, 그렇지 않다도 아니고요. 바로 개방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정하는 걸로 나옵니다. 재밌게도 다른 성격 요인들에 비해서 영어로 openness,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의외로 후천적인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방성이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 내가 틀렸다라는 걸 심지어 깨닫게 해주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포용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개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방성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되거나 심지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지혜로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같은 사람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몰랐던 사실, 심지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바로 가깝고 깊은 관계가 아니라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강한 구속력은 없지만 느슨한 구속력에 다양한 사람들, 그렇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만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늘 무언가를 새로 배우셔야죠. 저도 붓글씨를 새우 배우면서 이제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요가를 배우면서, 또 어떤 분들은 문제를 배우면서. 우리 인간은 꽤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새로 배우는 걸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왜 괜찮았을까요? 일찍 죽으니까. 하지만 오랜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은 이제 과거에는 없던 양상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방성을 높이실 수 있게 되고, 그 개방성을 유지하고 심지어 계속 높일 수 있는 과정에서 정직 겸손성까지 갖추게 되면 이제 사람은요, 아, 저분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실 분. 그러면서 나보다 어린 후속 세대들과 훨씬 더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오늘은 나의 성격을 아는 법,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지는 내가 가진 장점을 잘 살리고 변할 수 있는 것을 바꿔나가자는 거죠.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게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허망하게 사는 것이 바꿀 수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하고 지나가는 거죠. 바로 이걸 적재적소에 제대로 실행해 나가면 우리 인생은 보다 더 지혜롭고 그다음에 좋은 성품을 향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우리 내면의 괴로움,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김종승이라고 합니다. 금융 IQ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을 쌓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금융에 대해 무지하다면 이를 지키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죠. 오늘 EBR을 통해서는 금융의 역할과 발전 과정을 역사 속 이야기들을 통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5세기경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신전 내부 가장 깊숙한 곳에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피스토 도모스라 불리는 비밀의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신을 기리는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주요했을 테지만 동시에 신전은 세속의 혼란과 폭력으로부터 차단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배계층이나 여러 도시국가들은 돈이나 보물, 귀금속, 문서와 같은 중요한 재산들을 신전에 보관하곤 했습니다. 신전 내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비밀의 방은 당시로서는 가장 안전한 금고와도 같았던 셈입니다. 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질 무렵 파르테논 신전에는 약 3,600만 드라크마의 은화가 보관되어 있을 만큼 그 규모도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화들이 비밀의 방에 고스란히 보관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전의 사제들은 자금이 필요한 도시국가나 개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대가로는 대략 10% 내외의 이자를 받았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무이자나 저리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금전 거래에서처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빌려준 돈을 떼이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곤 했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당시 유통되던 동전을 순도와 무게에 따라 평가하고 다른 동전으로 교환해 주는 등의 거래도 비밀의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전 본연의 기능 외에도 대출이나 자산 보관, 환전과 같은 초기의 금융거래가 성사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는 문명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하지만 문명의 태동부터 함께해왔던 금융은 로마 시대에 접어들어 오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 받아들인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노동 없이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으로서 제약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교회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일이었지요. 백성에게 돈을 구워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위해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양식을 내어주어서도 안 된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과거부터 이어져온 금융 관행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는 월 1%가 넘는 수준의 이자는 고리대금에 해당한다는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고리대금업에 종사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 교회로부터 파멸을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망 시에는 종교적 장례 절차가 허용되지 않고 동물의 사체와 더불어 매장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중세 시기 계속된 고리대금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대출을 비롯한 금융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금융활동에 종사할 여지는 없게 되었습니다. 중세는 금융에 있어서도 가히 암흑기라 할 만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 시기에도 금융은 필요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회는 신도로부터 거둬들이는 막대한 재산을 관리해야 했고 교회나 수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신해 필요하게 해당하는 일을 대신 수행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당시 성경 구절을 통해 금융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더라도 형제들로부터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 내용에 따르면 고리대금은 같은 형제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할 때만 금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되었고 이전까지 주로 상업에 종사해오던 유대인들은 대출업, 금융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 펴락하는 유대인들의 막강한 영향력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중세시대에 억눌려 있던 금융의 기능이 이들을 통해 일부나마 발휘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거친 후로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

지역 사이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환전상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환전상은 교역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화폐의 무게와 순도, 금속의 종류 등을 토대로 화폐의 교환 가치를 평가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교회법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과 돈을 교환해주는 것은 물물 교환의 일종으로 평가되어 교회법의 제한을 비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환전상이 거리 한켠에 천막을 치고 방카라고 불리는 자판을 펼친 채 업무를 수행한 데서는 오늘날 은행을 의미하는 단어인 뱅크가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상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환전상들은 점차 전문 금융가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이용해 화폐를 보관해주고 그 증표로 보관증서를 발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상인들은 보관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대금 지급을 대신하기도 했지요. 환전은 물론 오늘날의 결제 기능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까지 로마 숫자로 거래 내용을 기록해두던 이들의 업무는 이 시기 전래되었던 아라비아 숫자와 십진법의 발달에 힘입어 보다 정교하게 발전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어음이나 대출, 예금과 같은 분야로도 외연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소위 은행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후 메디치 가문으로 대표되는 중세시대 대규모 금융업자들도 출현하게 됩니다. 메디치가는 원래 피렌체를 중심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던 여러 가문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환전 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그 역할이 점차 중대해지게 됩니다. 당시 교황청은 유럽 전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헌금을 걷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디치가는 이 돈과 교황청의 재산을 보관하는 것은 물론 교황청을 드나드는 모든 자금의 창구 역할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제네바, 피사, 런던, 아비뇽과 같은 유럽 각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장부상의 이전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관리했지요. 돈을 직접 운반하지 않으니 도난의 위험도 없었고 높은 수준의 환율을 적용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메디치가가 없으면 교황청의 재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만큼 교황청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교황청을 등에 업은 메디치가의 사업은 더욱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메디치가는 고객의 신원과 재산을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었고 맡긴 돈에 대해 두둑한 대가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가는 당시 금지되던 이자 형식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로 재량껏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선물로 포장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교회법에 따른 제한을 교묘히 비껴가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대가의 수준은 은행의 이익에 따라 8에서 12% 수준에서 가변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현대적으로 보자면 예금이라기보다는 자금 운용 성과에 따라 보상 수준에 정해지는 투자 상품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메디치 가문은 재량 예금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환전이나 환원, 대출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을 분산했습니다. 오늘날 은행 업무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근대적 은행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리대금을 금지해오던 중세 기독교 교리와 금융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노력에 의해서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교회의 면제부 판매에 반대하며 종교개혁운동을 촉발했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초창기의 루터는 성경의 내용처럼 고리대금에 엄격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진행되었던 독일 농민전쟁을 전후해 이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목격하게 되면서 차츰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이자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들을 도울 목적으로 연 5에서 6% 수준의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츠빙글리,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시 기존의 입장을 정면으로 번복하지는 않았지만 종교개혁 이후 5% 수준의 이자는 사실상 용인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법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이자를 받는 것은 교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천년 이상 금융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족쇄는 종교개혁가들의 노력에 의해 비로소 풀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로는

메디치 가문을 주축으로 마련됐던 은행 모델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17세기 이후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 프랑스 등 유럽 각지에서 메디치 은행을 표본으로 한 은행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메디치 은행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들의 유산은 현대 은행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금융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을에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난해한 전문 용어를 떠올리게 되면서 거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모든 금융거래와 상품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생겨난 무형의 발명품이며 그 탄생과 배경에 관한 다양한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한 수단이다 하겠습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강연을 이렇게 짜다 보면 처음에 아예 어려워버리면은 다 포기해요. 그리고 앞이 좀 쉽고 만만하면 또 다 포기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 주에 해야 될 것들이 약간 어려운 거. 불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해서 한 2000년 동안 막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 있죠.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이렇게 스님들도 있고 어려운 테마인데 지난번에 잘 들었었던 분들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테마가 뭐냐면 누누이 강조했지만 불교의 핵심은 그게 어떤 가르침이든지 간에 자비가 나와야 돼. 자비의 염이 나와야 돼요. 나는 너무 똑똑해졌어. 나는 훌륭한 스님 됐어.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면 불교를 사실 이해를 못했다고 봐도 된다고. 어쨌든지 간에 자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발달한 게 이제 이 두 가지. 예, 무아랑 공이라는 테마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이 아가 있잖아요. 아가. 그 얘기만 하면 되겠다. 이거 봤죠? 치약 이름도 옛날에 있었어요. 이거 아트만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불변하는 영혼 같은 거예요. 영혼 내지는 본질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 아나트만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출발한 거죠. 근데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서 아를 써버린 거야. 나라는 소리를. 그래서 이게 내가 없다 이렇게 들어보면 좀 당혹스럽다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그러지?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라는 건 조금 이따 보고. 왜 이 무아가 여전히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들 혼낼 때 그랬잖아. 네가 했잖아. 제가 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만드는 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자아를 강요로 한다고. 너 일관적이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똑같은 음식을 해줬어. 한 번은 화를 내. 이거 싫어. 막 이래가지고 수제비를 안 해줬어. 두 번째 밥을 해줬더니 수제비 해달래. 그럴 때 어때요? 느낌이. 이게 뭐 왔다 갔다 해. 근데 사실 정상이거든요. 수제비 먹고 싶은 내가 있고 날이 있잖아. 수제비 먹기 싫은 날도 있고 먹기 싫어하는 나도 있어요. 불현듯 오죠. 어느 순간에 나 여기 가고 싶다 그랬는데 내일 여기 가야지 이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그닥 거기 가고 싶지 않아질 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친 거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문제죠. 이 아트만이라는 것들, 아라는 것들 사회에서 너무 많이 강요를 해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좋은 뜻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 한 명만 만나요? 한 명만 만나야지 정확하게 자아를 일관적으로 하면은. 이 사람도 만났다가 이 사람도 만나고 또 어떨 때는 오래 만났던 사람인데 멀어져가지고 안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지 간에 사회는요. 자아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 나라는 것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로 한다고. 치명적인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누워있는 나도 있고요. 게으른 나도 있죠. 계속 게으르지 않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굉장히 심심하다고 그거. 장마철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요? 진짜 지루해요. 계속 비 오고. 그럼 나가서 이제 장화라도 신고 뛰잖아. 그 자아와 이 자아가 일관적이

재밌는 건 진짜나 있죠, 진짜나. 어? 참나라고 쓰고 참나라는 말이 부사로도 쓰잖아. 아, 참나 이렇게. 그거 가지고 하는 대목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슬의 역설이라 하옵지요. 비루를 덜기 위해 저잣거리를 떠났던 자이오나 참나의 환영에 속았음을 알게 됐습죠. 참나라니 나참. 속았으니 냉큼 돌아올 밖에. 마음 깊이건 영혼 끝이건 나를 초월한 어딘가에 있을 나를 찾아 영영 헤매라뇨 참나. 먹지도 자지도 훼손되지도 않는 영롱한 참나의 이데아라뇨 나참. 비루할지라도 당신들과의 접촉면에서 이슬이 맺히죠. 이슬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나 아닌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내가 되는 영롱함. 나의 밤을 깊이 두드리면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아침이 드물지만 오기도 합디다. 당신이 기쁠 때왜 내가 반짝이는지 알게 되는 이슬의 시간. 닿았다 오면 슬픔이 명랑해지는 말갛게 애틋한 그런 하루가 좋습디다. 라는 시예요. 우리가 이슬 같은 존재다라는 것들을 김소훈 시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비루를 덜기 위해 비루한 삶이 싫어서 저잣거리를 떠났던 사람이래요. 참나의 환영, 착각에 빠진 거야.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상적으로. 어떤 가족과의 갈등이든, 애인과의 갈등이든, 부부간의 갈등이든, 벌어지면 둘 중에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어. 한 사람이 그 갈등 현장을 벗어나서 여행을 갈 거예요. 마음을 정리한다고. 아무 도움 안 돼요. 갔다 와서 자기는 각오를 다졌잖아? 딱 와봤더니 그 인간은 각오도 안 다졌어. 그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더 싸우게 돼요, 100%. 근데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참나를 찾는 거야. 여기서의 핵심이. 먹지도 자지도 훼손되지 않는. 어디 가서 찾을까? 그런 게 어딨어. 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참선도 하고, 나가 이 안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찾는 거야. 다이아몬드 같은 나를. 막 찾아봐. 언제 찾을 수 있을까? 밥은 먹고 찾아야 돼. 원래 처음 생각은 그래요. 그곳에 가서 혼자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겠다라고 갔던 적 있죠. 그럼 거기 가서 뭐 했냐면 의식주 생활을 해야 돼. 대부분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먹어야 되고 그냥 가서 돈만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거예요. 자기가 이슬 같은 존재라는 거. 여기서 핵심이 그런 거 같아, 이슬. 비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안에 뭔가 소중한 것, 나인 것, 멋있는 것, 다이아몬드 같은 나, 진짜 나가, 참나가 있으라고 생각해서 찾았는데 못 찾고 나니까 어떤 배움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루할지라도 당신들과의 접촉면에서 이슬이 맺히죠. 이슬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슬이 맺힌다. 그리고 이 이슬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맺히는 것이. 저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맺혀지는 것이. 돌아보면 이슬이 언제 맺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요, 머릿속에서. 이슬이 언제 맺히냐면 새벽에, 그리고 습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온도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잎사귀에 이슬이 맺히잖아. 세계와 관계하는 어떤 것들이야. 이슬이 안 맺힌다라는 건 뭐예요? 그 잎사귀가 실내에 있다라는 거야. 실내에 있으면 맺히질 않아요. 세계와 관계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김선호 씨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비루한 거리를 떠났잖아. 떠났다라는 거는 내가 살아야 될 곳을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집에 키우는 화분에 꽃잎에 잎사귀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아. 그런데 제대로 살아있다라고 그러면 바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이슬이 맺히잖아. 온도에 따라, 바람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생겼던 그 모습이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바깥을 돌아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이 음식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이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안 먹었던 음식인데. 옛날에 저는 저 뭐야, 대학 올 때까지 쫄면을 못 먹어봤어요. 뭐 그렇게 해주지도 않았고, 또 경상도 집안이라 우린 대충 먹거든요. 대학에 와서 쫄면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 쫄면을 먹어. 쫄면을 먹는 나예요. 나 쫄면을 좋아해. 그렇게.
세계를 접촉을 하게 되면 이슬이 맺힌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안 맺힐 수도 있고 맺힐 수도 있다.

근데 이슬은 예쁜 거잖아. 예쁜 나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여러분들이 돌아다녀서 이슬을 보면 알겠지만 잠시 동안 있다가 또르르르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엔딩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슬의 시간, 닿았다오면 슬픔이 명랑해지는. 이슬을 턱 건드리면 또르르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삶에 대한 대단한 비유예요, 그냥. 뭐 영원한 나 그런 게 없다. 사실은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이 돼서 그 맺혔던 게 그게 나다. 그렇게 이슬이 맺혀 나간다라는 게 김선우 시인의 참나라니 참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진정한 나, 변하지 않는 나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사람과 만나고 음식과 만나고 기후와 만나고 멋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맺혔던 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풍광 쪽으로 가서 갔다가 돌아올 때 있죠. 돌아오다 보면 내가 좀 변했다,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얻을 때 있잖아. 그렇게 나는 만들어졌다가 또 또르륵 떨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김선우 씨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묘하죠? 처음에 찾았던 건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굳건한, 네, 그런 어떤 영롱한, 변하지 않는 자아를 찾았는데, 갔다가 돌아오면서, 어디를 수행을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만 벗어난 거지 거기 가면 또 다른 세계가 똑같이 열리는 거야. 밥도 먹어야 되고 저 화장실도 가야 되고 우리 인간은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나라는 표현을 써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관적이려고 그래버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을 만나는 나도 나고 이곳을 좋아하는 나도 나고 이 책을 좋아하는 나도 나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 그곳이 잠깐 나한테 맺힌 이슬 같은 거예요. 예쁘게. 후반부만 읽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후반부 시에 여기 우리한테 이제 권고하는 이야기. 비루할지라도 당신들과의 접촉면에서 이슬이 맺히죠. 이슬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나 아닌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내가 되는 영롱함. 나 아닌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내가 된다고. 이슬이 안 맺힌다라는 건 슬픈 거예요, 사실은. 이슬이 맺혔다라는 건 뭐냐면 근사한 어떤 나 아닌 거랑 만났다라는 거야. 너무 예쁜 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라는 존재는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속지 말기. 거기에 자유가 없어진단 말이야. 할수 있어요. 그렇게 새로 만나야 또 이슬이 생기죠. 집안에 가만히 있는 화초에는 절대 이슬이 맺히지 않듯이, 화초가 바깥으로 나가서 바람도, 기후도, 습도도, 적당한 온도도 만나야지 생긴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요. 불교 역사를 보면 동아시아 불교는 선불교예요. 그러니까 선불교의 전통은 우리 교과서에도 배웠지만 자기가 부처가 된다라는데 포커스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산사에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잖아요. 성불하세요라는 얘기를 들을 거야. 원래 불교에서는 자기가 부처가 되려는 거예요, 그냥.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다 부처가. 시타르타가 처음에 자유로워진 사람이고 부처가 된 사람이고 옆에 잘 자란 부처들이 계속 있죠. 우리 저 미륵불 보시잖아. 미륵이란 사람은 마이트레야라는 인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정상적이면 불상이 될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염색한 머리에 불상, 마스크 쓴 불상,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 그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계속 늘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부처가 될 때까지. 선불교는 더 강한 거예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무아라는 것도 이 선불교식으로 변형이 되는 게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비유예요. 다나소불 에피소드라고 요게 다나가 뭐냐면 이게 스님 이름이고 소자가 소각한다 있죠. 소각. 태운다. 그리고 부처가 부처야. 그러니까 다나가 부처를 태운다라는 에피소드예요. 이 다나소불 에피소드에 무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걸 한번 제가 에피소드를 들게요. 다나라는 스님이 겨울에 산을 가는 거야. 사찰에 불문율이 있어요.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재워줘야 돼. 다나가 어느 사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가다가 밤에 산 힘들잖아. 막 눈도 내리고 있는데 어느 사찰에 묵으려고 이제 뚝뚝뚝 두드린 거야. 근데 겨울에 손님 오면 짜증나잖아. 진짜 짜증난다. 또 밥도 다 먹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딱, 다나가 딱 들어오니까 그 사찰에 스님 한 분이 있었어. 그냥 장작도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승방해서 이렇게 따뜻하고, 아, 이제 자야지. 이러는데 갑자기 뭐, 다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재워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해.

짜증은 나는 거예요, 짜증은. 그래서 자기 승방에 재워주면 되잖아, 장작 폈던 따뜻한데. 거긴 재워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디 자냐면 대웅전 있죠, 대웅전. 그 대웅전에 머물게 했어요. 그 대웅전은 사람이 안 살잖아. 그러니까 불을 안 떼요. 한겨울에 거기서 자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그 스님은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간 거죠. 아유, 내일 또 공양도 먹여야 되고, 저 중이 왜 와가지고, 중들은 겨울에 나 돌아다니면 안 돼. 막 이러고 있는데, 대웅전 쪽에서 불빛이 비치는 거야. 불빛이 비치면 안 되잖아, 거기는. 무슨 장작을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웅전 문을 열고 딱 가봤더니, 다나 스님이 뭐를 했냐면, 그 사찰의 대웅전에는 목불을 모시고 있었어요. 나무로 된 불상. 그거를 내려가지고 도끼로 탁탁 쪼개가지고 뭐 손가락도 태우고 있고 이렇게 불 쬐고 있는 거야, 이거. 뭐 이해되죠?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 스님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뭐랬어요. 아니, 중이 어떻게 부처를 불태우냐? 그때 다나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태운다. 딱 그랬더니 다나한테 화냈던 스님이 한마디를 한다고.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느냐? 이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목불이었잖아. 처음엔 뭐라 그랬어? 목불은 숭배해야 되는 대상이잖아. 그런데 다나 스님이랑 얘기하다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나무에 불과한 거야. 한 사람이 얼어 죽는 게 나아요, 목불을 태우는 게 나아? 이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나가 가르쳐준 거야, 그 스님한테. 목불은 뭐예요? 평상시에는 부처여도 돼. 비상시에는 뗄나무여도 된다라는 거야. 아나트만, 기억나죠? 무아, 본질이 없어요. 원래 주어진 본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두 사람 얘기를 통해서 다나가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주어진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목불 무아, 나무로 된 부처에는 아트만, 불변하는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재밌는 거에 이 다나소불 에피소드의 핵심은 스스로 그 스님이 말하다가 깨우쳐버린 거. 헉! 이러게.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냐? 와, 이건 반전이에요. 두 가지가 번뜩 온 거야. 하나는 목불. 얼마나 지금까지 닦았겠어. 아이고, 우리 부처님 하면서 닦고, 아침마다 닦고, 닦았잖아. 근데 갑자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나무에 무슨 사리가 나오냐고. 그 얘기로 이제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부처에는 자아가 없죠. 목불에는 자아가 없어요. 금으로 된 것도 금일 뿐이야, 사실은.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기 칠판 있잖아, 칠판. 이 칠판도 떼써야 된다니까. 이거 떼쓴다라는 생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닥에 앉기 힘들면 이거 뜯어가지고 이 위에서 자도 돼. 나무 판자에서 자면 시원하다? 하실 수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안 해. 우리 이거 안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를 가만히 봐봐. 이 무아의 가르침과 다나소불을 짐작을 하면 책상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책상에는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지. 아이가 학교만 해도 봐봐요. 학교에 데스크 위에, 책상 위에 아이가 딱 걸쳐 앉으면 선생님들이 일단 짜증은 나잖아. 우린 교육은 뭐라고 배웠는지 아세요? 부처는 태우면 안 되고요. 부처는 부처야. 책상은 책상이야. 컵은 컵이야. 컵에다가 식물도 키울 수도 있고 컵에다가 구슬도 모을 수도 있잖아. 그럼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젓가락의 본질은 밥 먹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배웠다고. 그렇게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물들을 다 보세요. 뭐 주어진 게 있어.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거예요. 창조력이라는 것, 목불이 뗄나무가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창조력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모성. 모성과 불성은 똑같은 거야. 모성이 있다. 여자한테 모성이 있다. 헛소리예요. 이런 게 어딨어. 없다니까. 어느 여성분이 나한테 모성이 있다 그러면 답 끝난 거예요. 그분은 자유롭지 못해, 절대.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면 알아. 나는 영원한 딸인 것 같다, 느낌이. 뭐 이런 느낌도 사실 들은 거예요. 남자한테는 남자의 성질이 있고 어른은 어른인 게 있다 그러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부자연스러운 거야. 어른인 척하면 못 노는 사람들 많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놀게 하려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찾아가는데 어머님들이 왜 잘해주는지 알아요? 돈 주고 갈 거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야. 그리고 자꾸 돈 줬다고 그래서 나랑 같이 놀자고 그러지.

수수마, 동물학 놀때 제일 편해요. 어른인 척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막 놀아도 되잖아. 친구는 나한테 그걸 강요 안 하잖아. 너는 부처로만 있어야 돼. 이런 걸 강요 안 하잖아. 이 모성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야. 여성한테는 모성이 있다? 이것도 문제인 거야. 이거는 마치 책상은 책상으로만 있다. 아, 책상 힘들면 이렇게 편하게 걸쳐서 앉아도 되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보수적인 사람들은 사물마다, 사건마다 다 본성이 있는 거야. 아까 다나 스님을 만났던 그 스님은 처음에 보수적이었다는 거 알죠? 부처는 부처인 거야. 그냥 그건 본질이 변하면 안 돼. 다나 스님이 가르쳐준 건 뭐야?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어떻게 관계 맺느냐?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라는 거를 마음대로 관계 맺는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어떤 방향이라는 건 맞아요. 모성 신화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 분들 많아요. 사실은 아주 자애로운 엄마 막 이런 거, 아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날라리 엄마도 괜찮다니까. 난 남자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안 돼. 사실 너무나 여성적인 경향이 많은 어떤 친구가 남자라는 강요 때문에 힘들게 사는 젊은이들 많아요. 여성분도 그렇죠. 한 10대 정도. 말괄량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를 참으려고 그러고. 아유, 답이 없다. 그 중에 있죠.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 요소들 다 있어. 남성적인 측면도 다 있어요. 그거 변해도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본질, 아까 얘기했던 거. 목불은 죽었다 깨나다. 내가 얼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목불로 대웅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답 없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사실은 무아라는 가르침이 동아시아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느낌이야. 집착에서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고정된 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요 신화에 갇히지 말라고. 어느 때 엄마 노릇할 때 있어. 아닐 때도 있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 사람이 자유로운 거야. 반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엄마 노릇을 계속하도록 강요되는 분위기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싸워야 돼. 무슨 본성 있죠? 뭐 부성, 모성, 무슨 본성 들어간 건다 보수적인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그래야지 자유로워져. 누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자꾸. 너 일관적이어야 돼. 너 아이 낳았으니까 엄마야. 계속 엄마로 해야 돼. 애가 자고 있는데 무슨 엄마라고 해요. 엄마 노릇을 뭘로 해? 애가 자는데. 뭐, 나가서, 그 거실에 나가서 덤블링을 한다든가. 무슨, 뭐, 이런 어떤, 뭐, 다른 것들을 해야 되지. 계속 아예 자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애 쳐다보는 엄마들 무섭다. 스토커다, 스토커. 그런 제 도발들을 하지 말아요. 예. 네. 모성 이런 것들, 무슨 본성, 본질 이 얘기 들으면 콧방귀를 껴야 돼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거기서부터 일단은 그 기본적인 자유라는 느낌이 오는 거야. 자유로워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알죠?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지는 게 무서운지 아세요? 사랑에 빠지면 내가 자유가 있냐 없냐라는 거 금방 아니까 그래. 얌전해. 사랑하는 사람 없으면 10시에 들어오라. 근데 갈 데도 없어. 누구랑 있을 시간도 없고 빨리 들어가. 심지어 6시, 7시에 들어가. 할 일도 없으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대상이 이성이 아니어도 되고요. 뭐 인간이 아니어도 되지. 영화 좋아해봐. 영화만 좋아해도 당장 문제죠. 오늘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어떤 뭐 집착이죠. 어디에 붙으면은 목불은 부처다. 뭐 이런 거에 붙어 있으면은 그거에 쫄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기는 힘든 거지. 예.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선불교는 내가 주인 되는 거엔 굉장히 강한데, 그 다음에 주인 되고 나서 내가 얼마만큼 타인을 아끼고 타인을 아파하고 이 감각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당당하고 주인다워야, 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로 비추어 본다면 그닥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선불교에서 주인 된다라는 느낌의 무아, 자유로워진다라는 무아를 봤는데, 원래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어쨌든 핵심적인 가르침은 자비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래 문맥으로 조금 들어가 봐서 바로 무아를 들었을 때 자비의 느낌이 바로 들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내일 시간에 강연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 나의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눈이 없으면 끝나는 거야. 아들아, 지금 극락에.

사람이 올라가 있단다. 이러지 말자고요. 아이도 다 알아.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도 않지만 순간적이지도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야.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오늘의 키워드는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한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많지 않죠. 이번 시간은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궁금한 사람,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10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분들이 건강한 삶을 실천하기 위한 지식과 의욕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건강이란 병이 없거나 하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삶이란 무슨 뜻일까요? 건강한 삶이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건강이 결과라면 건강한 삶은 그 원인이고 과정에 좀더 중심을 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삶의 6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먹으면서 체중 관리하고, 충분히 운동하고, 술답배처럼 해로운 거 피하고, 게임, SNS 같은 중독성 있는 행동을 절제하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이죠. 이 6가지를 지키고 살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건강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쉬운가요? 이 여섯 가지를 어떻게 다 하나 걱정부터 될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시도해봤는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술 끊는 사람 주변에 많이 보셨나요? 체중을 조금만 줄였으면 좋긴 하겠는데 또 이것도 잘안 되죠. 그러니 이 많은 걸 어찌 다 하고 삽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쉽진 않지만 의외로 도저히 못할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긴 합니다. 체중관리나 운동 등 각각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건강한 생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위에 여섯 가지 중한 개만 해보기로 마음먹으면 그걸로 절반은 된 겁니다.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섯 종류 생활 방식을 한 번에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히려 가장 큰 실패 원인이죠. 딱한 가지만 속는 셈 치고 해봐야겠다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섯 가지 생활 방식은 모두 연결돼 있거든요. 한 가지 생활 방식이 좋아지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함께 좋아질 겁니다.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붙을 겁니다.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건강선순환이 시작되고 모든 부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건강한 삶은 또 주변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거고요. 혹시 그 중에도 뭐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물론 운동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운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체중 관리에도 게임, SNS 같은 행동 중독을 줄이는데도, 잘 쉬고 잘 자는데도 운동이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운동하면서 사는 것이 곧 건강한 삶인 셈이죠. 체중 관리는 건강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직결된 문제라서 요즘은 정말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관심이 많은 일이죠. 이 다이어트 시장 규모가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용하다는 비법도 아주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걸로 팔레오 다이어트, 구석기 식단이죠.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애킨스 다이어트 등도 있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연예인 이름을 딴 다이어트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이어트 비법들이 새로 나오죠. 이렇게 많은 비법이 자랑하는 그 효과가 사실이라면 비만이 예전보다 조금은 줄어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좀처럼 비만율이 낮아졌다는 통계 자료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성인 남성 비만율이 무려 46.3%니까 절반은 비만인 셈이죠. 그럼 이렇게 체중 관리에 관심도 많고 쓰는 돈도 많고 비법도 많은데 왜 오히려 비만율은 높아만질까요? 일단 그 용하다는 다이어트 비법들이 대부분 엉터리라서 그렇습니다. 이 그럴듯한 비법들은 쉽고 화끈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정작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체중 관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다이어트 비법은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이 안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시도하기 전보다 살이 더찔 가능성도 커요. 이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살을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들 다이어트 비법들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서 장시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한 여가수 다이어트 비법은 하루 칼로리 소비량을 500kcal로 제한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수 본인도 계속 체중이 오락내리락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단기간 불굴의 의지로 살을 빼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칠 대로 지쳐서 극단적 식단을 포기하고 원래 체중, 아니 그 이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이어트 비법은

특정 음식 종류나 영양소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결핍을 일으킵니다. 결핍이 생기면 일단 참는 것이 힘들죠. 그리고 결핍되었던 것을 부족해진 만큼 채우는 것보다 더 많이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즉, 결핍, deprivation은 과보상, overcompensation을 동반합니다. 탄수화물을 과하게 줄이면 탄수화물을 필요한 것보다 더 당기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몸이 줄어든 탄수화물 양에 맞춰 살기 위해 또 변합니다. 적은 양의 탄수화물로 전만큼 에너지도 내고 지방도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탄수화물이 효율이 올라가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셋째, 다이어트 비법은 자포자기 효과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엄격하게 식단을 제한하는 다이어트 비법을 따르다가 그만두게 되면 자포자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에이, 나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거죠. 단 것을 제한하는 식단을 지키다가 그만두게 된 여성들이 과자를 폭식하게 되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비법들이 정상적인 생활에서 따르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석기시대 다이어트는 구석기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생활 환경과 식단이 너무도 달라졌죠. 세상을 구석기로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요. 연예인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의 삶은 대부분 일반인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 특이하지 않은 다이어트 비법을 따를 때도 친구들과 밥 한번 먹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이어트 요구한 비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럼 어쩌란 말이냐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꼭 하기로 하고요. 의외로 다이어트보다 더 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너무 날씬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TV에 나오는 사람들하고는요, 더더욱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 세끼꼭 마음껏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과음한 다음날, 숙취로 고생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머리도 아프고, 속도 미식거리고, 술 생각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은 느낌. 이 세상 제일 불쾌한 일중 하나죠. 이른바 현자타임도 찾아옵니다. 식도 좀 줄이고, 술도 좀덜 먹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한바 이틀만 지나도, 오늘은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면 딱 좋겠는데, 하고 술 한잔 당겼던 적이 없으신가요? 이 먹고 나면 피곤하고 괴로운 이 술이 한잔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그 이유는 바로 중독 증상이 있는 겁니다. 술 한잔 하고 싶어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먹고 나면 힘든데 안 먹으면 술 생각이 나는 것은 분명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 증상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은 잘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일부는 대단히 격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반론을 펼치죠. 알코올 중독을 개선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단 음주가 끼치는 해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독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 부정 또는 미화에 가깝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면 음주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합니다. 치매, 소뇌, 즉 뇌에도 안 좋고요. 지방간, 간염, 간에도 안 좋고요. 식도염, 위염, 위궤양, 위에도 안 좋고 부정맥, 심장마비, 심장에도 안 좋고 골다공증, 골절, 뼈에도 안 좋고 폭력, 이혼, 실직, 면허정지, 사회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없진 않겠지만 득실을 따져보면 음주는 분명 건강에 해롭습니다. 또, 적은 양은 몸에 좋을 수도 있다는 대부분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

된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적당량이라는 것이 대부분 음주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간에 큰 무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회 음주량은 알코올 20g 이내입니다. 이 알코올 20g이 소주는 두세 잔 정도고요. 맥주는 세 잔, 와인은 두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실제로 술자리에 가서 이 정도 양만 먹는 것은 특별히 오늘은 내가 술안 먹겠다고 작정한 날이 아니면 쉽지 않죠. 게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요. 게다가 이나마도 안 먹는 것보단 몸에 좋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는 일은 양에 관계없이 건강에 해로운 일이죠.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자기는 술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술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술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사실 중독 증세입니다. 중독은 대뇌의 절제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 판단 능력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손상된, 오류에 취약해진 머리로 해로운 행동을 하는 이유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나쁜 행동에 좋은 이유를 갖다 맞추는 거죠. 술에 대한 중독 증세인 술에 대한 갈망을 사회생활로 위장하고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중독에 대해선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핵심을 말하면 이겁니다. 해로운데 반복하게 되는 일. 그래서 먹고 나서 피곤하고 괴로울 걸 알면서도 술 한잔 당기는 것. 맞습니다. 모두 두려워하는 그 중독 증상입니다. 중독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중독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 문제는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음주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시작하기조차 어렵죠. 술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입니다. 그랬다간 사회성 떨어진다는 소리 듣기 딱 좋죠. 건강한 삶은 알코올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음주의 혜택을 미화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성을 인정하고 술을 줄이고 끊는 일을 서로 돕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일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오래 못 사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식은 그렇다죠. 성공하기 위해선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과로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건강과 성공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성공하려면 건강을 포기하거나 건강하게 살려면 일을 열심히 안 해야 하고 성공도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긴 하죠. 이 질문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좀 있습니다. 이 장수 프로젝트로 유명한 하워드 프리드만은 남녀 1,500명의 평생 삶과 건강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수십 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 일과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직업적 성취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잘 믿기지 않죠? 이 연구 결과가 좀 이상한 걸까요? 일과 건강의 관계를 좀더 깊이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물론 과로,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이 과로를 하는 경우를 빼면 건강을 해치는 근본 원인은 근무 시간이나 일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조장하는 조직 문화, 뭐 대표적으로 음주 회식 문화죠. 심체 활동이 적은 근무 환경, 불공정한 평가와 보상, 직장 내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지지 결여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건강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일을 건강에 해롭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일과 건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보다 일에 대한 생각이나 환경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은 균형이 필요하다는 좋은 의도를 담은 말이지만 어찌 보면 일과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죠. 삶이 일에 함몰돼서도 안 되지만 일은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과 삶을 분리하고 일은 건강하지 못하니 건강하려면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환경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스웨덴에 비에른 볼이라고 하는 고급 네이 스포츠 의류 전문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이름도 스웨덴 출신 테니스 스타 비에른 볼이 이름을 따서 지었죠. 현 CEO 에릭 번지가 CEO가 되기 전 경영학과로 이 회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울어가는 회사를 맡게 된 번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근무 시간에 운동하기였어요. 이 비에른 보리에선 매주 금요일 11시는 스포츠 아워입니다. 이 시간엔 모든 직원이 피트니스 강사를 따라서 고강도 운동을 함께 합니다. CEO 번지도 물론 함께 하죠. 좀더 즐겁게 운동하기 위해서 크로스핏, 킥복싱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스포츠 아워를 시작한 후 병가율이 무려 2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파서 쉴 일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순매출이 40%, 영업이익은 무려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직장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직률은 감소했죠. 이 회사에 스포츠 아워에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제 일을 필요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회사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나라 수면 시장 규모가 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꿀잠 자려고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면 관련 상품이 다양해지고 좋은 잠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니 불면이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가입자 중 불면증으로 요양기관을 찾은 인원이 2020년에 67만 명, 2016년보다 18만 명이나 늘었다 그래요. 겨우 5년 사이에 35% 급증한 수치죠. 남자들의 경우 특히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넘는다 그래요.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응답자가 40%에 육박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인사 말고 정말로 안녕히 주무셨는지 주변에 잘 잔다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수면 관련 상품이 다양하고 많다는 건 특별히 효과 있는 상품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태 써본 도구나 약이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효과 좋다는 새 수면용품만 나오면 귀가 설깃해지는 거죠. 자는 시간은 줄이고 잠의 질은 높이는 그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것 같아요. 그런데 딱히 그런 모약이 없으니 새로운 약과 용품만 늘어나고 수면 산업의 규모만 커지는 거죠. 얼마나 잘 자고 싶으면 불법인데도 프로포폴 같은 불법 약물을 상습 사용하는 게 성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도 없고 효과 화끈한 그런 약은 없을까? 이 기대 섞인 의문을 가집니다. 의학, 약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하니까 그럴만도 하죠. 안타깝게도 그런 약은 없습니다. 수면제, 수면요도제, 수면보조제, 어떤 약물도 부작용 없이 근본적으로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국내에선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구하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까지 한다는
멜라토닌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개선 효과 없습니다. 다행히도 수면제보다 훨씬 잠잘 오는 묘약이 있습니다. 부작용도 없고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운동요법입니다. 세계수면학회, 미국수면학회, 메이요 클리닉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을 포함해 셀수 없이 많은 수면센터들이 제시한 불면증 치료 해법 중에 적당한 운동이 빠진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방법이란 얘기죠. 사실 운동은 의학적 효과가 연구로 입증된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운동을 해서 지치면 회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것이 우리 몸의 생리적 이치죠. 그런데 정신노동에 찌들어 피곤한 것과 몸이 피곤한 것은 다릅니다. 충분히 움직여서 몸이 피로를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하면 짧은 시간에 골고루 몸을 쓸 수가 있어요. 또 운동을 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이는 운동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학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엔돌핀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잠잘 준비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적당한 운동이 쉽게 잠들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깊게 잘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많은 스포츠의학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은 수면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통증을 줄여주는 간접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수면과 통증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피로 해소를 도울 뿐 아니라 몸에서 만드는 진통제라고 불리는 엔돌핀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죠. 아픈 곳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운동을 하면 잠이 잘 오고 덜 아프게 됩니다. 더잘 자니 아픈 데 없이 상쾌하고 힘이 나죠. 그래서 운동할 기운도 나고요. 운동, 수면, 상쾌한 몸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운동요법은 부작용 걱정이 없고 약값 부담도 적고 효과가 신속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겁죠. 최고의 수면제라고 할 만합니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뭔가 불안하면 보통 뭘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게임, SNS, 쇼핑, 인터넷 검색, 음주 등을 더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사실 불안이나 우울함을 줄여주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게임, SNS, 알코올 등이 중독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정신적 문제나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도 심리 상담이나 의학적 약물 처방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운동 치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들도 운동 치료법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구 결과들을 모아 분석하는 최근 메타 분석 연구도 운동이 불안이나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적 문제나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일단 여전히 운동이 마음을 치료한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이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심신이원론은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은 것이라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정신과는 별도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 믿는 거죠. 정신을 관장하는 뇌는 분명 우리 몸의 일부라는 것이 이제는 상식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기껏해야 보조로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걸로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치료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도 떨어지고 잘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로, 운동에 대한 다양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운동하기에 부담스럽고 효과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다양한 생각들이 운동하면 떠오르는 거죠. 운동은 힘들고 다칠 것 같고 번거롭고 기술이 필요하니 배우기 어렵고 동호회 같은 데 나가려면 낯선 사람들 만나 부대껴야 되고 옛날 체육대회 나가서 경쟁에 치이고 소외됐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죠.
도저히 운동할 엄두가 나질 않죠.

기분이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가져보세요. 운동을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매도 좋아지고, 젊어집니다. 끝으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자연을 좋아하시면 등산을 해보세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신다면 그룹 필라테스를 한번 등록해보세요. 경쟁을 즐기신다면 테니스 동호회 활동도 하고 대회도 참가해보세요. 게임은 건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제법 갈리는 질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게임이 건강에 해롭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자녀 또는 동생이 게임을 너무 적게 해서 걱정되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 게임을 조금이라도 더 하라고 권하고 싶으신가요? 이 제가 물어본 부모님 중에 자녀가 게임하는 걸 참아주는 분들은 있어도 권하거나 안 한다고 걱정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식이 위하는 부모 마음만큼 진실한 게또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게임을 안 하길 바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은 게임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들은 알고 계신 거고요. 그동안 쌓인 연구 결과도 부모님들의 의견을 입증합니다. 종합해 보면 게임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가 없더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일이죠. 현대인은 대부분 앉아서 일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움직이는 시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임을 더하는 것이 어떻게 건강에 좋겠습니까? 이게 중독만 안 되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게임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게임 개발자들이 중독성이 강한 게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요.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일단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중독 안 되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게임에 중독되면 주의 집중력 저하, 현실감각 저하, 그리고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ADHD도 사실 게임 중독에서 오죠. 또 무엇보다 심각한 건 집에 게임을 많이 하는 자녀가 있으면 집안에 큰 소리가 끊일 날이 없죠. 게임 중독은 행동 중독의 한 종류로 알코올 중독 등 약물 중독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18년 공식 국제 질병 분류에 게임 장애로 등재했죠.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도 이런 행동 중독이죠. 행동 중독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 중독처럼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해 과소평가하고요. 대인관계를 위해서 게임이나 SNS를 꼭 해야 하고 같이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하죠. 피해도 없고 중독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게임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중독에 대해서 인정하고 필요한 교육을 시작하고 중독성이 강한 게임에서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 인권 침해이고 지나친 간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미성년에게 술을 팔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일찍 시작하면 해롭고 중독에도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은 음주 못지않게 중독에 취약한 행동들입니다. 왜 술과 다르게 대해야 할까요? 인간관계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는 좀 알뜻말뜻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듯이 혼자 살수 없는 건 분명한데 가장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도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보다 오래 사는 건 물론 뇌도 더 건강해서 기억력 상실이나 치매 위험도 낮다고 하죠. 심지어는 감기에 걸릴 확률도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 고혈압,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어떤 인간관계가 건강에 좋냐는 것이죠. 일단 공식, 비공식적으로 속해 있는 집단수와 다양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집단의 다양성은 대학교 입학이나 이직 같은 삶의 큰 변화를 겪을 때 건강을 지키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이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는 건강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집단이 얼마나 경제적 혜택 등 실제 이익을 제공했는지나 집단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성공한 또는 실패하거나 무시당하는 집단인지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집단의 특성보다는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즉, 소속감을 진하게 느끼는 집단이 많을수록 건강하다는 얘기죠. 요즘은 좀 진부하게 느껴지는 애국심, 애사심, 애교심, 애양심, 동아리 사랑, 스포츠 팬덤, 이런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데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특성은 관계가 없는 반면에 인간관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특성, 그리고 그 개인과의 관계의 질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나랑 잘 맞는 건강한 친구와 꾸준히 서로 돕고 믿는 관계를 맺고 지내라는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건강 관점으로 보면 건강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배우자, 가족, 친구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배우자, 운동을 함께 할수 있는 친구가 그 예죠. 그렇다고 까다롭게 친구를 가려 사귀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장점을 살려서 도와주고 함께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도와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셜 네트워킹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SNS로 대표되는 온라인 인간관계는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나 내성적인 성격 등 오프라인 인간관계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았죠. 오히려 온라인 위주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도 이젠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심할 땐 더욱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인간관계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SNS가 사회적 고립을 완화해 주기보단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적게 사용하는 사람보다 공동체 활동을 덜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쭈그리고 앉아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는 생활 습관이 건강에 좋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운동할 시간도 물론 줄어들 것이고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포함한 건강의 필수 영양소를 모두 함께 버무린 건강활동이 하나 있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에나 있는 운동 동아리에 가입하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투자한 것보다 성과가 더큰 남는 장사일 겁니다. 이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몸이 안 좋은 상태로 평생 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건강하진 않죠. 이 건강해지려면 건강하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한 연구에 의하면 의사가 내려준 처방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눈이 멀수 있다고 해도 절반이 넘는 환자가 의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일이죠. 이 양자역학 문제를 푸는 일도 아니고 맘만 먹으면 될것 같은데 왜잘안 될까요? 이 보통 행동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를 개인이 고집이 세다는 등 성격 문제로 돌리거나 유전 탓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사실과도 다르고요. 문제 해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비난입니다. 이 행동 변화를 연구한 학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나쁜 행동을 바꾸기 어려운 건 일단 그 맘만 먹으면이 문제입니다. 뭔가 바꾼다는 마음을 정하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항상 결정하기가 애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바꿔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이대로가 어때서? 하는 생각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술을 줄이면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생활을 바꾸려는 것을 반대하는 생각이 드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선 현상 유지 편향은 잘 알려져 있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뭔가 바꾸기보다는 하던 대로 하려는 지각적 편향입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건 익숙하고 마음이 편하죠.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말이죠. 반면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결과를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긴장되고 불안한 일이고요. 이 술을 끊는 것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진 주변에 해본 사람도 많이 없고, 알수 없는 일이죠. 술 끊는다고 얼마나 건강해질지도 잘 모르겠고요. 술 끊는 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고 만다는 완벽주의도 변하려는 마음을 먹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든 실패를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공하기 어려운 일은 아예 시작도 안 해버리거나 필요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운동도 시작하면 일주일에 3번, 1시간씩은 해야 하고, 최소한 3개월은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작할 엄두조차 안날 수밖에 없죠.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꾸지 않을 이유를 찾고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바꿔야 하는 이유도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결정을 못 내리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이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마음을 먹어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먹은 것까진 좋은데 이런 변화를 실행하는 것을 모두 개인의 의지 문제로 돌린다는 겁니다. 운동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운동 충분히 하세요? 이 질문을 하면 자책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운동을 안 하는 이유는 개인이 의지가 약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부담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연대기 저자 대니얼 리버먼은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운동을 피하도록 진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렵, 체집 활동에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춥고 맹수 등 각종 위협에서 시달리며 안 그래도 피곤한 수렵 채집인에게 추가로 힘을 쓰는 어떤 일도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였을 겁니다. 수렵 채집인이 활동량이 많은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지 원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수렵 채집인 관점에서 보면 운동은 혜택은 없고 힘든 행동인 겁니다. 수렵 채집인이나 현대인이나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는 것을 하기 싫고 피하려 하는 것은 본능인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렵 채집인은 부지런히 몸을 놀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현대인에겐 움직이기 싫어하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려는 본능만 남았죠.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본능을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을 앓고 말지 운동은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초인적인 의지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예외라는 것은 일반인의 94%가 운동 부족이라는 통계가 잘 보여줍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생물학적 진화가 못 따라가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개인 의지만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당연히.

학교, 회사, 정부가 나서서 함께 해야죠. 건강하게 사는 비결, 당연히 누구나 궁금해 할것 같습니다. 이 건강 비결이라고 소개한 리스트만 해도 수도 없이 많고요.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 건강하게 살려면 남 탓을 해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조언에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함께 해라는 내용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운동도, 건강 다이어트도, 술을 끊는 일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고 의지가 강하고 약하고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는 개개인의 노력이 실패를 반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겠다고 마음먹고 실패하고 의지가 약했음을 자책하고 자포자기하고 지난번에 의지가 부족했으니 더욱 강하게 마음먹으면 될 거라 생각하고 다시 실패하기를 반복하죠. 계속 자신을 탓하게 되는 자체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고요. 자책을 하고 의지를 다시 확고히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생활 환경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학교, 회사와 정부에 계속해서 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도록 목소리를 내는 남 탓이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쓸데없는 일에 몸을 써라. 이 건강한 삶에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체중, 수면, 기억력, 불안 및 우울증, 중독, 각종 생활 관련 질환 예방에 운동은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현대인이 각종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것은 단지 스트레스와 가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대부분은 수렵 채집 생활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한 우리 몸이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아 생기는 불일치 질환입니다. 인간의 몸이 컴퓨터나 전화를 찡그려 보며 온종일 쭈그려 꼼짝 않고 앉는 걸 가장 잘 하도록 진화했을 리가 없잖아요. 자연 선택을 통한 우리 몸의 진화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불일치의 핵심은 우리 몸이 맞춰 진화한 것보다 적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몸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수많은 병을 예방하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불일치를 줄이면 됩니다. 즉, 몸을 쓸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일일수록 몸을 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원래 쓸데없는데 하는 일이 즐거운 법이죠. 셋째, 고통을 추구하라. 이 재미없는 교수다운 잔소리로 들릴 걸 알지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쾌락과 고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굳이 고통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고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지에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새로운 좋아요를 확인할 때마다 쾌락 호르몬, 도파민 분출을 경험하는데 과거엔 없었던 쾌락 추구죠. 손쉬운 쾌락에 익숙해지다 보니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마약 중독처럼요. 이 다양한 행동 중독의 근본 원인이죠. 즉각적인 쾌락 옵션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려면 오히려 고통 옵션을 일부러 찾아보세요. 적당한 고통을 주는 일은 반드시 더 크고 오래가는 쾌락과 발달로 보상받습니다.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등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입구에서 정상을 바라보면 산 정상까지 가파른 오르막을 몇 시간 동안 올라가야 하는 것 자체가 즐겁게만 느껴지나요? 저도 등산을 무척 좋아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서 걸어 올라온 길을 바라보는 기분은 등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잊지 못하실 겁니다. 최소한, 에이, 이 힘든 걸 내가 뭐하러? 괜히 힘만 뺐네. 하고 느끼는 사람을 전본 적이 없습니다.

0: 이 건강한 삶,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힘들고, 참아야 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두가 잘안 나죠. 이런 분들에게 누구나 손쉽게 건강한 삶으로 들어설 수 있는 요령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면 보통 옷 갈아입고 샤워하시죠? 잘안 씻으신다면 조금 귀찮아도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샤워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 다음에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마다 그 전에 팔굽혀펴기랑 복근 운동 한 번씩 하는 겁니다.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힘들게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5개, 10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더할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요. 팔굽혀펴기가 싫으면 다른 운동을 해도 됩니다. 플랭크도 좋고, 런지도 다 좋습니다. 운동하자마자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샤워할 때 거울을 자꾸 보고 싶을 거예요. 한번 운동으로도 자신이 몸에 생긴 변화는 보입니다. 샤워 후에 정말 상쾌하죠. 몸과 마음에 좋은 각종 호르몬이 마구 분출될 겁니다. 오늘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기분 좋게 쉬고 잠도 잘올 겁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일이죠. 정말 건강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봅니다. 더 좋은 점은 한번 시작하면 거기서 멈출 수 없을 겁니다. 한두 번 하다 보면 운동을 5분만 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어질 거예요. 다른 건강 생활도 따라올 겁니다. 하기 전에 조금 귀찮은 마음도 들겠지만 해보시고, 에이, 괜히 힘만 뺐네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생활 방식이 좋아지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함께 좋아질 겁니다. 또 주변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거고요.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운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운동하면서 사는 것이 곧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공부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기력 상사태 바람은 약한 게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국의 풍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플라스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플라스틱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볍고, 내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모르던 변형이 가능하고, 그죠? 자, 그와 같은 플라스틱의 장점을 근간으로 다양한 곳에 활용된다는 거 얘기를 했다면,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이제 가겠죠? 점점점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밝아지죠? 자,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뭐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컵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씁니까? 특히 요즘에 음식 시켜 먹다 보니까 음식은 맛있는데, 와,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 그 일회용품 관련된 얘기들을 먼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품들. 뭐다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써야 되는 단어들인데, 플라스틱을 앞에 붙이고요. 뒤에 명사 붙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병, 컵, 빨대부터 붙여볼까요? Plastic bottles. 연습 붙여볼게요. 복수형으로. Plastic bottles. Plastic cups, plastic straws, 빨대, 좀 길게 straws, straws. 자, 들어보세요.
1: Plastic bottles, plastic bottles.

0: Plastic cups. Plastic cups. Plastic straws. Plastic straws.
1: 이게 다 뭐예요?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플라스틱 그릇, 숟가락. 아, 이런 건 어떻게 만들까요? 그릇은 뭐 dishes라고 써도 되는데요. dishware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 소재의 그릇 형태의 모든 걸 다 뭐라고 그래요? dishware. plastic dishware. plastic dishware. 자, 그다음에 utensils. 요건 s를 붙입니다. 요건 s를 잘 안 붙이고요. utensils. 요거는 사실 다 얘기해요. 포크, 나이프, 수저, 뭐 숟가락, 젓가락 다 해서 utensils. utensils. 그죠? plastic utensils. 이거와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일회용품들이죠. 들어보세요.
0: plastic dishware. plastic dishware. plastic utensils. plastic utensils.
1: 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제 이 얘기도 제가 넣었는데요. 이제 백신을 보세요. 우리 인구만 해도 5천만 명. 그죠? 그럼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80억 가까이. 예를 들어 뭐 전 세계 인구가 다 맞진 않겠지만 50억 명이 두 번씩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억 개의 주사기. 와, 어마어마한 양이죠. 주사기 뭐라고 합니까? syringes. 이거 그런데 성분이 뭐예요? 금속입니까? 아니죠. 플라스틱이죠. 마스크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전부 다 플라스틱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면소재도 있지만 자, plastic syringes, syringes, syringes 주사기입니다. 들어보세요.
0: plastic syringes. plastic syringes.
1: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 일회용품들. 자, 우리는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정말 덜 쓸 필요가 있다. 더가 아니죠. 덜이죠. 덜. 덜이 뭐예요? less죠. 그 문장에 less를 넣을 거면 힘을 팍 주면서 읽는 게 낫겠네요. less plastic 뭐뭐뭐를 써야 된다. We really 정말 뭐뭐할 필요가 있다. We really need to use less 힘주세요. less plastic cups and plastic straws. 그렇죠? 정말 일회용 컵하고 빨대는 덜 쓸 필요가 있다. We really need to use less plastic cups and plastic straws. 됐죠? 들어볼게요.
0: We really need to use less plastic cups and plastic straws. We really need to use less plastic cups and plastic straws.
1: 약간 뉘앙스가 이제 써도 써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줄일 필요가 있다. 일단 최소한 덜 쓰는 방법이 있겠죠. 텀블러 같은 거 이용해서 아무래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 하나라도 덜 쓰는 노력들을 다 함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컵이나 이런 일회용 컵을 쓰고 나면 이제 사용한 상태의 플라스틱이 될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말이 있을 거고 일회용기를 부르는 좀 총칭을 하는 그런 단어도 하나 배워볼 거고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도 우리가 항상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형용사 하나만 찾아볼게요. Used plastic. 쉽죠? Used plastic. 자, 이미 사용된 뭔가의 플라스틱을 말하는 거죠. 사용된 used plastic. 중고품 같은 거 얘기할 때 used goods, used items. 이때 썼잖아요. 그렇죠? 중고품도 저희 방송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들어보세요.
0: Used plastic. Used plastic.
1: 이미 사용을 한 플라스틱. 일회용품이나 일회용기 같은 건 container라고 많이 붙이는데 요 단어는 플라스틱과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Disposable. 들어보세요. Disposable. 자, 요건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단어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Dispose가 버리다라는 뜻의 동사이기 때문에 disposable. 버릴 수 있는 용기. 즉, 뭐 설거지해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일회용품 그릇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쓰고 버립니다. 그래서 disposable containers 이런 일회용 용기 같은 것들이 사용이 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렌즈 같은 거 여러분 일회용 렌즈 쓰시는 분도 있죠? disposable contacts. disposable contacts 그때도 썼던 기억이 나요. disposable. 자, 일회용 젓가락 disposable chopsticks. 들어보세요.
0: disposable containers. disposable containers.
1: 그렇죠? 포장 용기에도 많이 쓰이고 음식 시키면 대부분 일회용 그릇 같은 데 오다 보니까 플라스틱 성분이 많죠. 엄청난 양. 자, 뭐 tremendous amount, 뭐 엄청나게 많죠. huge amount. 자, 오늘은 뭘 좀 배워볼까 하냐면요. staggering 한번 써볼게요. staggering. 읽어보세요. staggering. staggering. 이게 뭐냐면 이게 staggering이에요. 느낌 오세요? 응? 와, 이게 staggering이라고요. 어마어마어마한 양을 얘기할 때 staggering amount.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을 staggering amount라고 합니다. 그렇죠? 환경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면 쓰레기 양 뭐 쌓여 있고 막 바다에 엄청난 플라스틱이 쌓여 막 떠다니고

0: 쏟아지는 거 보면서 우리가 와, 이게 어마어마하냐, 이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a staggering amount 뒤에 강세 주시고 여기 강세 주시고 들어보세요.
1: A staggering amount. A staggering amount.
0: 일회용 용기들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음? Disposable containers create 만들어낸다. Create a staggering amount. 어 들어가야 돼요. A staggering amount of garbage. 일회용 용기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들어보세요.
1: Disposable containers create a staggering amount of garbage. Disposable containers create a staggering amount of garbage.
0: 자, 매립지, 쌓이다, 쓰레기더미, 결국에는 이 많은 쓰레기, 특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매립지나 이런 데 들어갑니다. 자, 매립지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Landfills. 들어보세요. Landfills. 앞에 강세 주세요.
1: Landfills. Landfills.
0: 물론 단수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발음 연습한 겁니다. 자, 여러 매립지에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쌓이다. Pile up. Pile up. 분해가 안 되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Pile up. 쌓이다. 들어보세요.
1: Pile up. Pile up.
0: 쓰레기 더미. 자, 엄청난 양의 쓰레기 더미를 dump라고 하죠. 덤프 트럭 할 때 그 dump예요. 이걸 명사로 써서 plastic garbage dumps. We see so many plastic garbage dumps. 그러면 이런 매립지에 가면 플라스틱이 계속 파일업하기 때문에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우리가 본다. 이런 얘기죠. Plastic garbage dumps. 복수 형태로 연습할게요. 들어보세요.
1: Plastic garbage dumps. Plastic garbage dumps.
0: 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에는 플라스틱 매립지에 가게 된다. 거기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다 모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가게 된다. 구동사 하나가 필요한데요. end up 이런 거 괜찮죠? end up. end up. 자, 3인칭 단수. 요건 waste는 뭐 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단수 처리합니다. 그래서 s를 붙여야 되죠. ends up. ends up in landfills 하면 매립지에 결국에는 가게 된다. 그렇죠? 다 수거가 돼서 쓰레기가 매립지에 가서 거기 가서 쌓이잖아요. 그렇죠? 쌓이는 건 pile up이라고 하는데 결국 종착역이 거기다. 그럴 땐 ends up 이겁니다. plastic waste 쓰레기.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Plastic waste. 이게 뭐예요? 쓰레기란 뜻이에요. Ends up. 이게 동사예요. Ends up in landfills. 그랬으니까 매립지에 결국에 가게 된다. 들어보세요.
1: Plastic waste end up in landfills. Plastic waste end up in landfills.
0: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컵 빨 때 이건 플라스틱 앞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Plastic cups, plastic straws. 발음이요. 들어보세요.
1: Plastic cups. Plastic cups.
0: 이런 것들은 한 번 쓰면 버리는 거니까 disposable containers. 들어보세요.
1: disposable containers. disposable containers.
0: 매립지는 영어로 landfills. 두 개의 단어 합쳐지면 앞에 힘 주는 거 landfills. 들어볼게요.
1: landfills. landfills.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 일회용품 단어들을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그전 방송들 복습하고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EBS 앱 설치하셔도 언제든지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몇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Useful versus practical. Useful versus practic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Useful 그리고 practical.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useful, 유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는 가벼운 S 소리죠? Useful. F 발음은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Useful. Useful. Useful.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갑니다. One more time. Useful.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useful은 쓰임새가 좋거나 목적에 잘 맞을 때 useful라고 말합니다. So we often use a word useful when something really meets our goals and you can use it in very good ways that help you.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app is so useful. The advice was very useful. The sit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Useful, 유용한, usefu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app is so useful. Wow, this app is so useful. 이 앱은 정말 유용해. Okay, so here the app is helping me in some way to reach my goals. Okay? 그래서 뭔가 목표를 달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유용하다. This app is so useful.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advice was very useful. 그 조언은 매우 유용했어. 네, the advice was very useful. 상대방이 조언을 줬어요. 그러면 오, the advice was very useful.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sit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그 사이트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제공하다, provide, 그쵸? The site 혹은 the website라고도 하셔도 돼요. The sit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그래서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용한 그런 정보라서 useful information.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sit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he sit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Useful 이해 잘 하셨죠? 자, 이번에는 practical로 넘어갈게요. 네, practical, 실용적인, 실질적인 이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practical, practical. 여기에서는 이제 prac라고 할 때 첫 번째 그 C 발음을 그렇게 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살짝만 크 소리 내면서 T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practical 보다는 practical. practical. 오케이? 강세도 앞부분에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practical. practical. practical. Very good. Okay, practical. 뭔가 사용하거나 실행하기 쉬운 것을 practical라고 합니다. Okay, 그래서 useful하고 좀 다르게 뭔가 실행하는 게 훨씬 더 쉬울 때 practical 단어를 사용해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I'm a very practical person. She gave me practical advice. Practical, 실용적인, 실질적인, practic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Okay? Extremely는 very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강의는 매우 실용적이야.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I'm a very practical person. 나는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practical 한 사람은 좀 더 털털하고

좀 실용적인 그런 선택들을 하겠죠. Okay, I'm a very useful person라고 하면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는 실용적인 사람. I'm a very practical person. I'm a very practical person. How about you? Are you a practical person?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She gave me practical advice. 그녀는 나에게 실질적인 충고를 해주었어. Okay? She gave me practical advice.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 gave me practical advice. She gave me practical advice. 네,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useful라고 할 때는 유용한이라는 의미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뭔가 좀 목표를 다르기 위해서 잘 도와주는 그런 거는 useful라고 합니다. 그 use가 사용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useful person이라고 하면 쓸모 있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요. 일단은 practical은 실용적인 혹은 실질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hen something is very easy to use, and makes things easy, we say it is practical. Okay? Useful. Practica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app is so useful. This app is so useful. This app is so useful. This app is so useful. This app is so useful.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The course is extremely practical. 네, 좋아요. Useful 그리고 practical. 한번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Don't forget to make your own sentences always at the end of the show. Okay? And you can of course review all of our previous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죠?
1: We are talking about guilty pleasures.
0: 네, guilty pleasure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또는 남들에게 말할 때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창피함이 느껴지는 그런 즐거운 활동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 That's right.
0: guilty pleasure라고 하는 이 영어의 용어 자체를 알아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1: Yes.
0: 자,

0: 오늘은 어떤 guilty pleasure가 소개가 될지 궁금한데요. 먼저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볼까요?
1: Perfect.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here is a particular kind of soda I like.
0: 네. guilty pleasure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There's a particular kind of soda I like. 제가 좋아하는 특정 탄산 음료의 종류가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탄산 음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
1: 빌리 씨입니다. 네. Who's from the USA?
0: 네. 그럼 빌리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 볼까요?
1: Sounds great. 빌리 씨,
0: 나와 주세요.
2: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0: 네, 어떤 디저트 종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Billy said,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0: 네, root beer float, root beer float라고 그냥 번역을 해둘게요. Mm-hmm. 그냥 디저트 이름이니까.
1: Yes.
0: 그래서 root beer는 맥주는 아닙니다.
1: Yeah, it's not actual like alcoholic beer, 네. but it's just like a soda made from a root. And it tastes so good.
0: 네, 그냥 번역하자면 뿌리 맥주처럼 될 텐데 그냥 yeah. 루트비어라고 불리더라고요. Mm-hmm. 약간의 생강맛도 나면서 한약 느낌도 좀 나면서 탄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1: Think about like ginger and 깻잎 mixed in with sugar.
0: 네,
1: and 그래서 탄산물. 네, I don't know.
0: 아무튼 이거는 마셔봐야만 알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mm-hmm. 앞부분이 재밌어요. When I feel like a soda, 이것도 mm-hmm. 이따가 설명 자세히 드리겠지만 소다, 탄산 음료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보다는 탄산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라는
1: yes.
0: 뜻입니다.
1: When you want to drink it.
0: Yeah.
1: When you feel like something, you want to eat it or drink it. You. I feel like yeah. Korean food
0: 네.
1: today.
0: 그러면 나는 한국 음식 같은 기분이 든다가 아니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는
1: yes.
0: 뜻이에요.
1: I am not bibimbap, but I want to eat bibimbap.
0: 네. 그래서 탄산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뭐뭐만한 게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원한 루트비어 플로트만한 것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최고예요라는 뜻이에요.
1: I haven't had one in so long. I'm gonna have to find one.
0: Yeah, good luck.
1: All right, perfect. But how about we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hits the spot.
1: 네,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오늘의 핵심 어휘 보겠습니다. 자, 먼저 demonstrate, 보여주다 또는 입증하다라는 뜻의 demonstrate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입증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첫 번째 약간 show의 느낌으로 첫 번째 의미로 보여주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숟가락을 가리키는 scoop. 여기서는 이제 숟가락이 아니고 한 숟갈, 두 숟갈 이렇게 말할 때 one scoop, two scoops of 뭐뭐뭐 이렇게 단위처럼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만 발음 연습 간단하게 해볼까요?
2: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starting with demonstrate, demonstrate, demonstrate. And lastly, we have scoop, scoop, scoop.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Billy'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3: Everyone knows that soda is 100% empty calories, so I try not to drink it too often. But when I do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like a root beer float. Now, despite its name, root beer isn't beer at all. It's a sweet, herb-flavored soda that's difficult to describe to people who've never tried it before. It's my guilty pleasure, but it tastes so good. And it's super simple to make a root beer float. Let me demonstrate. First, you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Then, you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with root beer. Now,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And you're done. Bottoms up. Ah, that hits the spot.
2: Not only with root beer and vanilla ice cream, but like Sprite and sherbet, orange sherbet ice cream float, man. So good.
1: Talking about all these desserts, I think you look a little bit unhappy now.
2: I am because I can't have it.
1: You would rather be somewhere else than here. 네, 갑자기
2: no,
1: 뭔가 다른데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또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2: Let's do it.
3: Everyone knows that soda is 100% empty calories, so I try not to drink it too often. But when I do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like a root beer float.
2: Everyone knows that soda is 100% empty calories.
1: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soda is 100% empty calories라고 했습니다. Empty calories, 뭐 빈 칼로리라는 것은, 빈 열량이라는 것은 영양가 없는 칼로리라는 거, 영양가 없는 열량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라는 뜻의 문장이었고요.
2: Next he says, because he knows his empty calories, right? He says, so I try not to drink it too often.
1: Drink it에서 여기 it는
2: The root beer.
1: Or soda.
2: Or soda, right.
1: 아직은
2: I was just thinking about root beer since he likes it.
1: 네,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소다를 소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다. 그래서 I try to 하면은 뭐를 하려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데 try not to니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I try not to drink it too often. 소다를 또는 탄산 음료를 너무 자주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2: But when he does, he says, but when I do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like a root beer float.
1: 그러니까 탄산음료는 별로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자주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But when I do feel like 앞에 나왔던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라서 do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When I feel like a soda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는 이제 안 마신다고 해놓고 그런데 마시고 싶을 때가 있긴 있는데 그때는 이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두가 들어갔죠. When I do feel like a soda. 그런데 탄산음료가 마시고 싶어질 때면 There's nothing like a root beer float. Float가 들어간 이유는 아이스크림이 말 그대로 떠있죠.
2: Yeah, float. The ice cream floats on top of the soda so deliciously.
1: 네, 물론 떠있지 않고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뭔가 둥실둥실 떠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2: Yeah, it floats float? a bit.
1: Yeah, a bit. Yeah. Yeah.
2: Until When, it melts completely and stuff.
1: Exactly. Yeah. 그래서 비슷한 음식이 아포가토도 그렇게 커피를 이용한 어떤 일종의 float잖아요.
2: Avocados are really good
1: exactly.
2: too.
1: So we're talking about any type of beverage that has

0: The next part.
1: Now, despite its name, root beer isn't beer at all. It's a sweet, herb-flavored soda that's difficult to describe to people who've never tried it before. It's my guilty pleasure, but it tastes so good.
0: Now, despite its name, root beer isn't beer at all.
2: Now, 그런데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Mm-hmm. Despite its name, mm-hmm. 이름에도 불구하고, mm-hmm. 즉 이름은 루트 비어지만 beer. Root beer isn't beer at all. Mm-hmm. 루트비어는 비어가 아니에요. 전혀 맥주가 아니에요. 알코올이 right. 없어요. Mm-hmm. 그리고 despite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in spite of가 있는데요. Mm-hmm. 이 두 개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하나는 of가 있고 하나는 없다 보니까 mm-hmm. 가끔씩 이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쓴 문장 중에 despite of를 쓰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되는데 despite 뒤에 of가 들어가면 네, 부자연스러운 yeah. 말이 됩니다.
0: You want to take it out, right? 네. Just despite something.
2: 네,
0: in spite of.
2: In spite of, despite. 아예 다르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0: Right. He describes it to us. It's a sweet herb-flavored soda that's difficult to describe to people who've never tried it before.
2: It's a sweet, 달고, herb-flavored, 허브 맛이 나는 소다, 탄산 음료인데 그런데 어떤 탄산음료냐면 that's difficult to describe. 묘사하기 힘든 탄산음료예요. Mm-hmm. To people who have never tried it before mm-hmm. 아니면 who have never tasted it before. 그래서 한 번도 맛을 안 본,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에게는 묘사하기가 어려운 이런 종류의 탄산음료입니다.
0: This is very true. Yeah. If you see it, just try it for yourself or order it online.
2: 네.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더라고요.
0: Yeah, you can.
2: 네. 그래서 루트비어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mm-hmm. 특이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 Mm-hmm. He says, "It's my guilty pleasure, but it tastes so good." Yeah.
2: 여기서 사실 guilty pleasure라고 부르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트비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0: Not
2: guilty
0: really.
2: pleasure라고 부르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로 창피한 나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고 right. guilty pleasure는 뭐 그냥 탄산음료 몸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
0: yeah.
2: 좀 가벼운 수준에서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 Yeah, in this case we use it a lot for desserts and sweets yeah. as well. Like, you know, this kind of cake is my guilty pleasure. Like yeah. it's bad for your body mm-hmm. to have it, but you have it anyway. You enjoy it.
2: Yeah, because you like it and it tastes good, mm-hmm. right? Mm-hmm. It's my guilty pleasure. 저에게 있어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mm-hmm. 즐거움인데, but it tastes so good. Mm-hmm. 정말 맛있대요.
0: Yeah. Let's look at the next part.
1: And it's super simple to make a root beer float. Let me demonstrate. First, you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0: And it's super simple to make a root beer float.
2: 그리고 루트비어 플로트를 만드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Super mm-hmm. simple. Mm-hmm. A root beer float라고 했어요. Mm-hmm. 하나로 셀 수 있죠.
0: Yeah, you count it.
2: 두 잔, 뭐.
0: I'm having a root beer float.
2: 그렇죠. 1인분, 2인분. 그래서 a root beer float라고 했습니다. Mm-hmm. 만약에 굳이 어떤 단위를 넣어서 어떤 유닛 같은 걸 넣고 싶다면
0: right.
2: it's super simple to make a glass
0: oh, yeah.
2: of root beer float 할 수 있겠고요.
0: A glass of root beer float. Some people put it in a bowl. So a bowl.
2: A bowl of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0: But it 다, feels weird.
2: 네, 다 빼고 그냥 an ice cream처럼.
0: Yeah.
2: 아이스크림 하나처럼.
0: It feels more natural if you yeah. just say a root beer float, mm-hmm. right? Great. He says next, let me demonstrate.
2: Let me
0: demonstrate.
2: 네.
0: Demonstrate.
2: 보여주는 거예요.
0: Mm-hmm.
2: 그래서 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0: Okay. For example, you could say like this. He demonstrated how to use the software.
2: He demonstrated how to use the software. Mm-hmm. 이런 예문을 굳이 만들어서 가져온 이유는 mm-hmm. 이 demonstrate가 보통 he demonstrate 대신에 show를 쓰고 싶으면
0: oh, yeah,
2: he showed how to use the software 보다는 he showed me라든지 he showed us라든지 뭔가 뒤에 사람을 가리키는 목적어가 나올 건데
0: right.
2: demonstrate는 그냥 쓸 수가 있고
0: yeah.
2: 이렇게 어떤 여러분이 결제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mm-hmm. 사용하기 전에 mm-hmm.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demonstrate 하기 위한 이걸 짧게 줄여서 demo라고 하죠.
0: Yeah. demo. Yeah, so a demo is just a demonstration of the software or program or whatever
2: 네.
0: it is.
2: 이걸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 demo version이라고 한다든지.
0: Yeah.
2: 이렇게 부릅니다.
0: It's for demonstration purposes.
2: 네, 데모라는 것이

0: demonstrate, demonstration에서 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1: Yeah. So he goes on to demonstrate how to make a root beer float. First, you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which I don't have.
0: 먼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숟갈 떠요. 여기서 한 숟갈
1: scoop. Scoop.
0: 네.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Mm-hmm. 그리고
2: then you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with root beer. Now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1: Then you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with root beer.
0: 그리고 이 컵 나머지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Mm-hmm.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루트비어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컵에 루트비어를 채웁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채울 때 그냥 사실은 fill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는데 fill up 많이 쓰더라고요. fill하고 up을 같이. 그래서 만약 fill 다음에 up을 바로 붙이는 게 편하시면 you fill up the rest of the glass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처럼 나중에 up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은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해도 괜찮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With 무엇을 가지고 채우느냐? 루트비어로 채우는 거죠.
1: Perfect. And he says next, now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0: 네, 여기서 now도 이제 지금이란 뜻이 아니고 물론 of course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루트비어는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섞지 않아도 루트비어 플로트로 안 만들어도 그냥 on its own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맛있어요.
1: Let's see what else he has to say.
2: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And you're done. Bottoms up. Ah, that hits the spot.
1: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0: On its own. 그냥 자체만으로도 맛있지만,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아이스크림을,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추가하면, 그거 자체가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여기서 말하는 takes it라는 거는 생각해보면은 이 루트비어의 맛,
1: yeah,
0: 맛의 수준,
1: beer, yeah, yeah,
0: 맛의
1: right?
0: 수준을 다음 단계로 가져가 준다. 그러니까 더욱 더 맛있어진다.
1: Yeah, it makes it taste more delicious.
0: Even better.
1: Yeah, even better. Perfect. And lastly, he says, "And you're done. Bottoms up." That hits the spot.
0: Demonstration complete.
1: 그래서 my glass is empty, Billy.
0: And you're done. 다 됐어요. Mm-hmm.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을 말해줄 때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Mm-hmm. You do this, you do that, and you're done.
1: Done.
0: 이러면 끝이에요. 막 단계가 100단계가 있는데 and you're done.
1: No.
0: 좀 안 어울리죠.
1: No, it's something that is relatively short 네, 네. to do or 네. easy, simple.
0: 네, 간단한 것을 설명한 다음에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고 발음섭 쭉 들이키세요. 네, 그런 다음에 아, that hits the spot. Something hits the spot. 정말 가려운 곳을 딱 긁어줄 때나 아니면 oh, right. 정말 목말랐는데 시원한 물을 들이켰을 때 right. 그때 느끼는 아, 끝내준다.
1: Yes. Basically, you had a need and that need was filled. Whether 맞아요. it was hunger or needing to scratch
0: 그렇죠.
1: or anything.
0: 그럴 때 쓸 수 right. 있는 말이 아, 시원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that hits the spot입니다.
1: Perfect. Let's take a look at Billy's clip once again.
2: Everyone knows that soda is 100% empty calories, so I try not to drink it too often. But when I do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like a root beer float. Now, despite its name, root beer isn't beer at all. It's a sweet, herb-flavored soda that's difficult to describe to people who've never tried it before. It's my guilty pleasure, but it tastes so good. And it's super simple to make a root beer float. Let me demonstrate. First, you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Then, you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with root beer. Now,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And you're done. Bottoms up. Ah, that hits the spot.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when I feel like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뭐뭐처럼 기분이 뭐 들 때, 뭐뭐 같은 느낌이 들 때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뒤에 음식 같은 걸 넣어서 뭐뭐를 원할 때, 마시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그 다음으로 There's nothing like를 또 이용해 볼 건데 뭐뭐만한 게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이두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루트 비어 플로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길티 플레저가 같은 문장에 쓰인 소셜미디어 포스팅들이 많더라고요.
1: Yeah,
0: 많은
1: 'cause it's so
0: 사람들이
1: good.
0: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몸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A burger, onion rings, and a root beer float. It's fast food done right and a guilty pleasure of mine when in San Francisco. My new guilty pleasure is a root beer float. One glass filled with root beer, one glass filled with vanilla ice cream, and mix.
0: 네,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1: Brandy says,
0: 버거랑 onion rings, 네, 그러니까 양파링, onion rings 하고 and a root beer float. 딱 햄버거 먹으러 가서 버거 있고 onion rings 있고 여기에 이제 마치 밀크쉐이크 대신해서 root beer float 딱 있는 게 상상이 되시죠? It's fast food done right. 뭔가가 done right 한다는 거는 제대로 한 거다. 네, 최고다. 네. And a guilty pleasure of mine when in San Francisco.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를 갈 때는 나는 딱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정말 제대로 패스트푸드를 먹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좀 아, 몸에 안 좋지 않나라는 약간의 guilty feeling도 있다는 거죠.
1: Yeah, you feel guilty after eating it.
0: 네.
1: You have to say sorry to your body. Manye says,
0: My new guilty pleasure is a root beer float. 새로 생긴 guilty pleasure,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 있는데 바로 root beer float다 하면서 one glass filled with root beer, 한 잔, 뭐 한 컵 하나는 root beer를 채우고 한쪽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채워서 섞으면 된다는 거죠. Just like Billy demonstrated.
1: Just like he demonstrated.
0: Yep.
1: Okay, so these wer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Everyone go out and try root beer and we will see you next time,
0: 네,
1: right?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I've got a new book for you today. 자, 새로운 책을 갖고 왔습니다. Let's look at the cover. Brilliant Bridges. That is the title. 네. 네, 멋있죠? 이 다리, 큰 다리가 있습니다. 네, 다리에 대해서 우리 책을 읽을 건데요. 자, brilliant는 뭐, wonderful, terrific, amazing. 네,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다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Alright, so before we begin reading our book,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Alright, the first word is gap. Gap, 네, 간격 아니면 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the second word is vehicle. Vehicle, a car is a kind of vehicle. 자, 차량.

할 것. Okay? And the third one is arch. Arch. So an arch looks like this, right? 자, 아치형 구조물이에요.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begin. Okay, in this book, we will learn about bridges. We will learn about the history, 역사. 뭐 다리에 대해서 역사도 배우고요. 많은 것도 배울 겁니다. The different types of bridges as well. All right, let's begin reading. Bridging the Gap. Bridges carry people and vehicles across rivers, roads, railways, and valleys. They make it easier to travel from one place to another. Bridges come in different shapes and sizes. Before a bridge is built, engineers think about what type of gap it's going to cross and what will it be carrying? Cars, trains, people, or water? Then they work out the best type of bridge for the job and the best materials to use. The Millau Viaduct in France carries a motorway across a wide valley. It's one of the tallest bridges in the world. So, 여기 제목에 Bridging the Gap. This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for today. Gap. Gap라는 건 간격. 아니면 틈. 네,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 다리를 왜 만들죠? 네, 어디를 건너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끝에서 여기 다른 끝, 요 반대면 반대 끝의 끝 사이가 이 간격이 gap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Okay? So that is what we call the gap. So what do bridges do? 자, 다리는 역할이 뭘까요? 네, 알죠. Carry people and vehicles across rivers, roads, railways, and valleys. 네, 뭐 차든지 아니면은 사람이든지 뭐 기차든지 이런 거를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our second word is here. It's vehicle. Vehicle. 네, 차량. 탈 것. 그러니까 it can be 뭐 트럭가 될 수가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뭐 motorcycle도 될 수도 있습니다. That is a vehicle.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다리를 만들었을 때 아, 중요한 거를 몇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를 어떤 게 뭐 차가 지나가야 되나 아니면 사람 아니면 기차 그리고 밑에 뭐가 있느냐 물이 있냐 아니면은 뭐 강이 있냐 바다가 있냐 you know it depends on what you know who's going to use the bridge and what is underneath the bridge. Okay, let's continue. Arch bridges. The very first bridges were built thousands of years ago. They were fallen trees or stone slabs laid across streams. The bridge takes the weight of the people crossing over. The ground carries the weight of the traffic and the bridge. These bridges were good for crossing small gaps, but they broke if the traffic was too heavy or the bridge was too long. So, about 3,500 years ago, the arch bridge was invented to cross wider gaps. The bricks in the arch are shaped to squeeze together and support each other. The arch moves the weight of the traffic and the bridge down to the ground. The ground carries the weight of the traffic and the bridge. 우리 여기 제목을 보면은 arch bridges가 나오는데 우리 the third vocabulary arch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아치형 뭐 구조물. 네, it's an arch. An arch is shaped like this. 딱 보이면은 요 옆에 있는 그림 보이죠? 자, 첫 번째 다리는 어떻게 만들었냐? 보통 이렇게 쓰러진 나무 아니면은 뭐 석판으로 이렇게 딱 그냥 그야말로 딱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끝, 딱 얹혀서. 네, 그게 다리. Okay, very easy. 자, 근데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이 다리가 아무거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뭐, 말이나 아니면 여기 옆에 그림을 보면은 짐이 많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이 아치형으로 벽돌 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서로 꽉 이렇게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무게를 좀 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rch를 만든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If a stone arch is too wide, it becomes too heavy and falls down. To cross bigger gaps, engineers built bridges with a set of smaller arches. This spread the weight evenly across the structure. Now they could build much longer bridges. Did you know the Pont du Gard Aqueduct was built in France over 2,000 years ago? It supplied the city of Nîmes with 200 million liters of water every day. The Pont du Gard Aqueduct. The piers move the weight of the traffic and the bridge down to the ground. The ground carries the weight of the traffic and the bridge. 자, 2000년 된 다리를 한번 볼까요? 이 다리 이름은 여기서 보면 The Pont du Gard. 네, 네, 프랑스에서 2000년 된 다리인데요. 친구들, 이 다리는 되게 특별해요. It is an aqueduct. Aqueduct는 송수로예요. 그래서 engineers built bridges with a set of smaller arches. 왜 그렇게 했냐면은 that spread the weight evenly across the structures. 자, 여기 이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Right? Okay. That's why they built it this way. 자, 여기 옆에 또 그림을 보면은 piers라는 거, P-I-E-R-S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도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게 탄탄하고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Okay. So,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Alright, we're going to finish here. We started our discussion of bridges. 자, 옛날식. 네, 아주 기본적인 다리부터 해서 이제 이 arch형으로 이렇게 짓고. 아, 다음에는 또 어떤 이제 다리에 대해서 배울까요? 궁금하죠? Alright. So, please join me again next time as we continue our book about brilliant bridges. Alright. See you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에는 진짜 우리 생활 영어, 네. 일상 영어 배워볼 건데요. 오늘 제목은요. 탕수육 찍먹파를 건드리다니.
1: 오.
0: 라는 제목으로요. 슬기 씨.
1: 네.
0: 하나, 둘, 셋 하면.
1: 네.
0: 부어서 먹는 부먹파인지, 찍어서 먹는 찍먹파인지. 해주세요.
1: 근데 굳이 따지는 거죠. 저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0: 아, 무조건 하나 골라야 됩니다.
1: 오케이, 오케이.
0: 하나, 둘, 셋. 찍먹.
1: 예, 찍먹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에, 왜냐면 바삭함과
0: 그렇습니다.
1: 그 어떤 촉촉함이 공존을 하려면
0: exactly.
1: 부어놓으면 이게
0: 맞습니다. 에. 또 근데 아마 부먹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부어서 이렇게 다 먹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반씩 갈려요, 보통.
1: 맞아요.
0: Right. 자, 그래서 오늘은 탕수육을 먹는 아주 맛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1: 아, 근데 이렇게 또
0: 네.
1: 먹는 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이렇게 미식가 분들.
0: 저는 미식가는 아니지만 탕수육은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1: 오.
0: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난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게요,
0: 근데
1: 그러게요.
0: 우리가 감히 뭐뭐 하다니 막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1: 거의
0: 영어로.
1: 사극 톤이에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들을 우리가 패턴, 표현들을 활용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탕수육은 부먹인지 찍먹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머, 어머. 탕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Huh?
1: Tang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What's the problem?
1: 너구나.
2: What?
1: 이거 마이 그 탕수육. Do you know 탕수육?
2: 탕수육,
1: 탕탕탕탕
2: yeah,
1: 탕수육?
2: 탕수육, delicious.
1: Yes,
2: You
1: delicious.
2: ordered, we ordered.
1: Yeah, I love it.
2: Yeah, me
1: But
2: too.
1: you pour the sauce? You?
2: I did.
1: 어?
2: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pouring the sauce.
1: No, 나는 찍는 게 좋아.
2: What?
1: I hate.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어?
2: What's wrong?
1: This is my order.
2: Yeah?
1: You?
2: Help you.
1: No. Without asking me. Just. No.
2: Listen.
1: 다시 시켜.
2: No, just give it a try.
1: 어?
2: You'll love it.
1: 뭐?
2: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Come on. You'll love it.
1: 진짜.
0: 네, 오늘은 보는 내내 제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1: 네.
0: 영어 때문이 아니라
1: 탕수육
0: 탕수육 때문에
1: 때문에.
0: 분노를 했습니다.
1: 저 역시 그래요.
0: 네. 자,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건질 게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감이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부어 먹는 거, 뭐 찍어 먹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
1: 오.
0: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궁금해요.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4: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4: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첫 문장. 굉장히 공포, 막 분노.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이미 부어져 있는
1: 양
0: 거야.
1: 옆에서 뭔가 막 열기가 올라가는 듯한
0: 그렇죠,
1: 느낌.
0: 그렇죠.
1: 예. Who,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오케이. 일단은 보이는 거에서도 끊을 수가 좀 있을까요? Who, 누가?
1: 누가 부었어? 소스를. 뭐, 여기까지 끊을까요?
0: 좋아요.
1: On the 탕수육. 탕수육에, 위에, 그렇게 되겠네요.
0: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면 누가?
0: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1: 부었어가 돼야겠네요. 아! 붓다. 붓다는 그거잖아요. Pour.
0: P-O-U-R.
1: O-U-R.
0: 스펠링 확실합니까?
1: 왜?
0: 오케이. Okay. Alright. 이거 스펠링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붓다. P-O-U-R. Who pour the sauce on the 탕수육? 정답은 과거형으로 ED 붙여줘야
1: 아,
0: 돼요. 네.
1: 부었으니까.
0: Pour 하면, 야, 요즘엔 누가 부어? 이런 뜻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 이상하네요.
0: 예,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형으로 맞춰주는 게 맞겠죠.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POUR, pour 하는 것은 붓다, 따르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불쌍해 할때 pour 이라는 단어, POOR 있는데, 그것과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스잖아요.
1: 네.
0: Right? 이거 발음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사우스.
0: 사우스요.
1: 티라노사우스.
0: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래어로 소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돼요. AU라는 스펠링 보이시죠?
1: 예.
0: AU나 AW 스펠링이 나오면 O보다 조금만 입모양을 벌려준다. 이 느낌. 그래서 소스보다는요, 소스. 소스 살짝만 벌리시면 되거든요. 한번 더.
1: sauce.
0: There you go.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거는 약간 트레이닝이 필요하긴 합니다.
1: 네.
0: 너무 소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것과 헷갈리는 분들 있어요. 소스라고 하는 거. 오케이. Okay?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근데
1: 네.
0: 실제로 저는요, 어떤 영작을 하시는데 이 단어로 잘못 쓰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스를 누가 부었냐? 탕수육 위에.

0: 붙는 거죠. 당연히 그 안쪽에 붙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붙는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So on the tongue's cheek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누구를 부어 이거예요? 아니면 누가 부었어예요?
1: 누가 부었어죠?
0: 그렇죠.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가 네.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who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럴 경우 who가 의문사로 나왔는데 누가라는 주어의 느낌을 줄 때는 그 뒤에 무슨 질문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질문 네. 어순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바로 넣어줍니다.
1: 그냥 주어가 돼버리는군요, 후가.
0: Yes, 마치 아. 평소문인데 주어가 된 것처럼 예. who, 동사. 이러면 누가 동사하니? 누가 부었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 네. Okay?
0: So again,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일 경우에. 이거 굉장히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깨는 거 있잖아요.
1: 예.
0: break 한다고 하는데 break의 과거형 뭘까요?
1: broke.
0: 그러면 누가 이 글라스 깼어? 누가 이 글라스 깼니?
1: Who broke this glass?
0: 그렇죠. Who broke this glass? 이런 식으로 누가니까. 자, 누가 여기 살아? 와, 이거 집 되게 좋다. 그러면서 누가 여기 살아?
1: Who lives here?
0: 그렇죠. Very nice. Who lives here? 와. 누가니까 동사 바로 나와서 lives.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면 슬기 씨가
1: 예.
0: live도 아니라 lives라고 썼어요.
1: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요.
0: 너무 좋은 거예요.
1: 약간 오토매틱으로.
0: 오토매틱? 오. 이렇게 얘기했다 다음번에 또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거.
1: 자, 자만하지 말기.
0: 그렇죠. 얘는 동사,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무조건 live가 아니라 무조건 lives. s가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0: 과거형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뭐 3인칭 단수도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ed를 붙이던 뭐 맞는 과거형을 붙이면 되는데 현재형을 쓸 때는 꼭 s를 붙여주는 거.
1: 네.
0: Okay? So who lives here?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o broke this glass?
1: Who broke this glass?
0: Wow, who lives here?
1: Who lives here?
0: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은요, 뭐, 발음을 그냥 탕수육 이렇게 하셔도 돼요.
1: 탕수육. 이거를,
0: 탕수육.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1: 예.
0: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은 죄책감이 없어요.
1: 오.
0: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본인의 또 주장이 있었어요.
1: 그쵸, 그쵸. 예, 뭐,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0: 그쵸?
1: 떳떳할 수 있어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더 나. 맛있어. 훨씬 더 better.
0: 근데 뭐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요?
1: 그렇게 하는 게.
0: 맞아요.
1: 그렇게 하는.
0: 그렇게 하는 게. 자, 이거는 제가 의역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역 버전 좀 드리면.
1: 네.
0: 그런 식으로. 그 방식으로.
1: 그 방식으로. It tastes way. 근데. 그게 그게 맛있는 방식이야.
0: 아.
1: 방식이야.
0: 오케이.
1: 더. 그러면
0: 뒤에
1: 그렇게 하는
0: 이런
1: 게
0: 이런 방식으로.
1: 아.
0: 이런 식으로.
1: 이런 식으로.
0: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Sorry.
1: 예. That way겠네요. 그러면은. Better that way. 그죠?
0: 오케이.
1: 그런 식으로 더 맛있는 방법이야.
0: 오케이. 자. 지금 해석이 약간 애매하죠, 그죠?
1: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0: 잘못된 뭔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1: 왜요?
0: 자, 그래도 that way를 생각해냈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Alright? 자, 볼게요.
1: 아, 잠깐만요. 저 이거 욕심나니까 여기 like.
0: 오!
1: Yeah, like that way.
0: 오, okay. I did. I did. I did. It tastes way better like that way. 그냥 둘 거. 굳이. 슬기는 꼭 뭔가.
1: 아니 왜 잘했다는 식으로 리액션을
0: 하세요? 약간 화가 확 나가지고
1: 아 정말
0: 자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1: 기억에 남겠네요
0: 네. 예. So that way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하면 이라는 예.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마저도 굳이 i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를 안 넣어도 괜찮아요 So that way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This way.
0: This way. 오. 이렇게 조금 응용이 가능하겠죠.
1: 네.
0: Right? So this way, right? You just do it this way. 아, 그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다든가. 자, 여기 해석이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었어요. 아까 슬기 씨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1: 방법, 방식.
0: 방법, 방법. 네. 오케이. 자, 물론 way는 길도 되고요. 방식, 방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고요. 훨씬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하긴 훨씬이 없어서 저는 여기다 훨씬 네. 쓰려고 했어요.
0: 이게 훨씬이에요.
1: 오?
0: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약간 좀 비격식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곡 혹시 들어봤어요? 형, 뭐 예를 들어 I'm way better. 안 들어봤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자, way라고 하는 게 훨씬 아주라는 뜻으로 강조를 해줘요.

0: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교급 형용사 같은 걸 같이 버무려주면 그냥 뭐, 더 뭐뭐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뭐뭐해. 그죠? 자, 여기서는 그냥 더 나아가 아니라
1: 훨씬 더 나아.
0: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가 빠르다. 그러면은 I am faster. 더 빠르다라고 할 때, I'm
1: 예.
0: faster, right? 근데 내가 훨씬 더 빨라.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I am way better. I am fast way better. 아, 아닌데. I am way faster.
0: 그렇죠.
1: 아.
0: way 뒤에 바로 비교급 형용사 넣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I'm faster보다 I'm way faster. 이런
1: 오.
0: 훨씬이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키가 더 커. 그럼 원래는 she is taller.
1: 그죠?
0: right? 그러면 그녀가 키가 훨씬 더 커.
1: She is way taller.
0: 그렇죠. She is way taller. So way를 쓸수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돼
1: 오,
0: 버려요.
1: 그야말로 좀 있어
0: 있어
1: 보이겠네요.
0: 보입니다.
1: 예.
0: 자, 한번 간단히 억양 살려보면서 읽어볼게요. I am way faster.
1: I am way faster.
0: Oh, she is way taller.
1: She's way
0: 네.
1: taller.
0: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much 있죠.
1: 그런가
0: 아주
1: 봐요.
0: 훨씬이랑 큰
1: 오.
0: 차이가 없어요. 얘가 조금 더 격식이죠. 그래서
1: 네.
0: 여기서도 it tastes 맛이 나는데 much better.
1: 오.
0: You know? 그렇죠? 그래서 much도 써보시고, 난 조금 쿨하게 way 써보시고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1: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Alright,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근데 저는 이렇게
1: 아오.
0: 생각해요. 부어서 먹는 건 좋은데,
1: 네.
0: 만약 미리 경고를 주면 좀 덜어서
1: 어.
0: 챙겨둘 텐데. 그냥
1: 그치.
0: 바로 붓는 건또 그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1: 그럴 수 있어요. 또이 같이 간 사람이 취향을 잘 모른다면
0: 그렇죠.
1: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0: 리스펙트가 없는 거예요.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0: 자,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되고, 이게 뭐고? 엄청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이
1: 그죠?
0: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인가? 여기서인가?
1: Dare가
0: 헷갈릴
1: 약간
0: 겁니다.
1: 곰 친구인가? Bear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0: 아무리 그래도.
1: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1: 에.
0: Without 앞에 좋습니다.
1: 에. 근데 이게 만약에 Dare가 없으면 How you do that? 너 어떻게 그래? 이거잖아요. 너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해도 해석이 아예 안 되진 않아요. 너 How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0: 오케이.
1: 그쵸?
0: 그러면
1: 일단.
0: 허락을 명사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 굉장히 여기 멘붕이 살짝
1: 허락하다.
0: 오면서 허락.
1: 허락하다 그거잖아요.
0: 네.
1: allow. 예.
0: 오.
1: 그러면은 허락은 allowance겠죠. allowance. 어디서 많이 봤는데.
0: 심지어 스펠링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1: 아니에요, 이거?
0: 괜찮아요.
1: 예.
0: AN입니다. AN.
1: 아, 그래요?
0: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 예.
0: 어차피 다른 단어인데. 네. 정답.
1: Ah,
0: permission.
1: permission?
0: 들어는 봤지 않아요?
1: 그럼요.
0: Right. permissio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온 것이 어디서 왔냐면 permit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예스. Yes.
1: 알죠.
0: permit.
1: T.
0: permit 하는 것이 이제 허락하다, 허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명사니까 바로 그게 바로 permission,
1: permission.
0: right? So 내가 permit을 하지도 않았는데 permission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 그런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사실 how can you or how could you 이런 걸쓸 수가 있어요.
1: 아, 가운데
0: 네.
1: can이랑
0: 근데 오늘은 조금 더 dramatic하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1: 예.
0: 너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니? 근데 우리말로는 너무 감히 그러면은 막 사극톤 느낌 있잖아요.
1: 그죠. 누가 기침 소리를
0: 네.
1: 내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건데
1: 네.
0: 영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분노가 섞여 있긴 섞여 있지만 호호 감히 막 이런
1: 그런 톤까지는 아니고.
0: 옛날 톤이 아닙니다.
1: 예.
0: 오케이, 그래서 굉장한 분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때 이거를 듣게 되면요, 이 사람 굉장히 분노한 표정으로 하는 걸 보시게 될
1: 맞아요.
0: 겁니다.
1: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0: 맞아요.
1: Dare 막 할 때.

0: 예.
1: 그래서 이거 격양될 만하잖아요.
0: 그쵸.
1: 할 만하잖아요. So how dare you do that? 여기서 끄는 거 제대로 끄는 거예요. Without my permission. So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처음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0: 네.
1: How dare you? 얘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How dare you? 동사원형 이걸 쓰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굉장히 화를 내는 느낌 줄 수 있습니다.
0: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lie to me. 그러면 어떻게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어떡할까요?
0: 와, How dare you lie to me?
1: How dare you lie to 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0: Yeah.
1: 자, 이번에는 영화 같은 데서 막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away죠?
0: Run away.
1: Run away. 오케이? 이거 여기서 진짜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감히 도망을 가느냐. 막 이런 분위기. 어떡할까요?
0: How dare you run away.
1: That's it.
0: Oh.
1: How dare you run away.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문법을 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는 마치 How can you? How could you? 이거랑 비슷하구나.
0: 비슷해.
1: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0: 연기를 좀 더 가미를 해줘야겠네요.
1: Oh, yes.
0: Yes.
1: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연기해 볼게요.
0: 네.
1: How dare you lie to me?
0: How dare you lie to me?
1: Oh, how dare you run away?
0: How dare you run away?
1: All right. 자, 본문 갈게요.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탕수육에 소스를 붙여.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Exactly. Okay.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먹어봐.
0: Yeah.
1: 진짜 마음에 들 거야.
0: 그래요. 이것도 시간을 지체하면 맛 없어집니다.
1: 그렇다고 안 먹진 않습니다.
0: 그럼요.
1: 아, 먹어야죠.
0: Just give it a try. You will eat. 한번 시도를 해봐. 시도해봐.
1: 이거는 우리 많이 나왔죠.
0: 맞아요. 해봐서. Give it a try. You will. 마음에 들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게 될 거야. You will love it.
1: 오케이.
0: 할게요.
1: You love it.
0: Yeah.
1: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love가 마음에 들어요.
0: 정답? Yeah.
1: 맞으니까요.
0: 오.
1: 네. 사실은 you love it, you like it 둘 다 괜찮아요.
0: 네.
1: 하지만 원어민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0: 참 사랑이 많으셔요.
1: 맞아요.
0: 다들.
1: 그래서, 예. 그래서 아, 나 그거 진짜 사랑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like, love 여러분 choice고요. 자, 여기 지금 love 사랑하다 엄청 마음에 들다도 있었고 이 give it a try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0: 네.
1: 너무 이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익숙해질 겁니다. 이거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다.
0: Yes.
1: 한 번쯤 해봐. 뭐 앞으로 안 해도 돼. 한번 정도는 해봐라
0: 그래.
1: 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사실은 뭐를 시도하는지 정확하게 쓰고 싶다면 사실 it 대신에 바꿔서 써도 되는데요. 보통 뭘 시도하는 건지는 이미 전에 맥락상 yes, 알게
0: 네.
1: 되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암기 수준으로 원어민들도 give it a try.
0: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0: Give it a try. Give it a try.
1: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게 됩니다.
0: 네.
1: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오케이.
1: 제가 슬기 씨 혹시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0: 아우, 저 좋아해요.
1: 아, 좋아. 아,
0: 너무
1: 정말.
0: 좋아요.
1: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홍어인가요? 그거 뭐죠? 삭힌 홍어?
0: 아우, 그건
1: 오케이.
0: 안 돼.
1: 삭힌 홍어인데.
0: 죄송해요.
1: 저도 못 먹어요. 저도
0: 예,
1: 못 먹는데.
0: 예, 예, 예.
1: 제가 잘 먹는다고 치고.
0: 예.
1: 자, 삭힌 홍어 역시 맛있어. 이랬는데, 나 못 먹어. 이런 거예요.
0: 안 돼, 안 돼. 안 돼.
1: 자, 이랬을 때. 한번 시도해봐. 그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는 단어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0: Just give it a try.
1: Okay.
0: It's not bad.
1: Oh, it's not bad. Okay. Very nice. 저는 it's not so bad라고 했는데
0: it's not so bad.
1: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0: 예.
1: Okay. Give의 과거 뭐예요?
0: Gave.
1: 나 이미 그거 시도해봤어.
0: 아우. I am.
1: 이미가 뭐죠?
0: I already.
1: I already. 그리고 나서 그거 시도해봤다.
0: I already gave it a try.
1: 그렇죠. Give가 아니라 gave it a try. I already gave it a try. 이미 한번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막 이러면서. 느낌 맞죠?
0: Yeah.
1: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0: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1: I already gave it a try.
0: I already gave it a try.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게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give it a try와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제가 몇 개만 좀 추려봤는데요. 바로
0: 알아둬야 되는
1: 이런 식입니다.
0: 아이고야, 많이 있네요.
1: 몇 개 더 있어요. 네, 많이 쓰는 걸로 give it a try 대신에 give it a shot.
0: 오.
1: Alright, 그리고 give it a go.
0: 아, 이게 뉘앙스가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1: 맞아요. 뭔가 공을 던져본다는 느낌이
0: 맞아요.
1: 있고요. 한번 가봐. 다 느낌이 괜찮죠?
0: 네네네.
1: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용빈도 제일 높은 건 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이거는 후루룩 후루룩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0: 네.
1: You understand?
0: Yes.
1: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친구한테. 아이, 먹어봐. 이 느낌으로 여러분들.
0: 그죠?
1: Just give it a try. You love it.
0: Just give it a try. You will love it.
1: Alright. 또 동문장 했으니까 피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0: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1: Right.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0: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2: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Who, 동사.
0: 네.
1: Who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바로 옵니다. 오, 누가 여기 살아? 누가 여기 사니?
0: Who lives here?
1: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lives.
0: Mm-hmm.
1: 누가 이 유리를 깼니? 과거형이에요.
0: Who broke this glass?
1: Who broke this glass? One more.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자, 누가 그 소스를 부었니? 그 탕수육 위에.
0: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1: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Who lives here? Who broke this glass?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자, 다음은요. 아, 이거 연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0: 그죠.
1: How dare you, right? 자, 목소리 크게.
0: 네.
1: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너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0: How dare you lie to me?
1: There you go. How dare you? Lie to me. 두 번째요. 감히 도망가다니.
0: How dare you run away?
1: 그렇죠. How dare you run away? 하나 더요. 자, 허락은 permission이었습니다. 네.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오케이. 네가 감히 그걸 하다니 내 허락 없이.
0: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How dare you lie to me? How dare you run away?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5: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4: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5: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미션 해결할까요?
0: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I did!
0: Huh?
2: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2: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It's much nicer.
0: 아이, 나 찍는 게 좋은데.
2: See?
0: Yeah.
2: See?
0: Oh, good.
1: Yes. Okay,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ey sold their house last month.
1: 그렇습니다. Last month. 그 어떤 전치사도 필요 없었죠.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Who, 동사. Who가 약간 주어 역할 느낌. 네. Who,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누가 너와 함께 사니?
0: 오호.
1: 만들어주시면 돼요.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 하나 겟 하셔서 정말 막 채워가면서 입영작 하면서 함께 열심히 트레이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벌써부터 보람된 right. 느낌이에요. Yes.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봐야겠죠?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를 배워봅니다. 자, 제목이 학교에 지각하긴 정말 싫어 라고 해서 아침에 학교를 지각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악몽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학교에 지각하는 거예요.
1: 오, 맞아요.
0: 이미 뭐 졸업한 지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1: 네.
0: 지각을 해서 달리는데 달리기가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1: 계속
0: 이런 느낌.
1: 그 트레드밀을 타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
0: 제자리 걸음.
1: 네.
0: 아, 이런 그게 있는데
1: 공감됩니다.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아, 이 문장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1: 네.
0: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는요.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
1: 지각하기가 싫었다. 뭐, 생각나는 단어가 몇개 있긴 한데,
0: 오케이.
1: 조합이 또 문제죠.
0: 맞습니다.
1: 네.
0: 뭐, 틀려도 되니까 미리 조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1: 좀 죄송한 표정으로 학교에 지각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0: What's
1: 응?
0: wrong? What's wrong?
1: I woke up late. Woke up late, so I missed my bus. Yes, bus go to school, right?
0: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1: Huh? 응.
0: I hit snooze 5 times.
1: Snooze.
0: Yeah, I hit the snooze button
1: snooze.
0: 5 times.
1: 학교 지각하기 싫었는데.
0: 어, it's okay.
1: 응, 그게 아니고, I hate late for school.
0: Oh, you don't like being late for school.
1: Bed
0: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early.
0: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Tonight.
0: Yeah,
1: Okay, okay.
0: don't
1: So
0: sleep
1: tomorrow
0: late.
1: is okay?
0: You'll be fine, right? I hope
1: Okay.
0: so.
1: Thank you. 너무
0: 네, 아, 오늘 표현들은요.
1: 피곤해. 예.
0: 특히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너무
0: 그래서
1: 좋은데요?
0: 친구들끼리 실제로 한번 이렇게 역할극 맡아가지고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 가볼게요.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와, 이거는 뭐뭐 해서 이렇게 굳이 하지 마시고, 뭐 했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일단은 뒤에는 뭐예요?
1: 뒤에는 버스를 놓쳤단 얘기고요.
0: 어허.
1: 이 앞에는 늦잠 잤다란 얘기가 들어가야
0: That's
1: 되네요.
0: right. 동사가
1: 예.
0: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1: 그쵸. I, 그러면은 늦잠 자서, 그럼 woke up late 아니겠어요? 예, I woke up
0: 오.
1: late. 나 늦잠
0: 오.
1: 잤고 버스 놓쳤어.
0: 와.
1: 예.
0: 오늘 제가 가져온 동사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긴 한데, 이거 완벽히 괜찮습니다.
1: 와우.
0: 왜냐면 늦게 깨어난 거잖아요. 그쵸?
1: 네.
0: So I woke up. 지금 굉장히 또. Right? I woke up late. 늦게 깬 거죠. And
1: 네.
0: missed the bus. 맞죠?
1: 그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표현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1: 네.
0: 자, 바로
1: 아,
0: overslept.
1: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1: 네.
0: 우리가 늦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기본형으로
1: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one word로 붙이게 되고요.
1: 네.
0: 과거형은 이거 원래 sleep 자체도 원래 과거가 뭐예요?
1: Slept.
0: slept 해서 overslept라고 하면은 정말 over에서 잔 겁니다.
1: 네.
0: 이런 식으로 늦잠 잤다라고 할때 동사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거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원래 늦잠을 잔다라고 하면은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oversleep, 하나는 sleep i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이건 늦잠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0: 이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네. 자, 둘다 늦잠을 자는 건데, 쓰임이 완전 달라요. 자, 우리가 보통 oversleep 하는 거는, 이렇게 깨서 시계를 봤는데,
1: 오
0: 10시인
1: 마이
0: 거예요.
1: 갓.
0: 이런 경우 있죠.
1: 아,
0: 네.
1: 너무 놀랍죠?
0: 본인의 의지가 아니게
1: 예.
0: 늦잠을 자버린 거. 이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oversleep. 그런데 sleeping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푹 자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주말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냥 주말이니까 늦잠 자고 한 2시에 일어나서 뭐 그때 늦게 밥 먹고 그럴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아니라 이걸 쓰는
1: Sleeping.
0: 겁니다. 이거 sleeping은 의도적으로 푹 늦잠을 자는 거예요. Make sense?
1: Yeah.
0: Yes? Okay? So, I'm just going to sleep in.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그냥 일부러 늦잠 잘 거야가 되는 거죠.
1: 예.
0: 오늘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1: 그쵸.
0: 정말 오 깜짝 놀라서 깨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oversleep을 안 쓰고 뭐 썼죠?

0: overslept.
1: 시제가 뭐예요?
0: 과거입니다.
1: That's right. 현재형으로 썼으면 엄청 이상하죠? 나 I oversleep 이러면은 나는 원래 그냥
0: 늦잠 자.
1: 늦잠 자. 막 이런 느낌. So, 늦잠 잤다, 뭐뭐 했다라고 쓰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고요. 이거는 시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확률상 이런 건좀 이상할 수 있는데 과거 동사로 보통 쓸 때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0: 그쵸. 우리가 사실 대화의 일부가 거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1: 맞아요. 뭔가 가십 거리를 얘기할 때도 뭐 벌어졌다고 많이 하죠.
0: 맞습니다.
1: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forget 이게 뭐 하는 거죠? forget
0: 잃어버리는 거.
1: 잊어버리는 거.
0: 아, 잊어버리는
1: 잃어버리는
0: 거.
1: 건 lose입니다. 오케이? 자, forget의 과거형은 뭐예요?
0: Forgot.
1: forget. 그럼 나뭐 잊었다. 나뭐 잊었어.
0: I forgot something.
1: I forgot something. Right? 과거형.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곧 돌아왔어. 그녀는 곧 돌아왔다. 금방 돌아왔다.
0: She came back soon.
1: Yes. comes
0: Ooh.
1: back이 아니라 came
0: Came back.
1: back. 단순하죠. 그렇죠?
0: 네.
1: 제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느끼는데요. 보통 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 왔어요. 왔을 때 문법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시제 잘못 맞추는 거예요. 시제만 맞춰줘도 엄청난 improvement가 생깁니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forgot something.
0: I forgot something.
1: Oh, she came back soon.
0: She came back soon.
1: 네, 본문도 가볼게요.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1: 자, 다음은요. 나도 알람 미루기 버튼을 5번이나 눌렀네. 이 느낌
0: 아유,
1: 아시죠?
0: 어젯밤에 뭘 했을까?
1: 그러니까
0: 너무 많이 피곤하시네.
1: 이게 정말 무서운 게한번 잠결에 끄기 시작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또 울리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0: 그쵸.
1: 계속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깨게 되죠. Oh my goodness.
0: 맞아요.
1: 오싹합니다.
0: 심장이 정말 녹아내리는 느낌 받은 적 있습니다.
1: Yes.
0: Same, I, five times.
1: 자, 이게 뭐예요?
0: 같아. 나 같아. 너랑 같아. 뭐 이런 의미겠죠? 다섯 번을 눌렀다라는 걸 써야 되네요. I 누르다. 그러면
1: 일단은 뭔가 그렇죠. 이거 사실 덩어리 표현이긴 했네요.
0: 그쵸. 아, 이거 언젠가 한적 있는 것 같아요. I push it.
1: 오케이.
0: 일단 눌러야 되니까요.
1: 오케이.
0: Push it. 그냥 알람 할게요.
1: 알람을 누르다.
0: 알람. 예.
1: 뭐 이걸 하면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원어민이. 그런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1: I 뭐뭐 했다 five times. 바로
0: 아,
1: hit
0: 스누즈.
1: snooze.
0: 스누즈가 기억나요.
1: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요즘에
0: 예.
1: 알람 시계를 사면요, 그 위에 버튼에 아예 써 있어요.
0: 오,
1: snooze라고 해가지고. 자, snooze 버튼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알람 미루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거
0: 네.
1: 누르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5분 있다 다시 울리거나 완전
0: 맞아요.
1: 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힛한다고 하는데 힛이 사실 press나 마찬가지로 쓰는데요.
0: 아,
1: 굉장히
0: 프레스.
1: 갑작스럽고 빠르게 누른다는 느낌이세요. 때리는 거잖아요. 원래 힛 자체가. 그죠?
0: 그쵸,
1: 그래서
0: 그쵸.
1: 우리가 아침에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soft하고 gentle하게 누르지 않죠?
0: 그건 푸쉬예요?
1: 뭐 그렇게 쓸수 있어요. press라고 하는 걸로 쓸수 있는데
0: 아.
1: hit을 쓰면 제 말은 press라고 쓰는 것은 더 포괄적이긴 해요. 근데
0: 예.
1: hit은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냥 팍 이런 느낌. 네.
0: 맞아요.
1: 그래서 얘는 아예 덩어리로 가져가 주는 게
0: 우리
1: 좋습니다.
0: 알람 끌때 항상 이렇게 끄잖아요.
1: 무슨 모기 잡듯이.
0: 계속 때려.
1: 네,
0: 예,
1: 맞아요.
0: 시계가 불쌍할 정도로. 예.
1: 자, 그리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친구의 말을 동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0: 네.
1: 동의하기 위해서 same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0: 네.
1: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말고 뭐 same here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더 짧게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same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same 쿨하게
0: Same here과 그럼 같은 말이에요?
1: 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슬기 씨랑 해주세요.
0: 네.
1: I am tired.
0: Same.
1: I like math.
0: Same.
1: 잠깐만, same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오케이.
0: 보이는 대로 읽었어요.
1: Alright, so same이라고 하는 거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와 같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에도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와
0: 네.
1: 같다?
0: Same here.
1: 정답.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 here라는 건 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줄인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ame. I hit snooze five times.
0: Same. I hit snooze five times.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same. I hit snooze five times. same. I hit snooze five times.
1: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 또 나왔죠?
0: 네.
1: 아,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0: I didn't want to be late. 나 지각하기 싫었어.
1: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0: 나 원하지 않았어.
1: 뭐 하는 걸?
0: 늦는 걸.
1: 오케이.
0: 학교에가 되겠네요.
1: 그렇죠.
0: For school.
1: 학교는 그래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0: 예.
1: Yeah. Okay. So school이라는 걸 썼어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정답? 맞습니다.
0: Yes.
1: 학교 혹은 배움터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건물을 강조를 할 때는 school을 할 수 있는 단어로 보통 치고요. 그냥 배움터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간사 없이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어딘가에 늦다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Oh, I'm late. Are you late? Late은 다 알아요.
0: 네.
1: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늦는다라고 할 때 헷갈리죠.
0: 오.
1: 그래서 덩어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전치사를 그대로 가져가죠.
0: 그렇죠.
1: So,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0: For.
1: That's right. So, I'm late for 뭐뭐. 이런 식으로. Are you late for 뭐뭐?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의 늦은 상태를 강조를 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나는 과거에 늦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우리 be late for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0: We are late for school.
1: 그렇죠. 이게 야 우리 지각이야. 지각한 거야. 이게 되겠죠.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이번에 해볼게요.
0: 네.
1: 그녀는 늦었어. 그 파티에. 그녀는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Yes.
1: For what? For the party.
0: Mm-hmm.
1: 이렇게 연습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한 서른 번만 해보면 이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0: Late 다음에 for가 안 나오면 이상하겠네요.
1: 이상해요.
0: 예.
1: 네,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late for school.
0: We are late for school.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네, 거기에 지금 이 덩어리 지금 해결이 됐죠, 그렇죠? 저
0: 네.
1: 뒤에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이 앞부분을 잠깐 볼게요.
0: 내가
1: 뭔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현재형으로 쓸 때는 I don't want to do something, right?
0: 네.
1: I don't want to eat. I don't want to go to school. 뭐,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그렇지만 don't가 아니라
0: didn't
1: 이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나 뭐뭐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지
0: 않았어.
1: 않았어.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So 오늘은 didn't want to do something. 이것으로 뭐뭐 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 late 앞에는 비동사 같이 붙였어요. 그렇죠?
0: 네.
1: 비동사로 동사를 활용을 한 건데 그 이유는 late은 형용사는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0: 그쵸.
1: 비동사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나 있잖아. 솔직히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아,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할까요?
0: I didn't want to go there.
1: I didn't want to
0: go there.
1: So go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0: 네.
1: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 혼자인이 뭐예요? 혼자인 거.
0: Alone.
1: Alone. 걔는 동사예요.
0: 형용사인데?
1: 그렇죠. 그러면
0: 에이.
1: Right?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Yeah.
1: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동사랑 쓰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0: 낯설어요.
1: 그래서, 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뭐 I didn't want to sleep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쓰는 거 추천을 먼저 드릴게요.
0: 네.
1: 오케이. 자, you guys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go there.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네, 자 이번에는 late 하고 싶지 않았어. 심지어 for school, 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그렇죠. 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Check this out. 너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네.
0: 네.
1: 사실 뭐 본인도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0: 그쵸.
1: 서로 해야 되는데.
0: 네. 네. You should go to bed. 너는 잠자러 가야 해.
1: 오케이.
0: 여기 끊어야 되겠다.
1: 오케이.
0: 그죠? 근데
1: 언제 가요?
0: 오늘 밤에 일찍.
1: 일찍이죠.
0: 근데 tonight은 있으니까요. 일찍이 나와야겠네요.
1: Right.
0: Bed early tonight 해보겠습니다.
1: Okay. 자, 늦게가 아니라 일찍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Early 맞는지

0: 보겠습니다. Hey,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Mm-hmm. Yes!
0: Perfect. 자, early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왜? R 있고
1: L도 있고
0: 둘 다 있습니다.
1: 정말 종합 선물 세트.
0: 계속하면 예. 이게 돼요. 그러니까 R 사운드는 여러분 혀의 끝이 아니고요. 여기 중심 부분이 이렇게 당겨진다. 그래서 R 입 모양 모으고 R 이렇게 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L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펴져서 혀 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R L 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R L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early가 나올 수가 early.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너 뭐 해야 된다고 했죠?
1: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
0: 잠자리에 든다는 게 나왔어요. 영어로
1: 네.
0: 뭐예요?
1: Go to bed.
0: Go to bed. 자, 이거 왜 bed 셀 수 있는데 어나 더 이런 거 없나요? 아니면 beds라든가, right? bed는 침대라는 뜻으로 쓸 때는 셀 수가 있지만
1: 네.
0: 이거는 잠자리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1: 오케이,
0: 그래서 bed라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 예.
0: So 아예 그것을 골치 아플 필요가 없으려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덩가? 언가? 물론 이 침대가 아니라 저 침대로 가라고 해서 침대로 얘기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더 이런 게 가능하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자,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도 좋고 flap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go to bed 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이제 잠자리에 들자. 뭐뭐 하자가 뭐죠?
1: Let's.
0: Yeah.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자.
1: Now, let's go to bed.
0: Okay. Now는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Okay, let's go to bed now. Or now, let's go to bed. 자, how about this? Go의 과거가 뭐죠?
1: Went.
0: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나 피곤한 게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거든.
1: I went to bed late.
0: Lately 안 돼요.
1: 네.
0: Lately는 최근 들어 뭐 이런 부사기 때문에요.
1: 네.
0: Late 자체가 늦게라는 또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소리내서 낭독해 볼게요. Let's go to bed now.
1: Let's go to bed now.
0: I went to bed late.
1: I went to bed late.
0: Alright,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좋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1: 뭐죠?
0: 우리 혹시 go to sleep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알죠?
0: 자, 이 go to bed, go to sleep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자러 가는 거거든요.
1: 네.
0: 자, 그런데 go to bed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대에 안 누워 있다라는 느낌이 확 나오죠.
1: 가야 되는
0: right.
1: 거죠.
0: Go to bed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living room 같은 데서 놀고 있을 때 hey, go to bed, go to bed 이런 느낌이 강한데 go to slee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실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좀 자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표현이 잠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1: 아하.
0: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책을 봐요. 또 읽어달래요. 또 읽었어요. 또 읽어달래요.
0: 네.
1: 정말 10번씩 읽어준 적 있어요.
0: 10번에서 20번.
1: 너무 예. 재밌게 읽었나 봐요, 제가.
0: 아하.
1: 그래서 이제는 자야 돼. 그럴 때는 go to sleep이 맞아요.
0: Go to bed가 더 좋겠죠. 왜냐면 이미 밖에 나가 지금
1: 침대에서.
0: 그러면 go to sleep이 더 좋겠죠.
1: 그렇죠.
0: 그럼요.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니까 now let's go to sleep. 이게 더 좋겠죠.
1: 이제 좀 자자 제발.
0: 오케이. Okay. 같은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living room에서 책을 에이. 읽어주고 막 장난감이 막 이렇게 있을 때 let's go to bed. 이걸 먼저 쓰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1: 네.
0: 예, very, 아주 좋은 구분이었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신다면 should하고 have to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 뭐 have to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have to는 의무적이에요.
1: 그쵸.
0: 꼭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1: 네.
0: should는 추천에 더 가깝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해야지.
1: 아~
0: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 네.
0: 친구가 너 오늘 일찍 안 자면 너 진짜 큰일 나. 무슨 문제가 생겨.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강조할 때는 쓸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you should.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가볍게.

0: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Very good.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두 번째는요. 아,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2: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3: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2: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아 오늘은 정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네. 기본이에요, 기본. 과거, 동사. 자, 댁에서 목소리 키워주세요. 나 뭔가 잊었어. 아, 나 뭐 깜빡했다.
1: Oh, I forgot something.
0: There you go.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금방 돌아왔어.
1: She came back soon.
0: She came back soon. 세 번째,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Oh,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There you go. 여기에서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틀리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orgot something. She came back soon.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오케이, 다음은요. Be late for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 늦었다고.
1: We were late for school.
0: 지금 늦은 거예요.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We were 이러면 어제 늦거나 한 겁니다. 네. 오늘 아침이나. 그렇죠? 현재형. 두 번째. 걔는, 그녀는 파티에 늦었어.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They...
0: 아, 아, 그녀는. 아.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Right? 자, 마지막.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난 있잖아. 학교에 늦고 싶지 않았다고.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세 번째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be late for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I don't want to do something, I didn't want to do something.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랑 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섞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정말 영어 실력을 쭉쭉 올려주는 와. 하나의 툴이에요.
1: 그럴 수밖에 없겠죠.
0: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피하시면 안 돼요.
1: 네.
0: Alright, very nice. 같이 읽어볼게요. We are late for school. She was late for the party.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5: Same. I hit snooze 5 times.
4: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5: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자,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2: Same. I hit snooze 5 times.

0: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Mm-hmm. Okay.
1: Maybe 7 o'clock, yeah?
0: 7 Too early.
2: Great job, you guys. Wow.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 wake you up.
2: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late for something.
3: Mm-hmm.
2: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3: Oh.
2: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작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자, 보통 이런 영작을 할 때요. 전치사, 네. 관사 틀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3: 맞아요.
2: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 틀리면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3: 맞아요.
2: 네.
3: 네.
2: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기 쉽지 않아요. Right? Okay, like 이게 서로 이렇게 흥정할 때 business negotiation 뭐 이런 가격, oh it's too much 뭐 아니면 너무 싸요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죠. So I know they won't accept that price.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아마도 그쪽에서는 안할 거예요. 그냥 좀 자신감이 없는 거죠. Right. But the other person says 물어보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뭐 그러면은 뭐 question, 뭐 ask 이런 게 나오겠죠? Let's see what we have. It won't hurt to ask. It won't hurt to ask. 자, to ask는 아시죠? 물어보다. 근데 여기서는 it won't hurt. hurt 할 때는 아프다. 그런 말이지만 여기서는 물어보면은 뭐 아프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물어봐도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뭐 그렇게 물어봐도 뭐큰 문제 없으니까 물어봐. 네. 이런 뜻입니다. So, it won't hurt to ask means it's okay. Hey, listen. You know what? If you ask, if they say yes, then great. If they say no, that's okay too. So it won't hurt to ask. You should just ask. There will be no damage. Okay. I guess I have nothing to lose. I guess I have nothing to lose. 자, 손해 볼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I guess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뜻이고요. I have nothing to lose. This is one of our key expressions. So, nothing to lose means if you do it, there is no risk, there is no damage. It's like, yeah, sure. You know, 뭐 손해 볼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해봐요. So do it. You have nothing to lose. Okay, so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ne more time. I know they won't accept that price. It won't hurt to ask. I guess I have nothing to lose.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Here we go. It won't hurt to ask. It won't hurt to ask. 자, 물어보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So, it means go ahead and ask. 뭐 그렇게 물어본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네, 이런 뜻입니다. So, ask for an extension. It won't hurt to ask. Ask for an extension. It won't hurt to ask. 자, 연장을 요청해 보세요. 물어보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을 물어봐야 되는데 좀 뭔가 미안하고 막안할것 같고. No. Ask for an extension. It won't hurt to ask. 물어봐서 뭐 문제 없어요? 한번 물어봐요. 뭐안 하면 아니고 뭐 기면 기고. Right? It's okay. Next sentence. They might accept your offer. It won't hurt to ask. They might accept your offer. It won't hurt to ask. 자, 그들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물어보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Right. So again, the situation is try it. It's okay. It won't hurt to ask. Grea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Nothing to lose. Nothing to lose. 손해볼 것이 없다. Nothing to lose. So do it. Okay, take the job. Take the job. You have nothing to lose. You have nothing to lose. 자, 그 일을 맡으세요. 당신이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Right. So, take the job. 해요.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있어요? Right. You have nothing to lose. Okay, next. Fill out the application. You have nothing to lose. Fill out the application. You have nothing to lose. 자,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당신을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세요. So it's saying to give it a try. Because really, if it works great. Yay! But if it doesn't, it's okay. You have nothing to lose. So do it.
All right, grea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 할래요? 뭐 먹을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또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은요, 바로 How about입니다. 그래서 How about 제안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할래요? 라는 제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그렇죠? 배달음식 그냥 우리 시켜먹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할 때 여러분이 How about 제안할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How about 제안할 것이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How about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How about 자체가 뭐 할래요? 라는 제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How about 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제안할 것을 넣어주시면은요, 상대방에게 우리 뭐 할래요?

우리 어떤 것 할래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how about 제안할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할 것 가지고요, 여러분이 시간 약속을 할 때, 혹은 장소 약속을 할 때, 혹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쵸? 뭐를 먹자라고 제안을 할 때, 다양하게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 how about 제안할 것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순구조는 이게 끝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앞으로 상대방에게 how about 제안할 것으로 어떤 얘기들을 할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제안할 것네 가지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건 어때요? 라는 표현부터 보도록 하죠. 여러분, 배달 음식이라는 걸 바로 food delive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 about food delive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음식 배달시켜서 먹는 건 어때요? 라는 제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about food delivery? 한 번만 더. 시작. How about food delivery?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그냥 음식 배달시켜 먹는 건 어때? 라는 제안. How about food delivery?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거는 alcohol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요, 그냥 drink라는 명사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쌤, drink라는 건 음료 아닌가요? 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음료 안에서요, 되게 술과 관련되어서 drink를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때? 라고 얘기를 할 때, How about a drink? How about a drin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료 한잔 마시는 게 어때라는 느낌보다는요, 여러분 원어민들에게는 우리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때? 라는 제안의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되게 특정적으로 맥주 한잔 마시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How about a be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자, 우리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때? 라고 제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about a drink? 한 번만 더. 시작. How about a drink? 라고 얘기를 해서 술 제안하는 거는 How about a drink?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커피를 한번 마시자고 제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커피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How about 하고 나서는 a coffee 혹은 some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커피 한잔 마시는 건 어때요? 라는 제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How about a coffe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about a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How about a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커피 한잔 마시는 건 어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이라고 얘기를 해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옛날에는 a cup of coffee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컵이 있다만 하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a coffee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some coffee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옛날에는 무조건 a cup of coffee였는데 요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먹는 거 어때요?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 시간, 약속 장소 같은 경우에도 how about 제안할 것으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하는 건 어때요? 내일 오후에 만나는 건 어때요? 다 여러분이 how about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내일 오후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바로 tomorrow afternoon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 about tomorrow afternoon?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일 오후에 만나는 건 어때? 내일 오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어때? 여러분이 다 이런 시간 약속들 how about tomorrow afternoon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얘기는 그쵸? 이 제안할 것 자리에 여러분이 시간이나 어떤 것들 다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about tomorrow afternoon? 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오후에 하는 건 어때요? 라는 시간 약속도, 시간 제안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제안할 것을 음식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쵸? 장소나 시간 등등을 다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바로 How about 제안할 것이었습니다.

0: 자, 그러면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about food delivery? How about food delivery? How about a drink? How about a drink? How about a coffee? How about a coffee? How about tomorrow afternoon? How about tomorrow afterno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는 거 어때요? 그쵸? 바로 How about a coffe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커피를 마시는 거를 좀 이따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여기처럼 한 시간 뒤에 우리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많이들 얘기를 할 수 있죠. How about a coffee lat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나중에 커피 한잔 하는 거 어때요? 라는 제안이 된다면 몇 시간 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후에라고 여러분 시간 얘기를 할 때는요. 전치사를 in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How about a coffee in 1 hour? 이렇게 얘기를 하면 1시간 뒤에가 될 거고 in 2 hours, in 30 minute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30분 뒤에,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이런 얘기들 전치사 in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시간 뒤에 커피 한잔 하는 거 어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about a coffee in an hour? 이렇게 해서 1시간 뒤에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여러분, How about a coffee in 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때요? How about a drink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퇴근할 때쯤 되면은 그쵸? 아, 오늘 술 한잔 마실까? 이런 생각들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술 한잔 어때요? 라고 제안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때 퇴근하고 라는 거를요. 일 후회로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요. 바로 after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퇴근하고 라는 표현을 after work로 얘기를 해서 How about a drink after work? 하면 퇴근하고 술 한잔 어때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about a drink after work? 라고 해서 after work로 여러분이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How about 제안할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어때요? 라는 거 다양하게 제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다시 도전하며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문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함께 호흡하시면 더 아마 즐겁고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은요, your challenge, right? So go, let's go and challenge i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머릿속에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원 생활하고 싶은데 내가 있는 집을 새를 넣을까? 혹은 방 하나를 새를 넣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죠? 자,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새를 넣을까가 아니고 뭐뭐 할까? 생각 중이다.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생각 중이다니까 thinking이 나오겠죠? 그래서 생각 중이 thinking이고요. am이 바로 이다예요. 그래서 뭐뭐 할까 하면 of 다음에 동작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외워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I'm thinking of. 들리는 발음은 I'm thinking of처럼 들려요. 구어체선. thinking of처럼 들립니다. I'm thinking of. I'm thinking of. 아시겠죠? 그래서 천천히 하는 버전과 빨리 하는 버전. 요걸 섞어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러 떠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네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요. 아, 나 영어 공부해야 돼. 이 표현 외워야 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만 지나도 싹 달아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상대편이 조언을 할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요. 자, 그래서 차를 빌릴까? 거기에 갈까? 직장을 그만둘까? 음식을 시켜 먹을까? 생각 중이야.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걸 전제로 하는 말인 거죠. 자, 그런 느낌 떠올리시고요. 차를 빌릴까 생각 중이야. 외국 나갔을 때, 뭐,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관광을 하면 되지만, 이동거리가 꽤긴 곳은 택시를 타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오히려 훨씬 비싸니까. 그때는 you should rent a car. 그래서 바로 I'm thinking of 다음에 renting a car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발음은요, I'm thinking of renting a car. 마치 이게 renting이 아니고 renting이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n 다음에 나오는 t 발음이 앞에 있는 n을 따라가면서 행님아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n 될래. 그래서 renting처럼 되고요. 참고로 하나 주의하세요.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가 오면 ing 형태가 쓰이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시는 분이 제일 바보세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전혀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 ing를 띄워보세요. 그러면. Rent a car. 차를 빌려. 의 생각 중이야. 말이 안 되죠? 우리말로 차를 빌리는 것을 생각 중이야. 아, 그래서 이게 ing가 것이구나. 몇번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I'm thinking of renting a car. Renting a car. 갈까 생각 중이야? 반복됩니다. I'm thinking of going there.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도 going 발음 때문에 이 발음이 같이 붙어서 going there, going there 이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직장을 그만둘까? 그만두다가 뭐예요? stop도 되지만 quit이라는 거. 능동적으로 quit. 보세요. quit. 내가 뭔가를 안 하는 거. 그래서 quit it. 그만 좀 해. 이런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I'm thinking of quitting my job. 예, 발음 주의하세요. 절대 quit이 아니고요. quit. 퀴 입술이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퀴, 퀴, 퀴링. 쌤, 왜 그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Q 발음 다음에 나오는 모음이 있을 때는요. 거의 99.9% 다 W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W 발음은 워, 워. 그래서 quitting my job. 음식을 시켜 먹을까 생각 중이야. 그럼 음식을 시켜 먹다 뭐지? 시켜 먹다? deliver 뭐 이런 거 써야 되나? 그거는 실제 배달하시는 분의 입장인 거고요. 주문을 집에서 바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I'm thinking of ordering out. I'm thinking of ordering out. Ordering out.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예요. 여러분 쏙 보시고 장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차를 빌릴까 생각 중이야. Your turn. 네, I'm thinking of renting a car. Renting a car. 다 좋습니다. 거기에 갈까 생각 중이야. Ready? 아, no. That's driving, right? Or renting. So that means going there. One more time. Your turn. I'm thinking of going there. 자,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Your turn. 네, quitting my job. 해서 I'm thinking of quitting my job. 음식을 시켜 먹을까 생각 중이야. Your turn. 네,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제 음식 주문하는 거죠. I'm thinking of ordering out. 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뒤에 뭐 음식을

붙이셔도 돼요. Ordering out.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뭐 예를 들면 저녁으로 피자를 좀 시켜 먹을까? Ordering out some pizza for dinner.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는 ordering out. 그냥 뒤에 for pizza. 예, 피자를 위해서 그렇게 피자를 목적으로 주문을 했다. 다 여러 가지 구조가 가능하니까 order out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더 중요한 건 I'm thinking of고요. 자, 갑니다. 지금 사는 집을 세를 놓을까 생각 중이야. 어려울 것 같지만 I'm thinking of. 됐잖아요. I'm thinking of.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리는 것도 렌트지만 갖고 있는 걸 쓰도록 해주는 것도 렌트예요. 그래서 renting out. 그렇죠. 예, 그다음에 my house죠. Now, I'm thinking of renting my house. 그렇죠? Renting out. I'm thinking of renting out my house now. 됐죠? 자, 그다음에 자영업을 시작할까? 이건 똑같아요. I'm thinking of 자영업이 뭐지? 자영업? 그러면 starting my own business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라고요. 바로 going,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고용한 거죠. Self-employed.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니까 이거 대신에 starting my own business도 좋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할까 생각 중이야. 라고 해서요. I'm thinking of 똑같고요. 그만두다, quitting my job.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연결해서 thinking of and traveling. 뒤에다가 뭐 around the world 이렇게 쓰시면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뜻도 될 겁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 길다면 하나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나 집을 세를로 올까 생각 중이야 라고 했고요. 반응은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중에 빈방 하나를 학생들한테 세를 놓으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I'm thinking of 한번 써볼까요? I'm thinking of renting out my house now.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요. 빈방을 내놔. 그러면 rent out your spare room. 그렇죠? 예, 결국에는 누구한테요? To students. 학생들한테서 rent out your spare room. 그렇죠? To students. 이렇게 쓰시면은 그 여분의 방, 안 쓰는 방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You did a wonderful job today. 반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즐겁게 와서 한번 ebs.co.kr 확인하시고요.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요. 좋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0: 고!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좋은 목소리는 타고나는 걸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소리는요, 성도의 모양과 길이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후천적으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천연 에코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저는 에코를 목에 달고 다녀요 라고 말하면요, 다들 농담인 줄 알고 막 웃으세요. 근데 제가 어머? 여러분도 다 갖고 계세요 라고 하면 어? 무슨 소리지? 하고 의아해하더라고요. 성우들은 목소리가 좋죠? 맞아요. 성우들이 대화하는 걸 보고 내용은 안 듣고 목소리에 넋을 잃고 감탄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러기도 하고 TV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요.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갖고 있는 성우들도요, 일부는 물론 좋은 목소리

잘안 나오죠. 막 목만 아프고 어쩔 때는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음이탈이 나기도 합니다. 원래 이 멀리까지 안정적인 소리를 보내려면요. 우리 몸의 깊은 곳, 즉 단전에서 모은 호흡 에너지를 부드럽지만 강하게 밀어내는 훈련을 오랜 시간 해야 해요. 복식 발성 많이 들어봤죠? 네, 그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 복식 발성을 이해하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복식 발성 훈련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로 옆방의 엄마께 책 읽어 드리기입니다. 옆방에 엄마가 계신다고 상상을 하고 엄마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스피치 주제를 정해서 영화 얘기, 뭐 재밌었던 일,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말해도 좋고요. 선생님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좋아요. 그럼 책을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요, 꼭 옆방까지 소리가 전해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3m 이상까지 소리를 보낸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 이유가요, 우리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잖아요. 이때 목발성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일까요? 소리를 멀리 보낸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힘이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소리 멀리 보내기를 하면 부드러운 소리가 저 깊은 곳에서 쑥 나와서 복식 발성을 유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에이, 선생님, 그게 뭐예요?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발성 훈련에서 소리의 크기에만 집중하죠. 그죠? 더 크게 말하려고, 아, 막 이래요. 그러면 목발성이 되고, 어떨 때는요, 목에, 성대에 무리가 가서 결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멀리 소리를 보낸다고 상상을 하면, 엄마! 어휴, 벌써! 우린 자연스럽게 이 목이 아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엄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엄마, 네. 이때 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나세요? 이는 복압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이 훈련을 하고 나면 목이 아닌 배가 당겨요. 그럼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근데요. 아니, 선생님. 저는 아빠가 훨씬 좋은데 왜 아빠가 아닌 엄마로 시작해야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비음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글자음 연록자 중에서 이응, 미음, 니은은 비음인데요. 이 비음은요, 코를 울려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비음은 공명을 만들고요. 이 울리는 소리는 좋은 발성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근데요, 종종 저한테, 아니, 왜 어머니 하면 되지? 그럼 또왜 엄마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어머니는 이로 끝나죠? 이 모음은 앞니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 소리가 얕아져요. 그런데 엄마 하면 이아 모음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훨씬 울리고 깊어지죠. 엄마, 그쵸? 코도 열리고 목구멍도 열리고. 그래서 아주 좋은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말한 저는 에코를 목에 달고 다녀요 라고 했던 그 천연 에코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좋게 만드는 공명 훈련을 알려드릴게요. 원리는요, 우리 목소리를 인두강, 그리고 구강, 그리고 비강에서 세 곳에서 울려 나오게 해서 동굴에서 소리가 울리듯이 천연 에코를 만드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에코 기능 많이 넣으면 노래 잘하는 것처럼 들리죠? 바로 그 효과입니다. 공명 훈련은요, 연구개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에요. 혀로 입천장을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러면 앞니 부분과 연결된 부분은 울퉁불퉁하고 딱딱해요. 그쵸? 여기가 경구개예요. 더 뒤쪽으로 가면 물렁하고 미끈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곳이 연구개입니다. 이 경구개는 뼈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질 못해요. 하지만 이 연구개는 우리의 의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계를 올려서 소리가 울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멋지게 만드는 마법의 연구계입니다. 이 연구계를 안 올리고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데요. 연구계를 올리면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가 돼요. 어머나, 너무 신기하죠? 자, 이제 연구계 올리는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피곤하시죠? 네. 이렇게 하품을 하고 연구계가 올라가서 입안 뒷공간이 넓어지고 콧구멍도 커지고요. 또이 콧구멍과 코 속이 커다란 하나의 방으로 만들어져요. 느껴지죠? 네. 이제 그곳에서 소리를 울려서 말해보는 거예요. 하품.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계속 하품을 하기 어려울 땐요. 사과 먹기를 해도 좋아요. 한 손에 커다란 사과를 들었다 상상하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한입 베어무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는 양손으로 커다란 수박을 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앙앙앙 먹어보세요.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요. 연구 없다를 하면서 연구 소리 내기를 해도 재밌습니다. 이 연구개가 올라가서 목젖까지 당겨지는 게 느껴지세요? 네. 이 훈련을 계속하면요. 연구개 올리는 근육이 단련이 됩니다. 하품하면서 말하기는요, 일반인도 쉽게 연구개를 올릴 수 있는 재밌는 훈련이에요. 저는 하품하기 외에도요, 방금 했던 사과 먹기, 수박 먹기, 요즘은 재채기하기 직전이라는 훈련도 만들었어요. 재채기하기 직전에 이 상태요. 네. 이 연구개는 강한 의도가 없으면 계속 올리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신경 써서 이렇게 연구개를 올린다고 해도 말을 한마디 정도만 하면 금방 다시 내려와요. 그런데 성우들은 대사 에너지, 즉 감정 에너지를 넣으면서 연구개를 올립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감정만으로는 연구개가 쉽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해요. 성우들이 하는 감정 에너지로 연구개 올리는 방법도 궁금하시다고요? 이거는 업무 비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려고 입을 딱 열다가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해서 딱 멈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 먼저 말해. 이럴 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눈썹을 올리고 입을 열고 있죠? 맞아요. 이때 우리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연구개가 올라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려는 강한 욕구가 연구개를 올리는 거죠. 이와 같이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강한 메시지가 있을 때, 어떤 감정이 있을 때, 이 에너지로 연구개를 올리는 겁니다. 오늘은요,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두 번째 시간으로요, 좋은 목소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좋은 목소리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발성 훈련이죠. 복식 발성을 끌어내는 옆방의 엄마께 책 읽어드리기. 근데 이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을 담뿍 담아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배로 힘이 들어가요. 목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 엄마, 네. 이렇게 풍성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법의 연구개를 올려서 우리 목소리에 에코를 달아주는 거예요. 인두강, 구강, 비강, 이세 곳을 울려서 우리는 동굴 소리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연구개, 아까 배웠죠? 혀로 이렇게 했을 때 미끌미끌하고 말랑말랑한 조 안쪽을 어떤 방법으로 올렸죠? 맞아요. 하품하기, 사과 먹기, 수박 먹기, 또는 재채기하기 직전.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연구개 올리는 근육을 계속 단련시켜서 여기를 올리고 말하면 목소리가 에코 기능을 킨 것처럼 울려나오게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 하루 딱 5분씩 매일 연습해 보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매일매일 목소리로 하루의 일기를 기록해 보라고 하거든요. 음성으로 적는 일기, 이런 거요. 핸드폰에 요즘은 녹음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탁 켜고 제가 알려드린 마법의 연구개를 올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딱한 달만 해도 목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제가 25년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안 바뀌신 분이 단한 분도 없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젊어지게 또는 나이 들게 바꿔드릴게요. 아니, 목소리로 그게 가능하다고요? 아유, 네, 그럼요. 제가 누구예요? 성우잖아요. 네. 유아부터 할머니까지 목소리 바꾸는 비밀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하품하며 말하기를 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